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power reach to the world. BEFM, Busan, Yeobanzo.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와우, look at all this. Honey, oh, it looks so delicious.
4: What is this?
2: Welcome, welcome. 요거는 그 족발. 요게 생긴 거는 좀 무서워도 콜라겐은 쓰러 많이 들어갔고 피부 있지에 요게 묶는 보톡스 아닙니까?
4: Oh, oh no. What is this? Is this pig's feet? Oh, it looks so scary.
2: 아이고, 이 새대기가 좀 무서운가 봐. 그러면 요거는 어때요?
4: What is this?
2: 이거는 닭발, 그러니까 치킨 풋, 프리티. 어떤겨? 요거는 먹을 만한데 콜라겐이 억수로 많아갖고 요 다크서클 지우개다 아이가. 노 다크서클.
4: What? Is this chicken's feet? Oh, it looks so scary.
2: 아이고, 이 새대기가 이런 걸 아직도 좀 무서워하는가 봐. 그러면 요건 어때요? 이 코리안 소세지.
3: Wow, look at this, honey. Oh, it looks so delicious. What is this?
2: 이거는 순대. 순대 그 내장을 막 요래요래 껍데기를 요래요래 해갖고 그 안에다가 팍 집어넣어갖고 막 아이고, 이 새대기는 이것도 안 물락하나?
3: Oh, I understand. Oh, it sounds delicious. I'll get this one, please. And could you validate my parking, please?
2: 순대를 사기는 사는데 이 벨리 파킹. 아이고, 발레 파킹 말하는가 봐. 아이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주는데. No 발레 파킹. 대신에 요거 요거 서비스 서비스. 여여 간이랑 요 창자랑 요 염통까지 팍팍 서비스 서비스. 오늘 배워볼 표현, 주차 등록 부탁합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3: Could you validate my parking, please?
2: Could you validate my parking, please?
1: 식당이나 가게를 이용한 뒤 주차비 할인을 받을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Validate는 확인하다 또는 인정해 주다라는 뜻인데요. Validate my parking은 주차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주차 지원이 되나요? 물어볼 때는 Do you have parking validation? 이라고 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주차 등록 부탁합니다. Could you validate my parking, please?
3: Could you validate my parking, pleas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BEFM, Busan, Yeobanzo.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the time is now 11:11, and we're going to start with correspondent reports today. We're going to turn to Indonesia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Lee Young-mi is joining us from Jakarta. 네, 오늘은 인도네시아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이영미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Let's jump into our first topic. The Korean expat community in Indonesia has reportedly raised a large-scale scholarship fund to support the stable studies of future generation youth. So please share the scale and status of this fund delivery. 네, 첫 소식 볼게요.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사회가 미래 세대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규모 장학기금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이번 기금의 규모와 또 전달 현황 전해주시죠.
1: 네, 제인도네시아 한인회가 주최한 제2회 한인청소년 장학기금 후원 자선 골프대회가 지난 14일 열렸습니다. 동포사회 주요 인사와 기업인 등 150여 명이 동참해 총 13억 900만 루피아, 우리 돈으로 약 1억 1,500만 원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한인회는 이 중 4억 3천만 루피아, 우리 돈 약 3,800만 원을 1차 장학금으로 우선 지급했습니다.
0: I see. So the second Korean Youth Scholarship Fund and Charity Golf Tournament hosted by the Korean Association in Indonesia was held on the 14th. About 150 key figures and business people from the expat community joined together to raise a total of 1.309 billion rupiah, equivalent to approximately 115 million Korean won. And the Korean Association first disbursed 430 million rupiah, about 38 million Korean won as the first installment of scholarships. And this scholarship project reportedly broadened the scope of beneficiaries significantly compared to before. So how specifically what and has it changed? 이번 장학 사업은 기존보다 지원 대상의 폭을 크게 넓혔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나요?
1: 네, 수혜 대상을 다문화 가정까지 확대한 점이 핵심입니다. 기존의 자카르타 한국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1차 전달식에서는 자카르타 한국학교의 4억 루피아를 다문화 가정 후원회가 추천한 학생에게 3천만 루피아를 각각 전달하며 소외 계층을 보듬는 실질적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expanding the beneficiaries to multicultural families is the core point. In addition to existing enrolled students at Jakarta Indonesia Korean School, youth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acing economic hardship were also included in the support targets. At the first delivery ceremony, 400 million rupiah was presented to the Korean International School, and 30 million rupiah was delivered to students recommended b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ssociation, launching practical support that embraces underprivileged groups. And a continuous academic support system rather than a one-off event has reportedly has been established.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as well. 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학업 지원 체계도 마련됐다고요?
1: 그렇습니다. 제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잔여기금을 장학기금으로 지속 적립해 학비 마련에 곤란을 겪는 한인 및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연중 상시로 추천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종헌 제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오늘 모인 한인사회가 바로 아이들을 키워가는 든든한 마을이라며 청소년들에게 곁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한인 사회가 있다는 희망을 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 네,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가 그 든든한 마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So the Korean Association plans to continuously accumulate remaining funds into the scholarship fund to receive recommendations and support youth from Korean and multicultural families experiencing tuition difficulties all year round. Now, Kim Jong-hun,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in Indonesia, emphasized, just as the saying goes,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The Korean community gathered today is a very reliable village that raises children, adding, and I quote, "We will convey hope to the youth that there is a Korean community firmly supporting them by their side." about donating activities like these that firmly support the future generation of the expat community and share warmth with local residents seem to be the most reliable private diplomacy that strengthens trust between two countries. With that, let's move on to our final news. Following the 7.7 magnitude powerful earthquake that occurred in the eastern waters of Indonesia on the 15th, on-site recovery is reportedly underway. So please share the scale of damage, Talit, so far and the situation on the ground. 네, 다음 소식 볼게요.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동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 이후 현장 복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집계된 피해 규모와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1: 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 집계 결과 이번 지진으로 80여 명이 숨지고 1,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오 4만 5천여 채와 병원 등 공공시설 파손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피해가 집중된 도서 지역에 긴급 대응반을 투입해 잔해 수습과 위생 방역 작업을 마쳤습니다.
0: 그렇군요. 이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According to the tally by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uthority of Indonesia, about 80 people died and around 1,100 people were injured due to this earthquake. Damage to over 45,000 houses and public facilities like hospitals also followed consecutively. And the government deployed emergency response teams to island areas where damage was concentrated, completing, of course, cleanup and health disinfection operations as well. Now, how far has the recovery of key infrastructure like electricity and roads, as well as residential support for disaster victims, progressed? 이 전력이나 도로 같은 핵심 기반 시설 복구와 또 이재민 주거 지원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1: 전력과 통신망 등 핵심 인프라는 90% 이상 복구를 마쳤고, 산사태로 끊겼던 주요 도로의 통행도 재개됐습니다. 1만 9천여 명의 지재민은 초기 텐트 대피소에서 정부가 마련한 조립식 임시 주거 시설과 연구지 등으로 순차 이주하고 있습니다. 식수와 의약품 등 구호물자 수송도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0: I see. So core infrastructure such as power and communication networks has completed over 90% of recovery, and traffic on major roads cut off by landslides has also resumed. Over 19,000 disaster victims are, of course, relocating from initial tent shelters to temporary housing faciliti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and to homes of relatives. The transport of relief supplies such as drinking water and medicines has also gotten on to normal track. Well, what is a stabilization track?

0: And now it's time for the interview. Now, in downtown Busan, wildlife sightings are becoming more common. At Busan Citizens Park, raccoons, weasels, and even the endangered Reeves turtle have been spotted, while citizens are also reporting otters. Oh, how cute, in this Yeung River and other wildlife across the city. So is this shift a signal that Busan's ecological environment is becoming healthier? Or is it the result of wildlife expanding their activity range into the urban core due to changes in their original habitat? Well, today we are joined by Mr. Lee Sung-geun here in the studio, Standing Director of Green Trust. We're going to explore why wildlife is appearing more often in downtown Busan, how the city's ecological corridors are changing, and what it takes for humans and wildlife to coexist.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이성근 사단법인 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와 함께합니다. 최근 부산 도심에서 야생동물이 잇따라 관찰되는 이유를 살펴보고 부산의 산과 하천, 공원을 잇는 생태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부산 와이드와이드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인사와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 숲과 공원 녹지 그리고 오래된 미래를 지키는 부산 그린 트러스트 이승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1989년부터 부산에서 환경운동을 수행해 온 전업 활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현장을 보긴 했지만 사실 야생동물의 생태와 삶에 대한 공부는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주제가 도시와 야생동물이라는 점에서 볼 때 뭐 나중에 다시 언급할 수 있겠지만은 몇 가지 어떤 질문을 청취자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요. 예, 근데 이 도시에서 공존이 가능한가? 둘째, 그들에게 곁을 내어줄 수 있는가? 셋째,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 그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이 아니고 야생동물의 관점에서 이런 그 야생동물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서 좀 이렇게 좀서 그 공유를 하기 희망합니다.
0: 그렇군요. 기대됩니다. So now our guest is from Busan Green Trust, an organization that dedicated to protecting urban forests, park green spaces, and our, of course, enduring future. He notes that he is a full-time activist who has carried out environmental movements in Busan since 1989. While he has witnessed many fields firsthand, he prefaces a conversation by noting that understanding animal ecology and life is a field where one always has more to learn. And as today's topic centers on cities and wildlife, he shares three key questions he hopes listeners will reflect upon. First, whether coexistence is possible in this city. And second, whether we can make room for them beside us. And third, most importantly, whether our gaze toward wildlife comes from their perspective rather than

0: human eyes alone? Great questions. Well, recently, a wide variety of wildlife has been observed at Busan Citizens Park, and there have also been citizen reports of otter sightings along Suyong River. How do you view this phenomenon of wildlife being spotted across downtown Busan?
1: 예, 최근 부산 시민공원에서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관찰되고 있죠. 수영강에서도 수달을 목격했다는 시민 제보가 있었는데요. 최근 부산 도심 곳곳에서 야생동물이 관찰되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2: 예, 뭐 온천천, 수영, 시민공원 등에서 뭐 야생동물을 목격하신 분들이 있는 듯합니다. 사실 반갑기도 하고 올해 네가 그어서 네가 와 노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1: 네.
2: 근데 어떤 장소에서 목격했는가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환경의 이제 질이 개선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동천이라는 환경에서 똑같은 그 질문으로서 수달이나 너구리를 보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시민들은 누구도 보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1: 네.
2: 그만큼 환경의 어떤 그 폭과 질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한편 이제 수영관과 온천천을 또 이렇게 그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수영강은 야생동물에게 있어가지고 큰 시장 같은 것이고요.
1: 네.
2: 그다음에 온천천은 작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역설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큰 시장이라면 그만큼 그 노출 빈도가 줄어들고 안전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 반면에 온천천은 하층 하폭이 10에서 20m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좁고 길다랗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천천 수변에서 수달이 자주 목격되는 것은 거기에 먹이 자원이 있고 수질이 깨끗하게 적기 때문인 것으로 다들 그렇게 그 뭐 함의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같은 부산 안에서도 하천과 주변 환경에 따라서 야생동물에겐 네. 전혀 다른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2: 네.
0: So he notes that many people seem to have witnessed wildlife along Onchan Stream, Suyong River and Busan Citizens Park. Of course, reactions ranging from delight to surprise and h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racking precisely where these sightings occur, pointing out that there are no reports of raccoons or otters in Dongcheon Stream. And this contrast highlights that while certain environments have noticeably improved, maybe some others still have a substantial room for ecological recovery. He explains that Suyong River operates on a very different scale compared to Onchan Stream, surrounding environments and food availability. Comparing Suyong River to a large market and Onchan Stream to a small market for otters, and larger environments offer a higher safety and lower exposure, whereas Onchan Stream is narrow, so he mentioned 10 to 20 meters wide and lined with subway bridge infrastructure. And despite this, frequent sightings along Onchan Stream can be attributed directly to improved water quality and a lot of food sources as well. Now, can we view the appearance of wildlife as a signal that the urban ecosystem is becoming healthier? And how should we understand the reasons behind wildlife being found frequently in the city center and what it actually means?
1: 네, 그렇다면 실제로 야생동물이 도심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을 도시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그리고 야생동물이 도심에서 자주 발견되는 이유와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2: 예, 뭐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뭐 도시 생태계가 건강해졌다라고도 있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특정한 구간에서 예전에 비해서 생태 환경적 질은 많이 좀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도시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사실 글쎄요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이동 통로를 보게 된다면은 수많은 장애와 그런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시민공원에서 발견된 너구리는 어디서 어떻게 왔을까를 추적해 본다면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 네.
2: 물론 통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백양산과 연결된 화지공원에서 생태 이동 통로를 따라서 시민공원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 그 통로를 따라가다 보면은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가지고 일부 지역은 뭐 수달이나 너구리가 찾아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은 마련됐지만은
1: 네.
2: 역설적으로 심서식진의 파편화나 또 불안정한이 야기한 위태로운 어떤 생존 모험일 수도 있다라는 아. 것들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환경이 좋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인데요.
2: 네, 그렇습니다.
0: So he shares that this is a difficult question. As the urban ecosystem becoming healthier could be true in some respects, but not necessarily across the board. While the ecological quality in specific sections has improved compared to the past, viewing the city as a whole raises doubts, right? Especially given the countless obstacles and hazards scattered across animal movement corridors. And tracing how the raccoons found at Busan Citizens Park arrived there reveals how complex the situation is. While the corridors and pathways do exist, just such as the presumed ecological passage from the Hwasi Park connected to Paekyangsan Mountain, where water and movement and some waste have been confirmed, he says that while certain areas now provide the minimum baseline for otters and raccoons to visit, these urban appearances may represent survival adventures driven by habitat fragmentation and instability, which is heartening, of course, disheartening to hear as well. Now, let us take a broader look across Busan's overall ecological environment. How would you evaluate the current health of Busan's ecological environment? And could you share both the areas that are improving and the aspects that remain concerning? 네, 부산의 생태 환경 전반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2: 네.
1: 현재 부산의 생태 환경은 어느 정도로 건강하다고 평가하시는지, 좋아지고 있는 이 부분과 여전히 우려되고 있는 또 부분이 있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2: 일단 뭐 금정산이라든지 금성 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잖아요, 그죠?
1: 네.
2: 뭐 그다음에 장산 그리고 낙동강 하구역들이 그나마 개선된 환경 속에서 야생 동물의 서식 환경으로서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세 곳들을 제외한 도심의 산지나 구릉 또 해안가 하천변은 야생 동물의 서식처로는 좀 불안정한 지역이 많습니다. 다시
1: 네.
2: 말씀드려서. 부산이라는 곳이 그 전통적으로 산과 강, 바다가 있는 산포 지향의 도시답게 다양한 어떤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던 곳이거든요.
1: 그렇죠.
2: 그런데 뭐 과도한 도시화와 개발에 의해 가지고 그 가치와 어떤 기능들이 많이 그 사라져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부산의 어떤 생태 환경이 어느 정도 건강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네.
2: 뭐 사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답은 근데 야생 동물이 잠시 길을 잃고 들리는 도시가 아니라 안전하게 이동하고 정착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곳들이 많다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한 어떤 표현이라고 이게 생각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단순히 자연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자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2: 네, 그렇죠.
1: 핵심인 것 같습니다. So he explains that outside of 금정산 and also 장산 and the Nakdonggang estuary, many of Busan's urban mountains, hills and coast and riverside zones remain unstable habitats for wildlife. Though the naturally blessed with mountains, rivers and sea as we know, our city once held rich diverse ecosystems, but much of that ecological value has been lost to rapid urbanization. He outlines what certain species signal. Otters and raccoons show that river, mountain, and waterfront ecosystems are connected with a healthy food chain, while mandarin ducks and different animals point to well-maintained urban wetlands and water quality. Busan, he says, shouldn't just be a place wildlife wanders into after losing their way. It should be a city they can safely migrate through and settle in permanently. But too many physical walls and dead ends still stand in the way, unfortunately.
0: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Sung-gun here in the studio, Standing Director of Green Trust. We have some messages coming in. Kevin Yim saying, we do not inherit the earth from our ancestors. We borrow it from our children. Absolutely. So we need to not just use it like it's ours, but we need to take care of it and protect it as well. Absolutely. Well, how does Busan currently manage urban wildlife and their habitats? And from your perspective in the field, what areas are still falling short? 그럼 부산에선 도심 야생동물과 서식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예, 일단은 뭐 야생동물의 존재가 그 공존이라는 것들, 그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그 존재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손 놓고 있지는 않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렇게 구축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
0: 네.
2: 사실 뭐 부족한 점이라고 하시는 것은 점 단위의 어떤 관리를 넘어서 가지고 성과 면 단위의 어떤 연결인 거점 단위와 생태 축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시민공원에서 야생동물이 출현이 많아졌다고 하면은 그 축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큰 거점이 있다 해도 이렇게 쪼개지 말고요. 인공시설을 가도 과도하게 집어넣지 않는 것들, 장애 요인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0: 네.
2: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전지수 장이 후보 시절에 시민환경단체의 어떤 서면 질의에 답했던 예컨대 이기대와 항명사를 부산 생태축 1호로 공약을 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2: 예, 근데 지금 항령산에서 2기대까지 보시면은 다 이어진 하나의 축인데 지금 현재 항령산에서 내다보게 된다면은 전부 다 고립된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결시킬 저만이 이동 통로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0: 네.
2: 그다음 둘째는 이제 사후 어떤 반영형 행정 체계가 아니고 여전히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뭐 동물이 나왔다 이러면 그게 좀 챙겨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 공간과 축에 대해서 미리 설정을 하고 반영하는 것들 그 다음에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는 것들은 이와 관련된 관련 예산 전담 인력의 부족을 가지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2: 사실은 뭐 그런 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발성을 끝나는 경우가 많죠.
0: 그렇군요. So he shared that at the national level, the Ministry of Environment leads efforts under the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but he points to key gaps. So first, the need for connected ecological access. So moving past fragmented point-based management toward linear and just built around right key hubs as well. So he shared instead of just like having sightings rise at Busan Citizens Park, the surrounding corridors need to stay healthy, so the major hub shouldn't be carved up or filled with artificial facilities. And he calls Mayor Chun Jae-soo's actually pledge to build the 이기대 황련산, the 1호, a response to environmental groups, actually a genuinely groundbreaking step in this direction. He sounds very excited about that. Second, management is still stuck in a reactive, after-the-fact mode. And third, there's a real shortage of dedicated budget and specialized personnel. Those things are some of the gaps that he pointed out. Well, coexisting with wildlife, right, also depends on just heavily on citizens' behavior as well. So if someone encounters wildlife such as an otter or a raccoon while walking or exercising, how should they act? Because you can see it in the background as well, but otters are just so, so cute. Is it acceptable to feed them? And what specific steps should people take when finding an injured or endangered animal? 야생동물과의 공존은 시민 들의 행동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0: 실제로 산책이나 운동을 하다가 너구리나 뭐 수달 같은 야생동물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너무 귀엽잖아요. 먹이를 줘도 괜찮은지 또 다친 동물을 발견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죠.
2: 일단은 그 일정한 거리두기가 필요하고 뭐 자극하는 행동이나 뭐 좀 이게 호들갑스럽게나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주 못 보는 것 중에 보니까 신기하다고 핸드폰이나 사진 찍는데 우리가 요즘 사진 찍으면 이제 이게 플래시 같은 게 터지잖아요, 그렇죠?
0: 네.
2: 자 그럴 때 얘들 이 친구들이 놀랄 수가 있어요.
0: 그럼요.
2: 그렇게 된다면은 도리어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당황해가지고 자기가 진행하던 방향은 다르게 허둥거리면서 갑자기 튀어서 역방향으로 이동한다든지 해가지고 심하게는 로드킬까지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그 반려동물을 데리고 많이 이제 그 산책을 하시는데 반드시 목줄을 채워서 짧게 해가지고 충돌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리고 이제 뭐 자주

0: 그런 게 있습니다. 독이 되는 호의가 될 수 있거든요. 동물한테는 그렇게 자기는 했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습관화되고 길들이게 된다면은 동물의 야생성이라든지 수렵 본능이 퇴화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사람이 주는 먹이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사실 또 그 먹이를 가지고 계속 구하기 위해 가지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공간을 찾아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대표로 될 수 있거든요.
1: 네.
0: 자,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만약에 이제 뭐 어떤 불가피하게 공격을 당하거나 이렇게 상처를 입은 게 있을 때는 뭐 우리가 흥행하는 119나 120에 다산 콜센터나 이런 데 신고를 하시고요.
1: 네.
0: 그 다음에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은 봄, 여름 시기에 이렇게 야생동물 특히 조류들 새끼가 이제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고립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주 이제 처근해가지고 데리고 오거나 이렇게 하는데 제발 그거 놔두시기 바랍니다.
1: 네.
0: 대부분 엄마가 뭐 먹이 구하러 가서 잠깐 이동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 2시간이라도 이렇게 뭐 보고 뭐 그것이 시간 넘을 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전화번호로 신고를 해서가지고 좀 역할을 하시는 것들로 다 하시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결국 가장 좋은 배려는 관심을 갖되 야생동물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거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2: So he outlines key guidelines for encountering wildlife. So keep a safe distance and avoid provocation. So maintain a set distance. Do not provoke them or shout because they're so cute. You shouldn't be saying, "Oh my gosh, it's so cute," right? And also avoid using flashlights or camera flashes when taking photos. Disregarding these can actually cause animals to attack out of maybe perceived threat or panic and run into traffic, resulting in maybe even roadkill. And also make sure you have your pet leashes short, right? So when walking pets, shorten leashes as much as possible to prevent sudden conflicts. And never feed wildlife, because giving food can become a poisonous kindness, he shares. And handling injured animals, you can find injured animals that are extremely sensitive and may bite or attack if touched. So call 120, which is actually 120 is Dasan Call Center, or 119. And do not pick up babies, right? Of course, the baby animals, lone offspring. So in spring, especially summertime, young animals found alone should never be just like picked up, as mother is usually just out to get some food. So if left unattended after monitoring for 2 to 3 hours, simply report the case to the authorities as well. Well, you have emphasized that the importance of assessing wildlife populations and establishing a structured management system. So moving forward, what kind of surveys and management systems do you believe are essential for Busan?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파악하고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요.
0: 네.
2: 부산은 앞으로 어떤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예, 그 다섯 번째 질문에 뭐 연동되고 뭐 되는 것인데 먼저 기초 생태 조사라든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될 걸로 알고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산에 뭐 서식 중인 야생동물의 분포 지역과 종수는 대충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렇지만은 이동 통로에 대한 기본 데이터는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 네.
0: 자, 이런 것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라면은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을 이제 주요 거점별 야생동물 출현 지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것들이 좀 도시 계획이 있어가지고 현재 참고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시 생태 해양 지도, 그러니까 바이오톱 지도를 가지고 도시 계획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에코브릿지와 소형 동물 이동 통로를 확대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뭐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단순 단발 행정이 아니기 위해서 전담 행정 체계의 확립과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부산시의회가 그 기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사실은 뭐 시의회나 행정 안타깝게도 뭐 이런 수준으로서 진화 발전하기 위해서라면은 생물 다양성 주류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가동되는 생물 다양성 주류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1: 네, 시민들의 관찰과 참여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가 되는데요.
0: 네.
2: So he stresses the need for basic ecological surveys and ongoing monitoring. While Busan roughly knows what species live there and where, solid data on animal movement corridors is still badly lacking. So

0: He proposed fixes, so run citizen science programs to keep wildlife sighting maps updated at key hubs. Actually build maps into urban planning instead of just referencing them. Expand eco bridges and small animal crossings and set up dedicated funding and administration with the city council's buy-in, so policy stops being reactive and one-off. Bottom line, he says Busan needs to move past biodiversity mainstreaming on paper toward the real thing.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Lee Sung-geun here in the studio, Standing Director of Green Trust. Lots of great messages coming in. We have Danny Lee Nim saying, food shortage is the main problem of the wild animals coming out to human residence areas. That reminds me of bears in Japan as well. A lot of things to think about, right? And Kevin Nim saying, yes, my point is that it is essential to find just balance, right? And that's so important. Now, there must also be international cases where cities foster healthy ecological environments while coexisting with urban wildlife. So could you introduce any maybe cities or examples that Busan could learn from? 네, 해외에도 도시 속에서 야생동물과 공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부산이 참고할 만한 도시나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부산이 싱가포르 역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사실은 싱가포르이 그만큼 선진적인 어떤 그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타산지적 삼아서 모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도심 수변 공간이 많다 보니까 수달의 개체수가 많아요.
0: 네.
1: 근데 이런 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수달 관리 그룹이라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0: 네.
1: 수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또 시민들한테 수달과 어떻게 하면 친해지고 수달과 어떻게 하면 공존해야 되는 것지, 어떤 행동해야 되는지, 뭐 안전 수칙들 이런 것들을 알려내고, 그다음에 뭐 또 단순히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공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들이 뭐 시민, 행정, 전문가가 어떻게 하는 것들에서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볼 수 있고,
0: 네.
1: 뭐 캐나다 밴쿠버 같은 경우도 뭐 도시 단계부터 야생 동물의 이동을 고려한 수변 공간과 생태 통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독일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담 야생물 전담관이 있고요. 뭐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큰 대로변까지 골목까지 야생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이동 통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심치 않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뭐 토픽 같은 게라든지 뭐 이슈업 같은 거 보면은 뭐 야생 동물의 어떤 침입, 쓰레기통 뒤지기 이런 것들 보거든요.
0: 네. 뭐
1: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발생되는 어떤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부산도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우리 도시만의 방법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So he points to several global models for urban coexistence. So in Singapore, a surge in urban otter populations led to the Otter Working Group run by the National Parks Board with civic groups, researchers, and photographers sharing movement data, monitoring populations, and promoting citizen safety guidelines. Lines. It's a strong example of managing wildlife through cooperation, not control or removal. He mentioned Vancouver as well as Berlin. Berlin actually runs an urban wildlife officer system with dedicated officials actually managing human-wildlife conflicts involving big animals. And what ties these together, none are reactive, as he mentioned. And before we wrap up, I do want to ask you if you can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도심의 어떤 야생 동물의 출현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사건이 아니고 부산의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다는 재생의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개발 중심의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0: 네.
1: 그래서 내가 수달이라면, 내가 너구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물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0: 네. 예.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야생동물의 출현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So in closing, he leaves listeners with a reflective question to consider. If I were an otter or if I were a raccoon, what would I need? And that's a perfect way to wrap up today's interview with Mr. Lee Sung-geun, Standing Director of Green Trust.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이 성근 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올스타 잉글리시 레벨 업 라이브 앤 바이브스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Digital Studio에서 만나요.
4: These are the nationwide safety guidelines informing you of rules to prevent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water play. As the heat wave continues, the risk of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leisure activities is increasing. When enjoying time at beaches, rivers, valleys, or any body of water, please follow these basic safety rules. Always wear a life jacket.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Never swim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case of heavy rain, evacuate from the water immediately.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Sweet Date with Yoon Ji Lee. BEFM, Busan 영어 방송.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내일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time to read your messages. The first one is from Sori. Lisa, hi. 너가 한국어 사연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한국어로 써볼게. 우선 Destroy Me 발매 축하해. 신곡 너무 잘 듣고 있어. 커버 사진 디자인 너무 예뻐서 저번처럼 NFC 키링 만들 예정이야. 너무 내 스타일. 리스가 공포 뮤지컬에 나올 것 같은 곡들 항상 잘 써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가사가 다크하면서 로맨틱하더라. 근데 사실 전체적인 테마가 이해 잘 안 된 것 같아서 질문이 좀 있거든. Hi, Iris. I know you like Korean messages, so I'm going to try writing in Korean today. Congratulations on Destroy Me. I'm loving it. And I really love the cover design that I'm trying to make an NFC keyring like last time. It's so my style. I always thought that you really are good at writing songs that would appear in a horror musical. And this time as well, the lyrics are dark yet romantic. But I had a question for the overall theme, so I have a question. If I'm going to be disastrous anyway, why can't it be you to destroy me so that I could have a reason for all the fails that I've achieved. I think this is the main. 이게 메인인 것 같은데 진짜 궁금한 게 이 생각이 어디서 어떻게 처음 온 거야? 이전 가사는 그래도 혼자 해석과 상상이 가능한 내용이었는데 이번 신곡은 가사가 너무 신기하고 새로운 것 같아. 사람을 이렇게 궁금하게 만드는 것도 재능인 거 알지? I was always curious. How did you come up with this?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Wow, look at all this. Honey, oh, it looks so delicious.
4: What is this?
2: Welcome, welcome. 요거는 그 족발. 요게 생긴 거는 좀 무서워도 콜라겐은 쓸어 많이 들어갔고 피부 있지? 요게 묵는 보톡스 아닙니까?
4: Oh, oh no. What is this? Is this pig's feet? Oh, looks so scary.
2: 아이고, 이 새대기가 좀 무서운가 봐. 그러면 요거는 어때요?
4: What is this?
2: 이거는 닭발, 그러니까 치킨 풋, 프리티. 어떤겨? 요거는 먹을 만한데 콜라겐이 억수로 많아갖고 요 다크서클 지우개다 아이가. 노 다크서클.
4: What? Is this chicken's feet? Oh, looks so scary.
2: 아이고, 이 새대기가 이런 걸 아직도 좀 무서워하는가 봐. 그러면 요건 어때요? 이 코리안 소세지.
3: Wow, look at this, honey. Oh, it looks so delicious. What is this?
2: 이거는 순대. 순대 그 내장을 막 요래요래 껍데기를 요래요래 해갖고 그 안에다가 팍 집어넣어갖고 막, 아이고, 이 새대기는 이것도 안 몰락하나?
3: Oh, I understand. Oh, it sounds delicious. I'll get this one.

0: please? And could you validate my parking, please?
1: 순대를 사기는 사는데 이 벨리 파킹. 아이고, 발레 파킹 말하는가 봐. 아이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주는데. 노 발레 파킹. 대신에 요거 서비스. 요 간이랑 요 창자랑 요 염통까지 팍팍 서비스. 오늘 배워볼 표현 주차 등록 부탁합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0: Could you validate my parking, please?
1: Could you validate my parking, please?
0: 식당이나 가게를 이용한 뒤 주차비 할인을 받을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Validate는 확인하다 또는 인정해 주다라는 뜻인데요. Validate my parking은 주차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주차 지원이 되나요? 물어볼 때는 Do you have parking validation? 이라고 하면 됩니다.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주차 등록 부탁합니다. Could you validate my parking, please?
0: Could you validate my parking, please?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2: Busan 영어방송.
3: These are the nationwide safety guidelines informing you of rules to prevent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water play. As the heat wave continues, the risk of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leisure activities is increasing. When enjoying time at beaches, rivers, valleys, or any body of water, please follow these basic safety rules. Always wear a life jacket.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Never swim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case of heavy rain, evacuate from the water immediately. If an accident occurs, alert those around you and call 119 right away. Schools and families are also encouraged to educate children in advance on safe water activity practices to ensure their safety.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ng.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사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Mama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2: 부산이 좋아요.
3: 부산이 좋아요.
2: 포 마이 부산.
3: 포 마이 부산.
4: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부산.
5: 부산? For my 부산.
6: 부산 하면 For my 부산.
5: 하나, 둘, 셋.
7: 부산 is good! For my 부산!
8: You are listening to For my 부산.

0: Eurasia Now. Yes, it is that time of the year again. The Eurasia Diplomatic Corps is a city diplomacy program led by the Busan Global Cities Foundation. It represents Busan and it works to expand economic, cultural and educational exchange with various cities across Eurasia. The program began in 2016, so this year the journey continues 10 years since its inception. So from today, we'll connect to the Eurasia Diplomatic Corps on the ground to hear more about what's happening there.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동서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조남주입니다. 현재 다양한 디자인 작업과 콘텐츠를 접하면서 여러 분야를 경험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0: 저도 반갑습니다. 남주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this very special program. What a fantastic opportunity that you've had. First of all,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what the Eurasia Diplomatic Corps program is all about?
1: 2026년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부산 지역 청년 중심의 민간 외교 사절단으로서 부산광역시 자매 우옷 협력 도시를 포함한 글로벌 주요 도시와의 파트너십 강화, 부산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그리고 글로벌 해양 도시 부산 홍보 등을 통해 부산의 도시 브랜딩 제고에 기여하는 청년 중심 민간 외교 활동입니다.
0: So it's diplomacy activities. I mean, diplomacy activities have many, many different roles in society, but this specifically is to help bring Busan closer to the world and of course promote us as a maritime city to, well, many places

0: all around the globe. So this year's Eurasia Diplomatic Corps includes not only 22 young members, but also city council members, Busan city officials, business leaders, and representatives from universities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Our own Pak PD is getting an opportunity to be there. And of course, you're very lucky that you got the chance to join this wonderful program. So could you tell us how the Diplomatic Corps is structured and what role each group will play during the journey?
1: 네, 외교단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시의회 의원 두 분이 각각 단장님과 부단장님으로서 외교단원을 이끌어주실 예정입니다. 부산광역시와 재단 관계자분들 그리고 상하이 및 알마티 구간에서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여하실 부산 소재 기업인 관계자분들도 함께 여정에 동행하실 예정입니다. 가장 주축이 되는 저희 청년단원들은 각각 촬영팀, 기획 홍보팀, 공연팀으로 나뉘어 현장을 담고 구간별 행사를 기획하고 현지에서 문화 경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10박 12일간 유라시아 도시 외교단 여정을 기대해 주세요.
0: So everybody has different roles, of course. There's lots of different things that need to be done. For example, just the core diplomacy activities, but also teams going there to actually capture what's happening on site, to be able to connect with other representative members of the team from other countries as well, and just to bring lots of great vibes from the place back here to Busan as well. Now this year, the Diplomatic Corps will visit four major destinations, including Shanghai in China, Almaty in Kazakhstan, Tashkent in Uzbekistan, and Liverpool in the UK. Whoop whoop! So could you tell us why these cities were selected and what connections and relationships each of they have with Busan?
1: 상하이는 부산시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자매 도시 관계 있고 알마티와 리버풀 광역 도시권은 부산시의 주요 우호 협력 도시입니다. 타슈켄트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협력 도시에 해당되어 4개 도시가 이번 유라시아 도시 외교단의 주요 거점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경제산업, 인재 확보, 상생 발전 및 문화 교류 등의 테마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각 도시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0: So we've got sister city status, we've got friendship and cooperation city status, which is why these cities were chosen. But starting with the launch ceremony on August 24th, it runs all the way through September 4th, and this year's Diplomatic Corps will be on a 12-day journey. It's a very packed schedule, very, very busy, a huge range of activities in different cities, of course, different programs, from supporting Busan-based companies in expanding overseas to promoting youth and cultural exchange, as well as showcasing Busan and strengthening the global city brand. So tell us a bit more about the specific programs and the activities that are planned for each day.
1: 네, 상하이에서는 부산 상하이 비즈니스 상담회와 우호 교류회를 통해 부산과 상하이 40여 개 기업 간 B2B 상담 및 네트워킹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만국 공묘와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방문하여 헌화 및 추모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알마티 구간에서는 한국 비자 및 유학 설명회가 개최되어 한국과 부산에 관심 있는 현지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릴 예정이며 부산 알마티 직항 취향 기념 부산데이 인 알마티 행사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타슈켄트 구간에서는 국내 관객 1,600만을 넘긴 왕가 사는 남자를 현지에서 상영하고 문화 공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마지막 구간인 리버풀에서는 현지 청년들과 워킹 미션 탐방을 함께하며 청년 교류 시간 및 리버풀 시민들과의 우호 교류 행사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각 구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0: Wow, so many different things going on, from business networking and B2B meeting to, of course, the contents and culture. And I didn't know that was the anniversary of the Busan Almaty direct line. That's very interesting as well. So lots of things will be going on, of course, and you'll tell us a bit more about those, I guess, throughout the 10 days or the 12 days that they'll be over there. So you're going to be there taking part in the entire journey as a member of the planning and public relations team of the Eurasia Diplomatic Corps. But what inspired you to apply for this wonderful program?
1: 네, 이번 도시 외교단에 지원한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알릴 수 있는

0: 부산 그루브 부산 그루브 부산 그루브 부산 그루브 아이가 부산
1: 아이가
0: 아이가
1: 아 조태준 아이가
0: 아 요는 먼데이 그루브 아이가
1: 먼데이 그루브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So welcome everybody. This is Monday Groove with TJ Shi, Jokhaejun of Busan Groove, and this segment we do with English and Korean. 네, 여러분 이 세그먼트가 반반 영어 한국어 둘 다 하니까 네. 중간 중간에 이제 좀 네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예, 좋습니다. How are you?
0: Good, so good.
1: Good, so
0: yeah,
1: good.
0: Yeah.
1: Why good, so good?
0: I 휴가 갔다 왔어요.
1: 아, 휴가? 아, 근데 휴가 갔다 와서 한국어로 네. 하지 마세요. 그 그거는
0: 아,
1: 영어 맞아요. 영어 할 수 있어요.
0: 맞아요. 예, I did 예. vacation.
1: I went on vacation.
0: I went on vacation.
1: 아, perfect. 아, yeah, yeah. 어디로 갔어요?
0: 제주도.
1: 제주도.
0: 제주.
1: 제주도 푸른 밤.
0: 제주도 푸른 밤.

0: 어느새 달려가요. 노래 좋다. 어, 좋습니다. What did you do in 제주도? 뭐 했어요 거기서?
1: 정말 쉬었어요.
0: 어, 좋습니다. 네. 필요하죠.
1: 그 전주에도 사실 제주도로 갔었거든요. 그 전주에 갔었을 때는 공연하러 갔었어요. 공연을 3일 이상도 공연을 두 번을 했는데 돌아오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0: 아.
1: 그런데 이번 주에 시간이 있길래 그냥 갔다 왔어요.
0: 아, 저번에는 일했으니까 충분히 뭐 즐길 수가 없을
1: 맞아요. 뭔가
0: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1: 그 즐기긴 즐겼는데 완전히 즐기지 못해서
0: 완전히 즐기는 거는 뭐 나중에 그렇죠. 마이크 네. 없이 얘기해 주세요.
1: 아,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So you went to Jeju도 twice in 2 weeks. That's very nice. 근데 요새는 요새 그 공연 많이 하시죠? You do lots of performances these days.
1: 네. 요새 야외 공연이 좀 많아요. 네.
0: 근데 너무 더워요. 어떡하죠?
1: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더우니까 밤에 그 더위를 좀 식혀주기 위해서 그래서 공연이 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네. Your songs are very 좀 속 시원하게 만드는 songs.
1: 아, 네.
0: 그래서 그
1: 여름 음악이니까.
0: 네, 네. 그 TJC 만드는 노래는 다 속 시원하게 만드는 노래라서.
1: 아, 감사합니다. 네.
0: 그래서 들을 때마다 좀 오케이 시원시원하다 그런 느낌.
1: 아.
0: 나 이미 음악 없어서 음악 없이 그냥 춤을 추고 있어요.
1: 예.
0: 자, 그러면은 우리 코너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어떤 코너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Monday Groove라는 프로젝트는 조태준 TJ 씨가 영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글로벌 스타로 만드는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 우리는 간단하게 영어 표현 아니면 뭐 문법 어휘 등등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So there's just a way to improve English and listen to some really nice music from TJC. So 들어가기 전에 노래 좀 부탁드릴게요.

0: 멋진 코러스였어요.
1: 아, 재밌었어요.
0: 네, 네. 어, 감사합니다.
1: 에나카블레, oh, who was that? Oh, this the applause sound effect was like, hit it with it. Heckles, heckles. I love it. Yeah. 카이세님 saying he is awesome. Yes, you are awesome.
0: 아, 감사합니다.
1: 우리 yeah. 그 댓글에 그 he is awesome이라고.
0: Thank you very much.
1: 좋습니다. 아, 이 노래 진짜 좋은 노래입니다. 아. 이 노래 왜 선택하셨어요? 노래 소개 좀 부탁하고 yeah. 왜 선택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0: 이 노래의 오블라디 오블라다, Life Goes On 이 말이 너무 좋아서 항상 부를 때마다 그리고 비틀즈를 제가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좋아하고 이 노래 자주 부르는데 약간 이렇게 좀 덥거나 스트레스가 있거나 할 때 오블라디 오블라다 Life Goes On 예,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푼달까요?
1: 네. 휴. 네. 노래 그 리듬도 좋고 그리고 뭐 가사도 좋은데 네네. 멜로디가 아. 너무 재밌게 잘 탈 수 있어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옆에 코러스 넣거나 아니면 이 노래 원곡 보면 중간중간에 브라스 같은 브라스 같은 악기들이 엄청 그 유익 뭐라 해야 될까? 퍼니. 예.
1: 맞아요.
0: 둥뚜둥뚜둥뚜둥뚜둥뚜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1: 그런 마이 그... 입술 트럼펫.
0: 오.
1: 끝.
0: 오. 오, 악기 같은데. 네.
1: 오늘 코미디 페스티벌입니다.
0: Yeah.
1: 아 그러면은 그 오블라디 오블라다 yeah. 이 노래 내용은 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0: 이 노래 내용은 데즈몬드와 이제 몰리라는 사람이 어떤 시장에서 살았는데 데즈몬드는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고 몰리는 밴드의 싱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났는데. 데즈몬드가 어, 네 예쁘게 생겼네. 네, 네 좋다. 해가지고 어. 이제 둘이 결혼해서 애 놓고 라이프 오블라디 오블라다 잘 살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그냥 평화로운
1: it.
0: 이야기죠.
1: Yeah, 네. actually, this song has got a very interesting story. Apart from that, so obviously Desmond and Molly are the characters in the song, and they kind of fall in love, and you know, Obladi Oblada, life goes on. Yeah, that's it. But actually. The song became a huge hit, and Jimmy Scott claimed that his famous phrase had been used for the songwriting credit and for the royalties. And of course, Paul McCartney refused and said it's just a common expression, and so there was conflict, right? Anyway, 그런 아시죠? 이 노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0: 네네네.
1: 그거는 알죠?
0: 네.
1: 예. 네,
0: 그 역시 이제 폴 매카트니가 어떤 영국 클럽에서 뭔가 나이지리아 출신 연주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뭔가 오블라디 오블라다, 라이프 거즈 온 뭐 이렇게 하는 걸 듣고 기억을 해놨다가 에이. 뭔가 이제 노래와 함께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1: 근데 지미 스캇 이게 나의 말을 나의 말이다.
0: 아~
1: 그래서 네. 그 IP가 어떻게 말하면 되지? How can you say he did a lawsuit? 아무튼 예, 아무튼 뭐 내 거야 돈 내야 된다.
0: 오~
1: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0: 그래서 돈을 예. 줬어요?
1: 돈을 그 노래 때문에 돈을 안 줬는데 나중에 아 저작권이 있었어.
0: 예. 저작권 줬어요?
1: 아니요. 안 줬어요.
0: 그래.
1: 근데 왜냐면요. 폴 매카트니 뭐 그냥 자주 쓰는 말이거든.
0: 네.
1: 뭐 어느 날에 들을 수 있는 표현이다.
0: 맞아요.
1: 그래서 좀 갈등이 생겨 가지고 근데 이후로 그분이
0: 저택을 하나 사주셨대요.
1: 좀 어떤 다른 네. 어떤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폴 매카트니 도와줬어요.
0: 아, 잘 됐네요. 네.
1: 잘했어요.
0: 오블라디 오블라다입니다.
1: 네. Anyway.
0: 아,
1: 오블라디 오블라다. 그 가사에 힘든 거 있었어요?
0: 그래서 이 노래는 엄청 이렇게 그 가사가 많고
1: 엄청 많아요.
0: 빠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1: 빠빠빠빠빠빠 모든 네. 게 단어예요.
0: 네. 그래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제가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곤 하거든요. 네. 특징하는데 이 부분 좀 라임을 많이 살려야 되는 부분이
1: 어떤 거예요?
0: In a couple of years they have built a home sweet home.
1: 따따따
0: With a couple of kids running in the yard. 뭐 이 부분도 이 부분을 그냥 거의 사실 잘 익어 있지 않은데 그냥 약간 리듬을 실는 느낌으로 그냥 하는데 의미 전달이 잘 되는지
1: 퍼펙트
0: 괜찮아요.
1: 네, 퍼펙트 했어요. 왜냐면요. In a couple of years 우리는 매번 얘기할 때 every time we do this segment remember that the English we don't say the of or a we say of like this. 그래서 in a couple of years, couple of 너무 어렵다. 그래서 in a couple of years they have built a home sweet home.
0: 오.
1: In a couple of.
0: 네.
1: In a couple of years, perfect.
0: 아, 다행이네요. 저는 사실 이름 단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가수가 하는 걸 거의 따라하려고 하거든요.
1: 듣고 따라하고 맞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같은 맞아요. 노래. 네.
0: 맞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할 때가 있는 거죠.
1: 그냥 소리 따라가고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거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소리만 따라갔어요.
0: 네.
1: 단어 의미를 생각하면 말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0: 에이,
1: 그래서 소리 따라가면 아기처럼 in a couple of years they can da da da 그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In 네. a couple of.
0: 아, in a couple of. In a couple of. In a couple of kids.
1: 진짜 잘한다. With a couple of kids running in the yard of Desmond and Molly Jones. 하하하하. 어 좋아요. 예, with a couple of 그거는
0: with a couple of.
1: 어렵다.
0: With a couple
1: 진짜 잘한다. 제가 재밌는 거를 알려줄게요. 제가 그 드라마 스쿨에 다녔을 때 저희 보컬 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컬 엑서사이즈를 많이 해야 했어요. 한 개는 그 간장 공장장처럼 pop a cat a pet a copper plate a kettle plate a bread and butter pop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진짜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근데 그 가사는 갑자기 그 옛날 생각이 다시
0: 저도
1: 다시
0: 약간
1: 나왔어요.
0: 그런 느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재밌게 발음하는 그런 느낌이.
1: It's like a tongue twister in a couple of years. 맞아. 오, 재밌다. 혹시 뭐 또 힘든 부분 pronunciation 발음 뭐 얘기하는 거 힘들어요? 아니요.
0: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아해서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냥 그 방금처럼 뭔가 So totally to the 뭐 정확하게 하나 하나를 찍어서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1: 그렇게
0: 지금,
1: 느껴요.
0: 네,
1: you can feel it. You can feel that you have the song is in your heart.
0: 아, 네.
1: 마음속에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0: 네,
1: 티가 난다.
0: 좋은, 네.
1: 근데 한 가지 팁
0: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네.
1: Desmond has his barrow in the marketplace. You said market face. PF는 interchangeable 되잖아요.
0: 아, 네.
1: 그래서 market
0: place.
1: 어,
0: 그런 지적 되게 많이 받아요, 저.
1: 그 힘들어.
0: F랑 P랑. 네.
1: 맞아요. 한국 사람한테 어려워요.
0: 맞아요. 어려워요.
1: 엄청 어려워요.
0: 그래도 신경 쓰겠습니다.
1: 예, 좋습니다.
0: 쓰면,
1: 그러면은 오늘의 노래 Today's song is about letting things go with the flow, life go with the flow. So, when someone who's going through a difficult time,
0: yeah.
1: 너무 힘든 상황이서도 우리는 그냥 넘어가야 되잖아요.
0: Yeah.
1: 근데 when someone's going through a tough time, how can we encourage them? 우리는 힘내라.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네. 생각해야 돼요. 영어로. 네. 그러면은 어떤 거 배우고 싶어요?
0: 파이팅.
1: 파이팅.
0: 네.
1: 파이팅. 근데
0: 파이팅은 좀 아니죠.
1: 네. 어, 파이팅은 괜찮아요. 한국에 파이팅 괜찮죠. 근데
0: 네.
1: 스코틀랜드에서 파이팅 이라고 하면
0: 싸우자.
1: 어떤 일이 생길 거예요. 조심해야 돼.
0: 아, 그렇구나.
1: 경찰을 바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진짜 싸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몸싸움.
0: 네.
1: 그래서 파이팅. 네. In an English speaking country don't shout fighting.
0: 아.
1: 예.
0: 오케이, 오케이.
1: 파이팅 대신
0: 네.
1: Come on.
0: 아, come on.
1: 예.
0: 많이 본 것 같아요.
1: Come
0: on. 뭐 영화에서나 파이팅 막 이렇게 할 때 come on.
1: Yeah, come on is good.
0: Come on.
1: 근데 상황따라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예. 영어는 뉘앙스가 진짜 심하니까 한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뉘앙스가 심해서 뭐라고 하는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come on 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그분이 진짜 예민한 사람이라서 come on 이라고 하면 너무 더 우울하게 더 슬프게 네. 만들 수도 있어요.
0: 네네네.
1: 그래서 상황 따라 조심조심 네. 가야 돼요.
0: 네네.
1: 근데
0: 그러면 좀
1: come on is good.
0: 좀 뭔가 예민하신 분에게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좀 좀 친절하게 하면은 어떻게
1: 맞습니다.
0: 말을 할 수 있을까요?
1: 잘 될 거야. 뭐 it's gonna be okay. It's gonna be.
0: It's gonna be okay.
1: It's gonna be okay.
0: It's gonna be okay.
1: 네. Like don't worry.
0: Don't worry. Yeah, yeah.
1: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대신에 하는 말 대신에 나는 너를 믿어요. 아니면 나는 너를 뭐 도와줄게. I'm here for you.
0: I'm here for you.
1: I'm here for you.
0: I'm here for you. 아.
1: 너는 나를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0: We've I'm here got, for you.
1: 어, 그러니까. 카이스님.
0: 너무 아름다운 표현.
1: 에이, 네, 맞아요. I'm here for you. 카이스님 says, cheer up, let it be. 그러면은 cheer up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DJ씨?
0: Cheer up?
1: Cheer up. Cheer 영어로 up. 하면 cheer up.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네네. cheer up 말하면 돼요, 안 돼요?
0: Cheer up 말하면...
1: Cheer up 말하면 안 돼요.
0: 안 되죠, 안 되죠.
1: 안 돼요. 왜냐면요.
0: 외모니까.

0: 왜냐면요. 치럽 외모는 외모보다 치럽이라는 게 약간 빈자리. 진짜 가벼운 말이에요. 나는 진짜 큰 문제가 있고 너무 슬프고 누구나 상대방이 치럽이라고 하면 내가 알았어. 됐다. 내 행복하다 이제. 약간 뭐 너 그 영혼이 없는 표현입니다. 치럽이라.
1: 그거랑 비슷한 한국말도 아 괜찮아.
0: 괜찮아.
1: 잘 될 거야. 괜찮아.
0: 괜찮아.
1: 걱정하지 마라. 아, 괜찮다.
0: 괜찮다. 괜찮다.
1: 이거랑 다르죠.
0: 그러니까 비슷해. 비슷해요. 그리고 thank you, cheer up. Let's do another song. 노래 할까?
1: 네. 근데 시간이 오늘
0: 많이 배웠어요. 네,
1: 많이 배웠어요.
0: 시간 없어요?
1: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
0: No!
1: 다음 시간에 또 멋진 노래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0: 네. 오케이. 슬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TJ 씨 항상 고맙습니다.
1: 항상 감사합니다.
0: We will see you next week. Until then, see you later.
1: See you later.
0: I'm here for you.
1: Thank you.
0: Bye
1: bye. I'm here for you.
0: Oh, yeah. 자, let's have a song. This is the Lemonheads. If I could talk, I'd tell you. Oh, okay. We've got a song for you. Here we go. This is coming to you in just a sec. Just to remind you, today we're talking about the algorithm. So if you want to tell us about your algorithm, please get in touch. We'd love to know, as well as send us a song request, #9050, #9050, or KakaoTalk. This is Lemonheads. If I could talk, I'd tell you.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tuning in to For My Busan. The time is now 5:44. Can you believe it's almost already been 2 hours? Monday, the 24th of August, 2026. I'm taking you till 6 p.m. and I've got more messages and more song requests. We're talking about the algorithm. So here we go. 구연산님, 제 알고리즘은 온통 맛집입니다. 맛집 정보가 너무 많으니 저 도저히 어디 가야 할지 오히려 더 모르겠던데요. 그러면은 다 가야 돼. 모든 곳으로 방문해야 됩니다. 그건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죠? 아, 변지혜님, 저는 쇼핑에 진심인 20대 여자입니다. 요새는 웰니스에 관심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사우나에 완전 빠져서 사우나 쇼핑템도 있어요? 사우나 쇼핑템 추천 영상에 빠졌답니다. 사우나 쇼핑? 그냥 뭐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사우나? 아니면 뭐 사우나템? 그거 뭐지? 그러니까. Yeah. Well, there we go. Just buy it. It'll be all right. Just buy it. 7633 My feed is full of celebrity news. It shows me what celebrities are doing, who they're dating, what they're working on. I don't always search for this kind of content, but somehow it always finds me. 7366 That's because you like it and you look at it for a long time. If it's interesting, you stick into it. Your eyes don't leave the page, you know? 3188님께서는 저는 한번 미스터리 스토리를 클릭한 이후로 매번 미스터리 스토리만 듭니다. 미스터리 스토리 재밌는데요. 이상한 일은 보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더라도 꼭 터치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거는 위험하잖아요. 이상한 거 나오면 갑자기 뭐 mistakenly 터치하면 뭐 no going back.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카이서님, There's lots of band music on my algorithm. Queen, Nirvana, GNR, Kansas, etc. Is it possible to play Sweet Child of Mine by GNR? I don't know. We've got other songs coming up. We'll see what I can do. We've got Taesung-nim. I'm into speaking English these days. I practice speaking with my son. I think it will improve my English. You have wonderful English, Taesung-nim. You've been speaking English for many, many years. 8272-nim. My algorithm shows me horror stories late at night. It seems to think I don't need to sleep. 8272-nim. Is that me? Hello? Is this me? Same. I love it. Do you know what I love? I love looking at the stories of things in the dark and you just see eyes. I love it. Love to scare myself. Halloween's coming. 9026님 saying, 저는 매번 영화나 드라마 추천이 뜹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더라도 소개 트레일러를 보면 꼭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Yeah. Well, that's good. That's marketing working, right? That's what it's all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부산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5.9도까지 오르며 8월 하순 기준 역대급 무더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강한 햇볕과 높은 습도의 영향으로 체감 온도는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기상청은 당분간 낮 동안 35도 안팎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며 온열질환과 야외 활동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3: Amid a heat wave warning in Busan, temperatures rose to 35.9 degrees Celsius today, marking exceptionally hot weather for late August.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said strong sunlight and high humidity are making the heat feel even more intense. The administration warned that daytime temperatures around 35 degrees and tropical nights will continue for the time being, urging people to take extra precautions against heat-related illnesses and stay safe during outdoor activities.
2: 전재수 부산시장은 오늘 서부산권 산업단지 기업 대표들과 만나 민생 100일 동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미래차 전동화 구축 사업과 부산형 스마트 공장 확대, 산업단지 주차난 해소와 생활 편의시설 확충 등 기업 생산활동과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산시는 출퇴근 여건 개선과 정책 자금 지원 확대, 산업단지 유치업종 개편 등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3: Busan Mayor 전재수 met with representatives of companies in industrial complexes in western Busan today for a 100-day livelihood partnership meeting. The meeting focused on ways to improve business operations and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an electric vehicle manufacturing base, the expansion of smart factories tailored to Busan, easing parking shortages in industrial complexes, and expanding convenient facilities. The city plans to reflect the concerns raised by businesses in its policies by improving commuting conditions, expanding financial support, and revising the types of industries eligible to move into industrial complexes.
2: 주거지와 가까워 주민 민원이 이어졌던 기장군 정관 신도시 인근 의료 폐기물 소각장의 이전이 추진됩니다. 기장군과 운영업체는 오늘 협약을 맺고 소각장을 주거지가 없는 지역으로 옮기고 이전 비용은 업체가 모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소각장은 아파트 단지와 약 250m 떨어져 있어 15년간 악취 민원과 이전 요구가 이어졌으며 기장군은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환경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3: Plans are underway to relocate a medical waste incinerator near Jeongwan New Town in Gijanggun County, which has been the subject of complaints from nearby residents. Gijanggun County and the operator signed an agreement today to move the incinerator to an area without nearby residential communities, with the operator covering the entire relocation cost. The incinerator is located about 250 meters from an apartment complex and has faced odor complaints and calls for relocation for the past 15 years.

0: The county said it will strengthen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oversight until the relocation is completed.
1: 오는 12월 양산 도시철도 개통 예정인 가운데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연결 구간의 운영 인력을 두고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 양산역에서 양산중앙역까지 550m 연결 구간에 필요한 인력을 14명으로 산정했지만 노조는 안전인력과 교대 근무 등을 고려하면 46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적정 인력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계획입니다.
0: With the Yangsan Urban Railway scheduled to open in December, management and the labor union at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are sharply divided over staffing for the connecting section of Busan Metro Line 2. The corporation estimates that 14 employees will be needed for the 550-meter section between Yangsan Station and Yangsan Chungang Station. The union, however, argues that 46 workers are needed, taking safety personnel and shift work into account. The two sides plan to form a separate consultative body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appropriate staffing level.
1: 최근 유가 상승을 틈타 선박용 기름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산 해경은 면세유 등을 불법 유통에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관련자 23명을 검거했습니다. 해경은 불법 유통 규모가 16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유통 경로와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0: A group accused of illegally distributing marine fuel has been arrested by the Busan Coast Guard amid recent increases in oil prices. The Busan Coast Guard arrested 23 people on charges of illegally diverting and selling duty-free fuel and other marine fuel. Investigators estimate that the illegal distribution was worth 16.7 billion won and are expanding their investigation to identify the distribution network and any additional suspects.
1: 부산시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이 오늘 출정식을 갖고 12일간의 해외 교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도시외교단은 중앙아시아와 유럽 주요 도시를 방문해 부산의 산업과 관광, 문화 등을 알리고 현지 도시기관과 교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0: Busan's Eurasia City Diplomacy Delegation held a send-off ceremony today and began a 12-day overseas exchange program.
1: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내일 아침 최저 기온 26도, 낮 최고 기온 35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29도입니다.
0: Temperatures in Busan are expected to reach 26 degrees tomorrow morning and 35 degrees during the day. The current temperature in Busan is 29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Jiun Kim.
1: 홍정화였습니다.
0: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EFM 부산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이즈 올 스타 잉글리시 BFM 부산 영어 방송.
3: 올 스타
4: 잉글리시.
3: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어떤 거를 제일

0: 뜨라기 드시나요? 나는 무조건 점심이요. 아니 뭐 사실 새끼다 이렇게 든든하게 먹긴 한데 점심에는 핑계대면서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제대로 된 오를 보내잖아요.
1: 맞아요. I completely agree. You know, but these days, more and more people are skipping the whole proper meal thing and just grabbing something small.
0: 나도. 삼시세끼 챙겨 먹기보다는 팀이랄 때마다 먹는 편이어가지고 아침 먹고 중식 먹고 또 중간에 점심 먹고 중정식 한 다섯 개 먹는 거. 아무튼 아무튼 그렇다면 내일 부기의 전매추. 이선배 전매추가 뭔 줄 알아요?
1: 아 그 정도는 알지. 빨리 넘어가자 부기.
0: 아 좋아요. 점심 메뉴 추천 먹어줄까요?
1: 그래.
0: 부스타에 내일 전매추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히브링 여가 친구.
1: 스타잉은 지금 출발합니다.
0: 배고프다. 반갑습니다. 헬로 부자 여러분들.
1: 헬로 헬로 여러분.
0: 세 끼를 먹어도 다섯 끼를 먹어도 배고픈 월요일의 스타 갈매기 북입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Everyday 여러분.
0: Everyday.
1: 저번 주는 잠깐 그냥 이 pause 버튼을 눌렀고요. 우리 북이 우리 월요일 방송하고 화요일부터 쉬었거든요 저도.
0: 그러니까 민선배다 그래서 어? 네. 드디어 이제 가셨나 했잖아.
1: 뭐, 드디어?
0: 아.
1: 죄송한데 드디어 말을 들었어요.
0: 소감이 나왔네 이거. 네. 아니 민선배가 빠지면 안 되는데 없으니까 좀 이상하긴 한지라.
1: 맞죠. 부기도 이상했죠.
0: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이렇게 바라던 게 이루어졌는데 그게 네. 속이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랄까.
1: 이거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 말.
0: 아니 그러니까 내 장난으로 맨날 네. 민선배들이 내 거야 했는데 막상 없어지니까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어, 내가 진짜 이제 진행을 맡아야 되나? 어, 큰일 났다. 안 되는데 민선배 놀려야 되는데
1: 일단
0: 이러면서.
1: 일단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0: 너무너무.
1: You. Thank you though for worrying about me. But yes, 여러분, officially I am back. 네, 우리 부장님 말로 오늘은 official하게 컴백했고요. 저번 주 금요일부터 사실 금요일 생방송 했거든요. 뭐 나이스 투 민수는 그냥 방송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장님이. 그래서 오늘부터 네 officially comeback을 한 걸로 됐습니다. 네.
0: 그러면 서브 방송인가요?
1: 그러게요. 네. 어 그 금요일 컴백했잖아요라고 했는데 아니야. 월요일 officially comeback이고 이거는 그냥 잠깐 들리는 거고.
0: 근데 또 이게 약간 한 주의 시작을 하면서 컴백해지도 의미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아닐까요?
1: 아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런
1: 네. 일단 우리 부스타분들 많이 보고 싶었죠 저를. 어떡해요. 근데 저 다시 왔어요. I'm back.
0: 저기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1: 네,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0: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한번.
1: 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0: 여러분 네. 보고 싶었어요.
1: 네, 자 우리 보기가 우리 부스타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놨습니다. A very very important question.
0: 진짜.
1: That we gave to our listeners. What is your lunch recommendation to Boogie?
0: Lunch recommendation?
1: 네, 그래서 뭐냐면 일단 점심은 지났잖아요.
0: 그쵸.
1: 내일, for tomorrow, 여러분. So, send in your recommendation for lunch tomorrow. 네, 지금 계속해서 우리 부스터분들 이 전매추 보내고 있는데요. 일단 Boogie 물어봅시다. What did you have for lunch today, Boogie? Boogie는 오늘 점심 때 뭐 먹었어요?
0: 오늘 점심이요?
1: 네.
0: 오늘 점심은 그냥 가볍게 피자 한 판 먹었어요.
1: 피자 한 판.
0: 그러면
1: not 한 슬라이스.
0: 이 한 판이
1: 네.
0: 자기 1인분 아닌가?
1: 근데 그렇지 그렇긴 하죠.
0: 그렇죠?
1: You mean the mini pizza 한 이 정도 작은 거? 한 얼굴 사이즈 민수? 정도 한 거.
0: 그게 무슨 말이야, 민수배?
1: 한 얼마나 컸어요, 보기?
0: 일자로 시켰는데. 이게 무슨 그쵸? 말이야? 나 반반 메뉴로 해가지고 라지 시켰단 말이야.
1: 맞아. 북이 그 정도 하죠. 네.
0: 이 품위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간지 알겠죠, 여러분들. 네.
1: 하지만 그 정도 필요합니다.
0: 하지만 그 피자에도 슈림프를 꼭 넣었다는 거.
1: 네. 슈림프.
0: 그럼.
1: 역시 갈매기는 그걸 필요하죠.
0: 넣어줘야지.
1: You know, honestly, these days it feels like the boundaries between meals and snacks. It's completely blurring, right? 이게 식사인지 이게 스낵인지. 네. Now more and more people are choosing a quick single bite meal over a heavy dish.
0: 맞아. 간편하면서도 부담도 적고 네. 이동하면서 먹기도 편하니까 요즘은 카페에서 네.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심플한 음식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카페도 그 브런치 카페라고 따로 있잖아.
1: 맞아요.
0: 브런치 카페 마치는데.
1: 근데 요즘 트렌드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0: 그 호주식 브런치 집 좀 많이 생기거든요.
1: 맞아.
0: 네, 호주에서는 이 뭐지 그 아침 식사를 브렉이라고 부르잖아요. 브렉이.
1: 브렉이?
0: 브렉퍼스트가 아니고 브렉이라고 부르잖아요.
1: 우리 약간 브렉이라고 하니까 아침 부셔버리는 거였죠. 야 아침 부셔 다 먹어버려 이런 느낌이죠.
0: 그렇죠.
1: 모닝 브렉이.
0: 네, 근데 지금 이 트렌드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먹는 이 트렌드는요. 영어로 스낵킹. 이라고 합니다.
1: Snacking.
0: So, snacking means replacing a traditional meal with smaller quick bites. So basically, it's, oh, I'm not having a meal, I'm just having several snacks. 이런 느낌이거든요.
1: 오, snacking.
0: 네.
1: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요즘 이제 그 식사랑 간식의 경계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왜냐면 요즘에 그 햄버거도 세트 메뉴가 엄청 다양해졌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 세트 메뉴도 이렇게 막 헤비한 것도 있고 이렇게 심플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샌드위치 특히
0: 맞아요.
1: 뭔가 피크닉 가서 먹는 간식 같은데 또 이렇게 세트로 먹으면은 샌드위치 이제 그거 뭐냐 그거 감자도 같이 나오고
0: 맞아요.
1: 콜라도 먹고 하면은 약간 점심 같기도 하고
0: 맞아요. 또 이 정도면 조금 you know 좀 채워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죠. 완전 식사는 아니야. 그 정도잖아요.
1: 또 시리얼도 있잖아. 시리얼
0: 맞아요.
1: 시리얼에다가 이제 건프도 넣고 딸기도 넣고 바나나 넣고 이렇게 왕창 때려 넣으면은 이게 간식인가 식재인가
0: 거기 뭐 가마솥에 시리얼 먹어요?
1: 미선배, 우유는 모든 걸 담을 수 있습니다.
0: 근데 북이 진짜 미안한데요.
1: 어디?
0: 혹시 북이 밑에 선풍기 좀 세게 틀어놨어요?
1: 어, 왜죠?
0: 이 바람 소리가 계속 북이한테 들렸어.
1: 아, 그 왜 그래? 아니야.
0: 아, 북이 바람 소리 아닌가?
1: 난가? 아, 이게 잠시만요.
0: 맞아요. 어,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어, 나 이제 귀가 편해.
1: 아, 미선배.
0: 아니, 부장님이
1: 나도 살아야지.
0: 네, 혹시 내 선풍기라고 오해했을까봐. 저는 오늘 선풍기 안 들고 왔습니다. 부장님.
1: 엄지 뭐 어떡해?
0: 저는 시원해요. 이제 여기 방송실에서. 아, 방송실에 한다.
1: 방송실에서. 이제 괜찮네요?
0: 네, 이제 괜찮습니다.
1: 어,
0: 이제는
1: 다행이다.
0: 오케이. 네. So, folks. So, do you find yourself these days, right? Rather than opting for a heavy meal. 완전 이 큰 식사보다 이게 조금씩 왜냐면 요즘 이제 사람들 바쁘잖아요. We're all busy people these days.
1: 맞아.
0: Right? So maybe, I don't know, maybe like a light, maybe dinner that you guys are opting for, maybe even right now. 네, 저도 방송 전에 간단하게 그 삼각김밥 하나 먹고 왔거든요. 부기?
1: 오늘 삼각김밥 먹고 왔다고요?
0: 네.
1: 맨날 민선배 보면은 이따만한 샌드위치랑
0: 아 뭐가 이따만해요?
1: 이따만한 샌드위치랑 커피한테 쪽쪽 빼면서 어, 하이 부기? 어, 이러면서 약간 거의 뭐 뉴욕 호텔은 들어오잖아.
0: 여러분 이따만 이만한 고로케 이 옆에 있는 그 뭐지 프랑스 그 바게트 집에서 이만한 고로케 하나 먹어요 저는.
1: 민선배 원래 못 먹는 사람이 보면은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아 근데 민선배 항상 그렇게 약간 뭔가 밥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스낵 그러니까 핑거 스낵 같은 거 먹잖아요.
0: 네.
1: 나 좀 마음이 짠하긴 한데
0: 아, 아니요 부기 저는 요즘 사람이니까 저도 스냅킹 합니다. 이거 이게 바로 스냅킹 아닙니까?
1: 그럼 끝나고 좀 한 번 더 뭘 스냅킹 할까요?
0: 아 그래 근데 2부까지 기다려줄 거예요?
1: 어 먼저 먹고 갈게요.
0: 그래서 여러분 I guess are you with the trend these days? Or do you find yourself snacking, right?
1: Snacking.
0: Through the day. 자 real quick 뭐 그럼 영어로 한입 먹다, 뭐 간단히 먹다. 그럼 이건 영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1: One bite.
0: 오, 바이트는 좋았어요.
1: 오.
0: 근데 one bite 아니고 그 뭐 어 나 한입만 하고 부탁하고 싶을 때 뭐 can I get one bite?
1: 오.
0: Just one bite.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막 간단히는 뭐를 먹다. Grab a bite. 네. 그래서 친구들끼리 아 완전 큰 식사보다 야 우리 그냥 간단하게 뭐 일 마치고 뭐 떡볶이 뭐 좀 먹을까? Do you want to grab a bite to eat after work?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grab a bite 혹은 grab a quick bite.
1: Grab a quick bite. 네. 뭔가 좀 빨리 먹는
0: 느낌. 그렇죠. 빨리 먹는 이게 더, 오히려 더 간단한 그런 느낌 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what do you find yourself grabbing to bite these days? 네. 자, 근데 일단 우리 이 전매추, 내일 전매추 좀
1: 전매추?
0: 부탁하는데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문자 하나 읽고 가야겠습니다. 우리 낙지연이 문자 보냈는데
1: 뭐라 보냈죠?
0: 이거 PSA 하나 올려왔는데요. 이 공지입니다. 여러분,
1: 공지라고?
0: 우리 북이 상 받았대요.
1: 아!
0: 대한민국 공공 PR 대상 우수상?
1: 아, 또 그걸 또 이렇게 아, 또 이게 그래야 부끄러워라.
0: 아, 저는 사실 이거 북이 그 인스타에 봤거든요.
1: 미선배 봤는데 왜 언급을 안 해요? 나 섭섭해. 봤으면 언급을 해야지.
0: 아니 근데 우리 방

0: 송 때문에 상 받은 건 아니잖아요.
1: 미 선배. 네. 다 그 덕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거죠. 겸사겸사 이렇게 하는 거지.
0: 일단 부기 너무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일단 뭐 한마디 하세요. 소감 그때 뭐 스피치 했습니까?
1: 그때요? 네. 아, 그때 그 상을 너무 많은 분들이 받아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왔거든요.
0: 시간 없었어요. 그럼 아, 딱 10초 드릴게요.
1: 10초 준다고요?
0: 네, 자 준비한 소감 자 시작.
1: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원한 부산갈매기 부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개 깃털이 다 빠지도록 피안을 하여서 부산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0: 이거 준비했네
1: 이 선배.
0: 이 분명히 그날 이 상 받으러 갔을 때 이 스피치 준비하고 스피치 할 시간 없다라고 말했으니까 북이 분명히 삐졌을 거예요.
1: 이 선배 그거 아니에요. 저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여러분들을 북의 가슴 속에 처장.
0: 좋아, 일단 북이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여러분 북이 왔습니다. Time for 북이 퀴즈.
1: 잠시만요 여기서 퀴즈 한번 나가겠습니다. 우리 부스타 여러분도 같이 한번 맞춰주세요. 음식 먹을 때 이런 국룰 있죠. 민선미가 맛있는 걸 먹고 있을 때 진짜 이거 꼭 내가 한단 말이지. 민선배 한 입만.
0: 여러분 부기가 한 입 하면 남겠어요?
1: 그럼 나는 한 부리만 한 주둥이만 해야 되는 건가?
0: 네.
1: 근데 그러면 이거를 한 입만 하는 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0: 자, 초이스 세 개입니다. A. Give me one mouth. 오. B. Can I have a bite? 음? Or C. Give me one food. 오. 네, 여러분 초이스 세 개입니다. 이 중에 한 입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샵 9050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너튜브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으로 통해 우리 2부에 문자 요청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 공지 또 하나 있는데요. We have a very special event just for you.
2: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서면역에서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Digital Studio에서 만나요.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 아니 뭐가 안녕이 터져겠구만. 시원해진다 너니 다시 터져가지고.
0: 제가요 이 얘기를 딱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한참 시원했다가 지난주부터 슬슬 온도가 조금 올라갔잖아요.
1: 그러니까
0: 오늘 최고 3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하루였어요.
1: 왜 그런 거예요?
0: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요.
1: 나한테 왜 그랬어요?
0: 미수 씨 반가워요.
2: 네, 반갑습니다.
1: 오호, 날씨
2: 요정, I have to be honest.
0: 뭐죠?
2: After I came back from my vacation, I was expecting cooler weather. 와, 근데 진짜
0: 네.
2: 진짜 안 도와주네요.
0: 아 근데 너무 타이밍이 아쉬운 게요. 한 주만 조금 더 늦게 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2: 저 2주 쉬면 큰일 납니다.
1: 그러니까.
0: 아니,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번 주 예보를 제가 살짝 둘러봤거든요.
1: 오, 보니까 그럼 예보를 둘러봤다고요?
0: 아 조금 네 저는 그게 가능합니다. So the heat will start to break starting the day after tomorrow.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기온이 조금 점점 꺾이게 되면서 다음 주에는 좀 많이 선선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내일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다면 내일 조금 알아볼 텐데 Tomorrow the low will be 25 degrees 응? and the high will reach 36 degrees. 오늘과 똑같겠습니다. 네.
1: 또 덥다는 거잖아요.
2: 왜 왔습니까 그러면?
1: 똑같은 걸 얘기하려고 온 거야 지금?
0: 일단은 뭐 얘기는 해야죠. 그렇죠? 조심해야 되니까.
1: 아 진짜?
0: 그리고?
1: 그리고?

0: 하루 종일 햇볕이 쨍쨍해서 It's going to feel like nearly 40 degrees. 체감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조금 느껴지겠습니다.
1: Oh, oh my god.
0: 더불어 폭염주의보 역시 경고 단계. 좀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2: 뉴스를 어떻게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진짜 뭐, 나쁜 사람, 나쁜 요정.
0: 웃어야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긍정 이러면 안 됩니다.
1: 우리 네. 인류다 이런 얘기 하려는 거죠?
0: 미안해요. 그것까지는 아닌데.
1: 아, 그것까지는 아니야.
0: 더우면 피하셔야 됩니다. 그때 웃으면 안 돼요.
1: 맞아, 네. 맞아, 맞아.
0: 더울 때는 그늘로 피하셔야 됩니다.
3: 맞습니다.
0: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English expression 뭐냐면 break the heat. The heat breaks. 이번 주 내용이랑은 조금 상관이 없긴 한데 더위의
1: heat?
0: 기세가 꺾이다. 더위가 풀리다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더위가 네?
1: Break the heat.
0: Break the heat.
1: Break the heat.
0: 네네네. 그래서 더위의 기세가 꺾이다. 더위가 풀리다. 예문으로 The heat is expected to break starting Wednesday, so hang in there. 수요일부터는 더위의 기세가 꺾일 것으로 보이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3: 네.
1: 나는 그거 싶다.
0: 뭐요, 뭐요?
1: Break the 날씨 오죠.
3: Next slice.
0: 오케이, 오케이. 자자자, 이 정도로 이제 날씨는 마무리하고요. 넘어가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 핫플 백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are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unday 100th floor observatory.
2: 네,
1: 네. Observatory.
2: 우리 낙지연한테 부탁이 왔습니다. 네네. 날씨 요정, 날씨 좀 어떻게 못해요? 어떻게 못해요? 부스타도 힘들고 북인은 하루 종일 걱정되고,
0: 네네네.
2: 네, 덥고.
1: 진짜.
2: 여러분 이런 문자 보내지 마세요. 이분 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0: 한 주만 더. 네, 딱 한 주만 더.
1: 내가 행사할 때마다 날씨 좀 저기 바닷가 위에 눕혀놔야 돼.

0: 북이야. 우리가 올스타에서 손흥민, BTS, 북이
1: 렛츠고!
0: 이거 한 지가 지금 몇 년째야? 26년도 지금 검색어 순위 지금 몇인지 한번 보자. 자, 보자. 북이. 이봐, 이봐, 이봐. 이거 뭐야, 이거. 봐봐, 북이. 부종으로 인하여 부은 상태를 말한다. 이거 부기가 부은 거 말하는 건가?
2: 아, 미선배. 그게 아니라 대만 가서 팬미팅도 하고 우시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올스타하고 지금 글로벌 해져가지고 6개월 뒤 스케줄이 지금 벌써 잡히고 있어.
0: 아, 인정. 우리 부기 작년에 뭐 상도 많이 받았고 기록. 대만 팬미팅도 하고 기록. 진짜 대박이었지. 그럼 부기야, 올해는 뉴욕, 뭐 할리우드? 오! 올스타로 더 글로벌 해줘보자고, 북이.
2: 아, 너무 좋아. 아, 맞아. 내가 민선비한테 말 많다고 맨날 이거 불이는 잡히긴 하지만 우리 부스타들하고 더 소통하고 더 재밌게 한번 나눠볼 테니까 어떻게 민선비, 북이랑 나눠놓을 준비됐어? 팔로우 미. 렛츠고.

0: 손흥민 BTS
1: 보기 렛츠고 부산시 소통 길대로 만족하시오. 헙다 클랄랄랄랄 대세를 꿈꾸는 야망갈매기 보기에 클랄랄랄랄 성장 대원장 어드벤처 프로젝트
0: 전 세계 입덕을 유도할 미래 글로벌 슈퍼스타 야망갈매기 보기를 키우는 성장 훈련소 올스타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그냥 훈련소가 아닙니다. 매너부터 배운다.
1: 매너시 메이크 시글
0: 상업의 영어도 챙긴다.
1: 시추셔 잉글리시 쭉쭉
0: 글로벌 감각은 필수.
1: 글로벌 센스 오케이.
0: 문화 이해도 풀 세팅.
1: 컬처 티피컬트.
0: 네, 올스타 엔터의 철저한 매니지먼트 아래 부기가 매주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오호. 여러분 부기가 뭐 PR 대상 뭐지 그 대우수상 뭐 무슨 상이었죠?
1: PR 죄송합니다. 우수상
0: 우수상 PR 우수상도 받고 요즘 부기 검색하면요 딱 우리 부기가 제일 첫 번째 검색 그 리소트로 나와요.
1: 아 그거 이거 뭐냐 브릿지 녹음 다시 해야겠어.
0: 맞아요.
1: 네, 근데 이제 녹음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
0: 이제 북이
1: 언제?
0: 다시 말하자면
1: 언제?
0: 네, 이 손흥민 BTS 북이 렛츠고 이 세그먼트요
1: 언제?
0: 북이가 너무 성공해서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북이.
1: 아 그러면 그냥 북이 렛츠고로 바뀌나?
0: 아 북이 이제 갔잖아.
1: 뭐라고요?
0: 이제 글로벌 스테이지로 갔잖아.
1: 아 갔으니까.
0: 네, 이제 북이 웬트라고 해야죠.
1: 아 북이 웬트.
0: 렛츠고 아니고 북이 웬트. 이제 북이
1: 약간 미쯤 그렇게 얘기하니까.

0: 네. 한물 간 것 같은 느낌. 뭔가 걸러올라간 게 아니라 네. 한물 간 그런 느낌인데 이거 지금 기분이 좋지가 않아.
1: 그래요. 그래도 북이 일단 좀 열심히 더 하면 계속 이 글로벌 스테이지 더 커질 거고요. 북이가 올라가는 그 스테이지 조금 더 꾸밉시다.
0: 믿으면 내가 연예인 병우지한테로 네. 잘 막아줘요. 네.
1: 근데 북이 일단 북이 있을 동안 이 문자를 몇 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어? 아까 시작에 이 내일 전매출 추천했다고 했잖아요.
0: 맞아. 전매출.
1: 네. 일단 북이는 오늘 뭐 피자 한 판 먹었다고 했는데
0: 어제
1: 부스타가 물어보는데 북이 최애 토핑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0: 아. 네. 어렵다. 일단 저는 무조건 밥반을 먹거든요. 한 가지 맛으로 저의 배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1: 네.
0: 일단은 쉬림프 올라가고
1: 비싼 거 먹네요.
0: 포테이토도 좋긴 한데
1: 네.
0: 하지만 이게 쉬림프 약간 센 거 먹었잖아요. 반대편은 콤비네이션이나 페퍼로니로 베이직한 걸로 딱 이렇게 또 이렇게 배를 채워줘야지.
1: 먹을 줄 아네요.
0: 그럼.
1: 우리 달지님은 모밀 플러스 유부초밥 추천을 하네요.
0: 모밀 유부초밥?
1: 네, 이 더운 여름 날씨에 딱인 것 같습니다. 시원한 모밀국수 그쵸?
0: 그럼 모밀을 꽃배기로 시켜야지.
1: 우리 닥터스님은 치킨버거?
0: 잠깐 타임 뭐라고요?
1: 치킨버거? 이렇게 물음표도 왔고요.
0: 이왕이면 불고기 버거로 추천해 주세요. 네.
1: 우리 미미미님은 메밀국수와 찐만두 점심으로 추천해요.
0: 역시 날이 더우니까 네. 메밀을 많이 추천해 준다.
1: 아 맞습니다. 일단 여러분 keep them coming. Please continue to send your recommendations.
0: 이거 더 주세요.
1: 내일만 아니라 이거 캡처해가지고
0: 맞아.
1: 일단 일주일 동안 식단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점심을 매일매일 찾아오기 때문에 많이 추천해서 좋습니다.
1: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은 어떻게 됩니까?
0: 아 어깨가 막 으쌰으쌰 나의 끄드럭 레벨은
1: 근데
0: 어제
1: PD님하고 작가님 북이 막 상 받고 이런 뭐지 이 허세라고 하나?
0: 허세
1: 이런 허세를 보여준 줄 알고 이 오늘 미션을 이렇게 만들었나?
0: 그러니까 와. 약간 성견지명이 좀 있는 것 같아.
1: 일단 방금 부장님이 제 귀에 들어왔는데 그럼요라고 지금 보냈거든요.
0: 진짜 나 믿을 수가 없는 걸.
1: 와 이 플래닝 진짜 대박이다. 네.
0: 근데 요즘에 그 자주 들리는 말 있잖아요, 민 선배.
1: 네.
0: 이 꺼들 때다.
1: 네.
0: 아 뭐 민 선배는 이게 뭐. 무슨 뜻인지 알란가? 뭐 미션비 뭐 끄덕대다 이거 뭔지 아나?
1: Well, I think I have an idea. It's basically what you do when you're, you know, showing off. You know, like acting cocky or trying to look like a big deal. 그렇지 않아요?
0: 뭐 사실 뭐
1: 지금 북이 아까 일부 지금 오프닝부터 계속 보여주는 모습 이거 아닙니까?
0: 미션비 뭐라 그랬어요? 제 뭐? 나 기분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
1: 근데 맞잖아요, 그쵸?
0: 맞아요. 사실 이 꺼들 때다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등록된 표준어라고 하더라고요.
1: 와.
0: 신기하지, 민준배?
1: 네, 전 슬랭인 줄 알았어요.
0: 사실 약간 거들럭 뜬다. 이 거들럭 뜬다의 센 말이라
1: 네.
0: 좀 더 어감이 세긴 한데
1: 네.
0: 뭐 예능에서 쓰지만 뉴스나 교양에서는 조금 조심하기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부장님께서
1: 네.
0: 이 거들럭 좀 위험하니까 네. 최대한 자제해서 써달라고. 하지만 어떡하겠어.
1: 일단 부장님이 우리 방송 시작 전에 일단 이거 단어 이 두 번만 써라고 했는데 북이 벌써 혼자 여섯 번 말했어요.
0: 난 세 번 말한 거 아니었어? 꺼드럭. 아무튼 우리 올세는 고품격 교육방송이니까
1: 네.
0: 뭐 우쭐대다, 탤런트가다, 뭐 거들먹거리다, 뭐 거드럭대다.
1: 네.
0: 거드럭대는 좀 괜찮잖아, 그렇죠?
1: 그렇죠. 아주.
0: 거들뜨다?
1: 아주 네.
0: 실제로 수련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너무 고품격 느낌이 납니다.
0: 고품격이야.
1: 네. So similar words, right? That we could think of in Korean.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허세부리다.
0: 오호.
1: 네, 뭐 잘난 척하다. 뭐 으스대다? 뽐내다. 네, 그리고 아까 뭐라고요? 이 거들먹거리다.
0: 거들먹거리다.
1: 그렇죠? 네. I mean, it's catchy because it sounds, I don't know, funny, playful, a little cheeky, I guess. So it has a little more personality than simply saying. You know, show off or acting cocky.
0: 맞아. 이게 그냥 자신감 있는 거랑은 약간 좀 다르잖아요.
1: 네.
0: 자신감은 나 할 수 있어! 이런 거라면은 이 거들먹거리는 건 뭐 요 정도? 눈 감고도 할 수 있지. 요 정도? 나 근데 갈매기 정도면은 알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1: 아, 킹받아 진짜.
0: 아, 민선배.
1: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it's so natural to Boogie.
0: 아, no. 네. It's acting.
1: 진짜.
0: 맞죠? 연기하기 힘들다 진짜 민선배.
1: 진짜 저 날개 진짜 너무 킹받아요.

0: 그냥 그
1: 작가님이 희롱을 써가지고 말이야 나 부기 이런 거 쉽지 않은데.
0: 아 저 날개 저거 이렇게 날개가 자기 볼에 이렇게 옆 올라가는 거. 아
1: 부기. 이거요?
0: 일단 뭐 상 받았으니까 할 말이 없네요. 네. But so today we're going to find out just how much you like to show off. Okay, Boogie, we'll be testing your 거들먹 level.
2: 거들먹 level.
0: 네. So 우리 부스타분들도 네 함께 함 참여해 보세요. Boogie가 얼마나 이 거들먹을 부리는지.
2: 부리는지. 뭐,
0: 네, 이거 이렇게 맞나요?
2: 거들먹 거리는지.
0: 거리는지. 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2: 아, 너무 좋습니다.
0: 네. So, today we're going to start off with a 심리 quiz. 네, 심리 quiz부터 해볼 건데요. So, listen carefully and pick the one that fits you best. 네, 나는 얼마나 잘난 척하는 사람인가? 이 거들먹 레벨 심리 테스트 한번 해볼 건데요. 잘 듣고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 자, 큐! 자, 여러분 첫 번째 상황입니다. A crowd of people has gathered, and they all look surprised.
1: Wow.
0: What do you think they saw? 자, 여러분 초이스가 세 개입니다. A, an amazing magician's performance. B, a UFO suddenly appearing. Or C, a celebrity taking a selfie and blowing a kiss. 네, 동공지진 일으키는
2: 네.
0: 동공지진 일으키는 부기를 위해 한국어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다들 뭔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 같은데요. 과연 무엇을 본 걸까요? 초이스 세 개입니다. A. 환상적인 마술사의 공연. B. 갑자기 나타난 UFO. Or C. 셀카를 찍으며 손키스를 하는 연예인.
2: 오.
0: 네, 자 이렇게 초이스가 세 개였는데요. 자 심리 테스트 나갑니다. 자 부기는 일단 사람들이 뭐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 고민되긴 한다. 네. 뭐를 봤길래 이렇게 깜짝깜짝 놀랬을까? 마실 공연도 놀랬긴 하고 UFO도 뭐 가능성이 있긴 한데.
0: 그렇죠.
1: 아무래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약간 민정배. 나를 본 이렇게 나에게 부사람들 우와 하는 나를 본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나는 셀카를 찍으면서 손키스하는 연예인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0: 아 부장님 근데 죄송한데 화면에는 왜 이 초이스 텍스트 왜 제 쪽에 이렇게 커버돼 있죠?
2: 미선배
0: 네.
2: 저번 주 안 나왔잖아. 반성하세요. 벌입니다 벌. 네. 벌칙이에요 벌칙.
0: 아니 우리 부스타분들이 저를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2: 아 그럼 조금만 내려보세요. 네. 아 자꾸 올리려고. 이거 부장님이 올리시는 거구나.
0: 자 일단 부기는 그럼 C라고 했죠. 셀카를 C. 찍으면 손키스를 한 연예인 나왔을 거다. 아 근데 우리 달지님도 C라고 생각합니다.
2: 아 그럼 그럼.
0: 네 근데 우리 낙지연님이 초이스 없는 것을 보냈네요. D라고 보냈네요.
2: D요?
0: 부기라고.
2: 아 네. 그러면 약간 C랑 비슷한 거지.
0: 자 저도 사실 이 세 개 중에 그래도 보통은 연예인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2: 그쵸.
0: 저도 C 생각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거들먹 레벨 심리 테스트라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부기가 고른 C. A celebrity taking a selfie and blowing a kiss. 셀카를 찍으며 손키스를 하는 연예인 골랐잖아요. 네. 자 이걸 하셨으면요. 굉장히 잘난 척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2: 미선배 이거 약간 심지어 잘못된 것 같아. 이거 갈매기 기준이 아니라서 나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겸손한 갈매기거든.
0: So if you chose C, a celebrity blowing a kiss in a selfie, you're the type who really wants to look good to others. Confidence is great, but don't overdo it. Your show-off level is very high. You like to impress people and sometimes go a little too far with it. And you might even say things you later regret. 자, C를 선택했다면요. 이 거들먹 레벨 최고 단계라고 합니다.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큰 타입이고요. 부기. 실제 모습보다 더 멋진 나를 항상 보여주고 싶어요. 부기. 때로는 자신을 과하게 어필하기도 하고요. 부기.
2: 아이, 부기!
0: 분위기에 들떠서 평소보다 큰 소리를 치거나 네 하루 종일이었죠 방금 부기 네 나중에 골라내지 말을 할 수도 있대요 부기
2: 오마이갓 이미 여러 번 했는걸 나 라디오 안 쫓겨나기 다행인걸
0: 근데 이제 룰루프님은 A라고 생각하네요 환상적인 마술사 공연을 택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도 C라고 골랐습니다. 네.
2: 다들 그런 분들이 모인 것이지.

0: 야,
1: 그렇죠. 일단 우리 멋진 사람들요 많이 아, 모여 있습니다. 네, 여기.
0: 그만큼 자신감 넘치는 거 아닐까요?
1: 근데 우리 포스터분들도 우리 북이는 그게 매력이야라고 하는 분들도 있네요.
0: 그럼. 내가 그래서 네. 맨날 그 매니저한테 매를 벌잖아. 매력이 그쵸. 많아가지고
1: 하고 혼 그냥 하고 혼나자라고 하잖아요.
0: 맞아.
1: 북이 마음은
0: 민성배 네. 원래 이렇게 일은 저지르고 용서받는 게 쉽다고 했잖아.
1: 근데 우리 카톡에 희숙님도 A라고 한 분 몇 명 있고요.
0: A가 대부분, 좀 많다.
1: 네, most people chose C. B라고 한 사람들 아무도 없네요. 어? 네, UFO 안 믿습니까 여러분?
0: 아 사실 나 UFO랑 손키 씨랑 고민했었는데.
1: 자, real quick, 뭐지 이 거들먹거리다, 거들먹거리다. 이건 영어로 그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다 아는 척을 하는 사람은요 영어로 know it all라고 불러요. Know it all.
0: I know it all.
1: Know it all. 그러니까 다 안다.
0: 아~
1: 네. 그래서 stop acting like a know it all. 너 아는 척 좀 그만해. 왜냐면 you have a big head. 머리가 커지다라고 할 때요.
0: 미선배다.
1: 아니, 그 진짜 나는 실제로 머리가 크고
0: 더 커진 걸 말하는 거구나.
1: 실제로 큰 편이고 진짜 너무 이게 허세 부르면서 나는 진짜 나 이 정도야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you have a big head라고 말 들을 수 있습니다.
0: 미선배 방금 나 너무 찔렸던 게 뭔지 알아요?
1: 뭔데요?
0: 나 미선배다라고 하면서 화면을 봤는데 내가 민선배보다 한 4배는
1: 맞아요. 저는 아예 지금 커버됐습니다.
0: 내가 민선배보다 얼굴 4배는 큰 것 같은 거야.
1: 저는 지금 이마밖에 안 보이거든요.
0: 나 살짝 겸손해졌어요.
1: 자, 우리 A를 고른 몇 분들. 자, A 환상적인 마술사의 공연을 고르신 분들. If you chose a magician, you're the type who only shows off when you know your stuff. You may act like an expert when talking about your favorite topics, but you don't go too far. Your show-off level is pretty average. 자, A를 선택했으면요. 자신 있는 분야에서만 잘난 척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취미나 잘 아는 분야에 관한 질문을 받으며 조금 모르는 내용도 아는 것처럼 태연하게 설명하는 편이고요. 네, 당신의 거들먹은 평균이라고 합니다.
0: 평균.
1: 네, 맞아요. 이 몇 명은 A 골랐거든요. 자, 아무도 안 고른 B. UFO를 잡았다.
0: 왜 궁금하냐?
1: 네, if you chose UFO, you're the type who show off level suddenly goes up and around somebody you like.
0: 오?
1: 네. When you're interested in somebody, you really want to look cool and make a good impression. So your show off level goes way up when you're around your crush.
0: 오.
1: 자, UFO는요. 미지의 존재, 뭐 이성, 연애 상대를 말한다고 하거든요. UFO를 선택했다면 좋아하는 이성 앞에서만 갑자기 잘난 척 레벨이 올라가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요. 자신을 열심히 어필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네, 당신의 거들먹은 이성 앞에서만 급상승합니다.
0: 근데 민선배 너무 슬픈 게 뭔지 알아요?
1: 뭔데요?
0: 그 UFO가 미지의 존재라고 했잖아요.
1: 네.
0: 왜 솔로인 사람들에게
1: 네.
0: 그 연인은 미지의 존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 아, 그쵸.
0: 약간 그렇게 하니까 뭔가
1: 이 세상에 없는
0: 그러니까
1: 우주에 있는
0: 뭔가 사실이 눈물 날 것 같은데 이거
1: 좀 슬프긴 하다. 네. 우리 역시 우리 룰루푼이 바로 오늘 배운 표현 바로 적용해보네요. Stop acting like a know-it-all. 잘난 척 왕 남편에게 이 표현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러라고 그랬네. 아, 근데 룰루푼님 남편분은 제가 볼 때 룰루푼님 앞에서만 이런 잘난 척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룰루푼님을 좋아해서 그럽니다.
0: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B를 선택했겠네요.
1: 그렇죠. 분명히 남편분은 이 UFO를 선택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 So you know how some people just love to show off? There are certain things they always say. 잘난 척하는 사람들 보면 꼭 쓰는 말투가 있거든요.
0: 맞아.
1: 네, 우리 북이처럼 잘난 척 레벨 높은 이들이 자주 하는 말. 일단 여러분 아마 오늘 방송 계속 듣고 있었으면 많이 들었을 겁니다.
0: 네. 나 모르겠는데.
1: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하고요. So let's learn a couple of these in English. 네, 영어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3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오! 뭐,
1: 북이 한번 느낌 살려줘서 좀 읽어줄래요?
0: 진짜 힘들다. 어떻게 이런 걸 하지? 3위 알려드릴게요. 3위는요. 민선배. 이 정도 기분이 있지. 민선배. 그거 몰랐어요? 정말.
1: 혹시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 진짜 이 너튜브에 들어와서 이 북이가 이런 연기도 아니에요. It's not even acting.
0: No.
1: 너무 natural한 거라서 북이도 맨날 쓰는 말이라서 이 올라가는 날개 있거든요. 자기 그 이게 뿌리 옆에도 가고 볼에

0: 터치도 하고. 야, 왜 이렇게 짜증나지 내가.
1: 여러분 나... 다 이 갈매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날개 짓는 이 연기 잘 보셨죠? 저는 그런 거 못해요.
0: 자 여러분 미드나 뭐 일상 대화에서 영어로도 이 표현 자주 씁니다. 뭐 이 정도는 기본이지. 그것도 몰랐어.
1: 진짜?
0: 네. 그럼 영어로는요. Isn't that basic common knowledge?
1: 어허.
0: 너 이 정도도 몰라? Isn't that basic common knowledge? 이 말투로 많이 듣거든요.
1: Isn't that basic common knowledge? You don't know?
0: 다시 한번 해봐. Isn't that basic common knowledge?
1: Isn't that basic common knowledge?
0: 나 이 말투 처음 듣는 영어 말투인데 이거 어디서 나왔지?
1: 뭔가 약간 꺼드렁을 넣다 보니까
0: 혹은 이렇게 좀 줄여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Come on, that's basic.
1: 요즘 랜딩이 더 많은 것 같다.
0: 네.
1: Come on, that's basic.
0: 마, that's basic.
1: Yeah.
0: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이게 3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1: 3위가 좀 센데요, 3위부터.
0: 벌써 킹 받죠. 자, 2위. 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쓰는 말투 2위 알아볼까요? 보기.
1: 2위는요. 제 민 선배 나니까 이 정도 해주는 거야. 아우 진짜 딴 데에서 그런 대접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0: 아 진짜 짜증나.
1: 뭐 이런 느낌이 어렵다 진짜. 민 선배 나 오늘 연기하기 제일 힘든 것 같아.
0: 네 여러분 2위는요 나니까 이 정도로 해주는 거야. 자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보기 따라하세요. You're lucky it's me.
1: 어떤 느낌이 알겠다.
0: 네.
1: 너 나만 나서 행운인 거 이런 느낌이구나.
0: 맞아요. 네. 나니까 뭐 다행인 줄 알아. You're lucky it's me.
1: You're lucky it's me.
0: 네. 뭐 내가 너한테 엄청 큰 호의 베푸는 거야. I'm doing you a huge favor.
1: 긴데요.
0: I'm doing you a huge favor.
1: A huge favor here.
0: 네.
1: 이렇게
0: 말했어요.
1: I'm doing you a huge favor.
0: 네. 긴 표현 알겠습니다. 이게 긴 영어 표현은 부기가 영어에 너무 집중해서 이 킹 받는 그 말투 있잖아요. 안 나오거든요. 이제부터 영어를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안 돼, 안 돼. 짧게 해줘.
0: 우리 룰루포님 나와서 말합니다. 부기 억양에 킹 받아요, 저도. 네, 낙지연이님 대신 콩 찌어 박아주세요라고 했는데
1: 킹받죠 킹받죠 코끄러 빙꽁
0: 방금 뭐였어요?
1: 이거 원래 민수배 코끄러 빙꽁.
0: 아 그래요 이거?
1: 이거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약 올릴 때는
0: 우리 일단 하루한테 말 안 들어서 일단 네 저는 모른 척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난 척하는 사람들 보면 꼭 쓰는 말투 1위는 어떻게 됩니까 보기?
1: 1위 민선배. 민선배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0: 진짜.
1: 1위는 아니다 됐다 됐어. 네가 말해줘봤자 뭘 알겠어.
0: 여러분 1위는요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 진짜 이 말 저도 들으면서 그냥 이 혈압이 막 올라가요. 막
1: 그러니까,
0: 피가 막 부글부글하고 그렇죠.
1: 근데 민수민 그거 알죠?
0: 네.
1: 이 말 하는 사람들을 본인도 잘 모른다.
0: 그렇죠. 말 분명히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1: 본인도 잘 모를 확률이 80%를
0: 맞아요. 되는 것 같아. 누가 이 말을 먼저 거느냐?
1: 맞아.
0: 그렇죠. 이게 좀 눈치 게임이기도 합니다. 자,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영어로는요. 깁니다. 네, 부기 잘 들으세요.
1: 어디?
0: You don't really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1: You don't really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0: 네.
1: Yeah.
0: 살짝 킹 받는다. 잘한다.
1: 어허.
0: 이건데. 네가 그걸 잘 몰라서 그랬는데 이건 영어로요. You just don't know enough about it.
1: You just don't know enough about it.
0: 부기.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1: 괜찮았어요?
0: 네. you just don't know enough about it.
1: 다음 더 하라고요.
0: 네.
1: 오케이. You just don't know. Enough about it.
0: 네, you just don't know enough about it.
1: You just don't know enough. You just.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이거야.
0: 맞아요. 네.
1: 근데 민수미 그런 말도 있잖아요.
0: 뭐요?
1: 약간 그 거들먹이 귀요미 버전인데. 내가 좀 하지. 뭐 내가 방금 뭐 you just don't know about me.
0: 뭐라고요?
1: 여러분, 있어.
0: 저는 잘 가르치고 있어요. 부장님, 저는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1: 미섭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냥 읽으면 읽겠는데
0: 네.
1: 이렇게 그 꺼들벅 느낌을 넣으면서 하려고 하니까 자꾸 꼬여.
0: 맞아요. 우리 낙진이 북이 뿔이 꼬였다라고.
1: 이게 약간 연기냐, 리딩이냐. 합쳐지지가 않아.
0: 맞아요. 근데 내가 좀 하지. 그럼 이건 영어로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I'm pretty good.

0: I'm pretty good at this.
1: 근데 약간 이것도 있을 것 같아.
0: 뭔데?
1: 그 있잖아. So easy.
0: So easy.
1: 이런 느낌 있잖아. Yeah.
0: It's so easy. 어, 이런 말도 있어요. It's a piece of cake.
1: 어! 네. 그 많이 들어봤어요. Piece of cake.
0: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이라고 하는데.

0: 네가 뭐래라.
1: What do you know?
0: What do you know?
1: What do you know?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네가 뭐 알아? What do you know? 어. What do you know about it?
0: 이거는 그러면 What do you 네가 뭐래라 한 다음에 네.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 이 다
0: 이어져야 돼.
1: What do you know? You really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그러니까. about. You just don't know enough about it. 이거 좀 mix and match해서
0: 콤보를 맞는 순간 그냥 띵하다 띵해.
1: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잘난 척 말레 부기와 함께 포인트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isten to the dialogue and see if you could pick the best answer. 자 공트 갑니다.
0: 봤지? 아 우리 피디님도 부장님도 나왔으면 영어 방송고 뭐 안 들어간다고 완전 난리도 아니야.
1: 아니 부기 Did you at least finish the English apology letter our producer told you to write by tomorrow? 너 PD님이 내일까지 반성문 영어로 쓰라고 한 거 다 썼어?
0: 아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미선배 릴렉스 어차피 올스타팀에서 반성문을 제일 감각적으로 잘 쓰는 거는 바로 나 B-O-O-G-I I'm Boogie.
1: 진짜 Boogie 진짜 너 좀 오버한다. So what did you exactly write? 뭐라고 썼는데?
0: 하! 미세미 지금 내 실력 못 믿겠다는 거야 지금? 오케이 컴온 That's amazing.
1: 참나
0: 내 영어 반성문 실력 보고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어찌 미세 혹시 모르니까 그 매트릭스 하나 준비해봐. 쓰러지면 아프거든. 자, 봐. 한 번 더 내가 영어로 다 썼어.
1: 자, 한번 볼게.
0: 응?
1: 보자. Let's see what you wrote here.
0: Yep.
1: I'm sorry, but I love you.
0: Yeah.
1: 이 뭐야? What is this? You wrote a whole page just on this? 이걸 한 바닥이나 썼는 거야, 이거?
0: 아, 선배. 그렇게 드라이하게 읽으니까 그렇지. 그럼 반성문이 아니잖아. 감정을 딱 넣어가지고. 아, 아니다. 민선배, 그대로 스테이 기다려봐봐. 내가 한수 갖춰줄게. 잘 들어봐봐. 자, 부기의 영어 반성문. Yo. I'm so sorry, but I love you. 거짓말. 진짜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I'm so sorry, but I love you. Once more.
1: 네, 여러분. 꽁트의 부기처럼 네 거들먹거리며 계속 잘난 척하는 이에게 너 좀 오버한다. 적당히 해. 너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수 초이스 3개입니다. 네, A. Dude, you're making a little noise. B. Dude, stop your over. Or C. Dude, you're doing too much. 네, 자, 너 진짜 오버한다. 적당히 해.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0: 네,
1: 자, 일단 A, B, C, Dude로 시작하는 이 Dude, D-U-D-E.
0: 전부 다 Dude로 들어가네요.
1: Dude, 막 너, 아, 있잖아, 뭐 Bro,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Dude.
0: 아, 약간 자. 이런 느낌이. 아우, 북이야.
1: 네.
0: 아우, 미선배. 이런 느낌이네요.
1: 맞아요. 그래서.
0: Dude.
1: 네, A, you're making a little noise.
0: Little noise.
1: B, stop your over. Or C, you're doing too much.
0: Doing 자, too much.
1: 너 너무 오버한다.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북이는 어떤 거인 것 같아요?
0: 오버한다. 일단 오버니까. Stop your over. 가 약간 후보긴 한데 아, 또 이거 함정인 것 같고 You are doing too much 뭔가 행동이 과하다는 거잖아
1: 오.
0: 아, 리를 노이즈는 아닌 것 같고
1: 북이 근데 이, 거, 이 뭐지 그 거, 거, 거들
0: 거들먹거리다
1: 거들먹거리는 이, 이 날개 이 뭐지 이 무브먼트와 네, 지금 생각하는 날개 무브먼트와 똑같네요. 근데.
0: 아, 아닙니다. 제가 생각은 이런 거고요.
1: 네.
0: 그들 먹은
1: 똑같은데?
0: 약간 한 바퀴 돌려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1: 네. 자, 보기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0: 그럼 저는 C로 하겠습니다. Dude,
1: C로 갈 거예요.
0: You are doing too much.
1: 우리 낙지현님도 C로 보냈고, 우리 달지님도 C로 보냈고, 네, 자, 일단 C가 맞습니다. 맞아요. Dude, you're doing too much. 너 너무 한다. 너무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0: So easy.
1: 네. 진짜.

0: You're doing too much. 그리고 비슷한 표현 몇 가지 두 개 더 있는데요.
1: 아, 더 있어요?
0: 뭐 you're being too much.
1: 오, oh, you're being too much.
0: 네가 그냥 너의 자체가 오버다.
1: 아,
0: 그래서 you're being too much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1: 오버하냐?
0: 네, 혹은 네, 요즘 슬랭으로 you're so extra.
1: 잠깐, 이거 요즘 거 맞아요?
0: 네, 요즘 거 맞아요.
1: 이선배 기준 요즘은 10년 전 아닌가?
0: 아, 요즘도 쓴다 말이야. 아, 선배 믿어.
1: 오케이, you're so extra.
0: You're so extra. 혹은 you're being extra라고 할 수
1: so
0: 있죠.
1: Extra. You're 네. being extra.
0: 네. 자, 여러분 오늘 부기에 거들먹 랩을 장난 아니시죠?
1: 아, 민선미, 나 오늘 방송하면서 제일 힘들었어.
0: 뭐가 제일 힘든데?
1: 두께가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다 보니까 잠깐 막 타이트하고 꽉 끼는 것 같고 막 두드러기도 나는 것 같고 진짜.
0: 네, 여러분 빨리 부기 보내십시다. 네, 뭐? 자, 부기 일단 수고했어. 오늘 잘했어. 선배, 선배가 솔직하게 말할게.
1: 아니, 뭐 이 정도 찌면 뭐 아주 쉽지 뭐.
0: 자, Boogie,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여러분. Stick around. We have hour number two coming up at 7 o'clock. But in the meantime, Big Bang의 부릅니다. 거짓말!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주환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서면역에서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Digital Studio에서 만나요.

0: The time is now 7 o'clock.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오이소
3: Wow, look at all this. Honey, oh, it looks so delicious.
4: What is this?
2: Welcome, welcome. 요거는 그 족발. 요게 생긴 거는 좀 무서워도 콜라겐 억수로 많이 들어갔고 PVG에 요게 묶는 보톡스 아닙니까?
4: Oh, no. What is this? Is this pig's feet? Oh, it looks so scary.
2: 아이고, 이 새대기가 좀 무서운가 봐. 그럼 요거는 어때요?
4: What is this?
2: 이거는 닭발, 그러니까 치킨 푸드, 프리티. 어떤겨? 요거는 먹을 만한데 콜라겐이 억수로 많아갖고 요 다크서클 지우개다, 아이가. No 다크서클.
4: What? Is this chicken's feet? Oh, it looks so scary.
2: 아이고. 이 새대기가 이런 걸 아직도 좀 무서워하는가 봐. 그러면 요건 어때요? 이 코리안 소세지.
3: Wow, look at this, honey. Oh, it looks so delicious. What is this?
2: 이거는 순대. 순대 그 내장을 막 요래요래 껍데기를 요래요래 해갖고 그 안에다가 팍 집어넣어갖고 막 아이고 이 새대기는 이것도 안 몰락하나?
3: Oh, I understand. Oh, it sounds delicious. I'll get this one, please. And could you validate my parking, please?
2: 순대를 사기는 사는데 이 벨리 파킹. 아이고, 발레 파킹 말하는가 봐. 아이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주는데. No 발레 파킹. 대신에 요거 요거 서비스 서비스. 여여 간이랑 요 창자랑 요 염통까지 팍팍 서비스 서비스. Could you
3: validate my parking, please?
2: Could you validate my parking, please?
1: 식당이나 가게를 이용한 뒤 주차비 할인을 받을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Validate는 확인하다 또는 인정해 주다라는 뜻인데요. Validate my parking은 주차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주차 지원이 되나요? 물어볼 때는 Do you have parking validation? 이라고 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주차 등록 부탁합니다. Could you validate my parking, please?
3: Could you validate my parking, pleas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5: Tomorrow.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6: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5: Let's tune in.
7: 맞다, 올스타.
5: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이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7: 이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5: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0: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원을 파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1: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임소연의 체격 불
1: That's right. We have Imsoen back in the house for another episode of 지격불가.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소연입니다.
1: How are you?
0: I'm good. Happy Monday. I started boxing today.
1: You started boxing today?
0: Yeah.
1: 아, 누구를 한 대 그렇게.
0: 너 아니고 네. 살도 좀 빼야 되고. 아. 그 이제 그 근력도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1: 아, 네네네.
0: 마치고 갈 거예요. 이제 조심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좀 불주먹 될 거예요. 센텀 불주먹.
1: 살짝 협박인 것 같은데.
0: 완전히 무린데.
1: 아, 와우. 복싱.
0: 복싱 해 봤어요?
1: 네, 아니 저는 저는 I'm a lover, not a fighter.
0: 아,
1: 네.
0: 나도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닌데.
1: 아, 그래서 저는 그런 운동, 네. 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지? Love and care를 보여주는 그런 남자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0: 그렇다면 what do you like? 어떤 운동?
1: 운동?
0: 요가? 두뇌 운동.
1: 네, I have 운동 알러지.
0: 아, 알러지군요. 네. 아, 큰일입니다.
1: 네, 네, 왜냐면 아마 혹시 여러분도 이 운동 알러지 있는 분들 이런 증상 보일 건데 막 땀 나고
0: 코 원래 땀이 나죠.
1: 호흡도 막 이렇게 조금 힘들어지고 네, 아, 빨갛게 막 이렇게 변하고
0: 그게 알러지였구나.
1: 막 목도 마르고
0: 네.
1: 이게 알러지 아닙니까?
0: 그 다음에 내일 또 하기 싫고 막
1: 맞아,
0: 이런
1: 맞아, 맞아요. 네.
0: 몰랐구나.
1: 이런 증상이 있으면 여러분 바로 당장 일단 내려놔야 돼요.
0: 아, 그만두셔야 네. 됩니다.
1: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When you start boxing 혹시 이런 증상 보이면
0: 알겠어요.
1: 일단 stop.
0: 기억할게요. 좋아요.
1: All right. Well, good 네. to have you back here in the studio.
0: Mm-hmm.
1: 닥터스님은 민소 밤길 조심이라고 하는데.
0: 어? 어떻게 알았지?
1: 왜 제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Why do I have to be careful?
0: 우리 끝나면 8시니까 밤길 조심하세요. 나 밑에 기다린다.
1: 네, 진짜 무섭긴 하다. 자, 오늘의 직역불가.
0: 네.
1: What did you bring for us? 오늘 뭐 갖고 왔어요?
0: 자, 익숙한 팝송을 통해서 직역으로는 풀리지 않는 표현들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시간이죠. Listening okay, dictation okay, translation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Between okay. the line 임소연의 직역불가. 이번 주 직역불가에서 살펴볼 노래는요. 이 노래 약간 운동할 때도 많이 들리고요. 그리고 스타디움 같은 데 경기장 같은 데서도 많이 들리고
1: 네.
0: 광고에서도 되게 쿵쿵 울리면서 좀 약간 웅장해지는 느낌. 웅장 is English 뭐예요? 웅장이세요?
1: 웅장?
0: 웅장이 어떤 느낌이지?
1: 뭐 엄청 막 크고 막
0: 어떻게 해야 되지?
1: Grand.
0: Grand. Grand. 이렇게 쉽다 봐라. 네. 영어가 이렇게
1: Grand.
0: 쉬워요.
1: 막 엄청 막 큰 그냥 느낌 난다.
0: 막 벅차오르게 막 이런
1: 맞아요,
0: 느낌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네. 네.
0: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곡이고요.
1: 네.
0: 제목을 직역을 하면 믿는 사람.
1: 믿는 사람?
0: 되게 착한 노래 같죠?
1: 믿는 사람.
0: 엄청 순한 노래 같죠?
1: 시신 노래 아니에요?
0: 저도 근데 사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1: 네.
0: 전도를 하시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 근데 우리 뭐 부스터분들도 혹시 퀸? We will rock you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노래 아니잖아. 이거 그 제목은 We will rock you인데.
0: 네.
1: 네.
0: 근데 지금 웅장해진다는 데서 지금 이런 노래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1: 네.
0: 달리지님
1: 맞아요.
0: 네, 달지님.
1: 그래서 저도 몰라서 달지님 달지입니까? 달리짐입니까?
0: 달지님.
1: 우리 셋이서 똑같아.
0: 아, 모니터가 우리 작잖아.
1: 나도 잘 안 보여서.
0: L인가 I인가?
1: 그 L 옆에 I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0: 네, 네, 네. 자,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든 가수 Imagine Dragon인데요. Imagine Dragon 멤버가 우울감도 굉장히 오래 있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척추 질환도 되게 오래 앓았대요.
1: 근데
0: 그런 힘들었던 시간들이 나를, 그러니까 나 자신을 믿는 사람.

0: 사람으로 만들었다 라고 해서 오늘 믿는 사람이라는 노래 한번 다뤄볼 거고요. 요 노래에서는 슬랭 같은 그런 표현보다는 메타포 같은 비유적인 표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직역하면 갑자기 바다에 어딘가에 가 있고 비둘기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네. 이거 모르면 엥 하는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둘기? 오늘도 비둘기도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들어보시고 네. 딕테이션 열심히 하시는 분께는 우리 BFM에서 선물을 빵야 빵야 쏜다고 하니까 저 나가서 딕테이션 할게요.
1: 맞습니다.
0: 네 맞아요? 그래서 저 나가서 딕테이션 한다고요.
1: 들리는 대로 채팅창에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열심히 해주시면 선물 소영씨가 네. 쏩니다.
0: 제가요. 네. 아 피디님 끄덕끄덕. 아 제가요. 그렇군요. 해보겠습니다.
1: 에이, 우리 방송이 내는데 아, 그래도 서현씨가 주는 느낌 줘야지.
0: 아 해줄 수 있지. 네. 알았어요. 여러분
1: 저는 선물 줄 때 제가 줍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방송국 쿠폰이 나가.
0: 좋아요. 오늘도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려보면서 네. 자 경쾌한 비트 소리와 함께 요런 가사로 시작을 합니다. 머릿속에 담아둔 말 이제 다 쏟아낸다. I must say all the world inside my head 하면서 시작하는 아주 비장하죠.
1: 네.
0: 난리 났어요. 자, 힘들었던 시간 어떻게 보냈는가라는 말을 이제서야 하는 구간인데요. 네. 가볍게 직역하면 네. 되게 신나는 사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들리는 만큼 적어볼게요. 네. 적어보시오.
1: 좋아요. 근데 부장님이 저보고 첫 문장 불러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부장님 저도 먼저 들어볼 수 있나요? 제가 다시 말해줄 때 그때 불러볼게요. 어느 구간인지 이 노래 진짜 잘 아는데
0: 텍스트만 봐서는 저도 못 찾겠더라고요.
1: 네 맞아요. 뭐냐면 딱 이게 시작. 네.
0: 아
1: 그렇죠. 아니요.
0: 아 이거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야. I must say 네. all the world.
1: First things first. 아 이게 가사를 다 나도 잘
0: 여기
1: 몰라서
0: 적어놨는데.
1: 그런데 아니요 이거 처음에 시작하는 거 아, 아니에요.
0: 이거 앞에 한 게 더 있어요?
1: 더 있어요 이거.
0: 아~ 네. 아 임서연의 직역불가 부제 신민수의 코인 노래방.
1: 맞아요.
0: 하지만 코인을
1: 노래 중간을 갖고 오면 좀 제가 곤란해집니다.
0: 곤란하게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두둥님 아 민수 실망.
1: 아 어떡해.
0: 어떡해 실망드렸으니까 노래 들어볼게요. Says writing my poems for the few that look at me, took to me, shook at me, feeling me, singing from heartache. 자, 들었어요? Can you hear me?
1: 이제 이거 한 번만 듣고 제가 불러볼게요.
0: 아 진짜?
1: 네.
0: 안 보고는 안 되죠.
1: 아 이거 안 되죠.
0: 가사는 알아야 되니까.
1: 가사는 알아야 되니까.
0: 네.
1: 진짜 한번... 근데 뭐라고 하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네. Says writing my poems for the few that look at me, took to me, shook at me, feeling me, singing from heartache. 재밌다.
1: Writing my poems for the few that look at me, took at me, shook at me, feeling, singing from heartache.
0: Heartache. 아, 나 민수 영어 중에 제일 구수했어.
1: 잘하죠. 구수하다가.
0: 약간 부산 영어 느낌이었어.
1: 똑같았잖아요. It was exactly the same.
0: 하레이크가 네. 이렇게 네. 하레이크로 한글로 들리는 기적이.
1: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았어요.
0: 너구리님 exactly 질문 주셨어요. 구수하다 네. 영어로 뭔가. 구수하다.
1: 전 이런 거 안 가르칠래요. 네. 패스.
0: 너구리님 하딧 한글로 두셨고요.
1: 하리트라고 들었으면 여러분이
0: 두둥님 두둥님
1: 하렉.
0: 봐봐요 두둥님 채팅 슈쿠미 슈쿠미. 하이 재밌다. 이번 노래 잘 골랐나 보다.
1: 아,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0: 뭐라고 했는지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세요.
1: Writing my poems for the few that look at me, took to me, shook to me, feeling me, singing from heartache.
0: 네, 그거였어요. 슈쿠미 주쿠미 찾았어요. 아, 근데 이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딕테이션 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한글로 시도해 보는 것도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 영어가 절대로 한글로 발음이 되지 않는구나를 느끼게 되거든요. 자, 직역해 볼게요. Writing my poems for the few that 시를 썼대요. For the few들을 위해서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서는 시가 아니라 가사를 썼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어지는 약간 랩 같은 소리가 Look at me 날 봐라 Took to me 날 가져 Shook to me 나한테 흔들려 Feeling me 네. 날 느껴봐 위험하죠?
1: Look at me took to me shook to me feeling me
0: 아, 그리고 singing from heart 하레이크?
1: Singing from heartache.
0: 하레이크. 네.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약간 마음고생 같은 게 네. heartache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그 신흥 종교 같은 느낌이 약간 들어요. 어, 날 봐라. 그래서 제목이 믿음인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거 아니고요. 자, 여기서 look, took, shook로 라임을 일단 맞췄고요. Look at me 알죠? 날 봐. took to me, take의 과거죠.

0: Shook to me. Shake의 과거형이니까 날 가져갔어? 나한테 흔들었어?가 아니라 take to somebody 이렇게 하면은 네. 누구를 좋아하게 되다. 아~ take to 민수 하면 민수 좋아하게 되다 이런 거예요.
1: 부사분들이잖아요.
0: 사랑하게 되는 거랑 다른 거죠. 약간 좀 관심 가는 정도? 약간 표정 불편해요 제가.
1: 아니요.
0: take to 민수 이렇게 해서.
1: 그렇죠. 부스타분들이 그렇죠? take to 민수라고 하긴 했는데 네. 이 관심이랑 사랑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스타분들이.
0: 약간 마음이 약간 움직였다. 그리고 shook to me 이렇게 했는데 I was shook 하면 마찬가지로 마음이 흔들렸다.
1: 맞아요. I was shook.
0: I was shook. 네. 심쿵했다 약간.
1: 심쿵했다 or 진짜 뭐가 너무 쇼크 받아서 네. 그렇죠. 현상에서 네. I was shook.
0: 네, I was shook.
1: 완전 그냥 마음을 좀 흔들리는 정도 뭐가 놀랍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0: 그래서 shook to me. 날 보고 충격받거나 혹은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 and 마지막에 feeling me. 날 느낀 사람들 이런 거겠죠. 그리고 singing from heartache. 마음고생에서부터 노래를 했다고 하니 이거 다시 정리하면요. 내가 쓴 가사를 봐주고 또 좋아해주고 같이 마음 떨려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노래를 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K-POP에서는 이런 노래 이제 팬송이라고 하거든요. 팬들한테 이제 전하는 노래인데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구간이 되겠어요. 슈크미, 주크미 그런 뜻이었습니다. 슈크미를 들으신 거죠?
1: 진짜 슈크미.
0: 주크미는 어떻게 들으신 거죠?
1: 툭투미. 주크미가 아니고 툭투미.
0: 툭투미.
1: 루크미는 정도 알잖아요, 여러분.
0: 네. 슈크미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쉐이크의 과거 슈크해서 마음이 흔들렸다.
1: Look at me, talk to me, shook to me, feeling me.
0: 불러볼까요?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들린다니까.
1: 맞아요.
0: 뜯어서 들리면 들어볼게요.
1: 네, 여러분. 네, 한번 들어볼 건데요. 네,
0: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하신.
1: 네. 네네네. 일단 제가 부를까요? 부장님.
0: 됐대요. 네.
1: 자, 한번 들어봅시다. This is one of my poems for the few that look
0: at me, talk to me, shook to me, feeling me, singing from heartache. 봐, 이렇게 뜯어서 들으면 들린다니까.
1: 자, 첫 번째 직역 불가 구간이었습니다.
0: 자, 오, 힘들 나이스. 때 어쨌든 일어나야 하는 건 나지만 그만큼 중요한 건 이제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건데요. 이번에 또 이 Imagine Dragon이 버텨낸 이유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So 네. this time I'll put similar line together for you.
1: 오.
0: 네, 비슷한 구간을 두 개를 더 찾아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도 들어보고 딕테이션 해주세요. My love, my darling, came from... 우우, 내가 일부러 여기 더 자르려고 했는데
1: 이 부분 안다
0: 어디요?
1: 네.
0: Pain
1: 네 Pain
0: 저희 집 어린이가 엄마 이 노래 제목 Pain이야?
1: 진짜 Pain 제가 아니겠고요. 노래 부르는 게 Pain이죠
0: Pain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자 여러분 열심히 듣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들리는 만큼만 한글이든 영어든 한번 채팅으로 써보세요.
1: 선물 줍니다. 여러분 자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0: 네. Rain 이렇게 들으셨어요.
1: 네, 아마 Love도 뭐 들을 Love? 수도 있었고요. 네, Rain도 들을 수도 있었고.
0: Rain을 네. Pain이랑 약간 라임처럼 생각해서 Lame으로 들으신 네. 분 계시고요.
1: 두두님은 뭐 Love 마, Love 마 들었고. 마.
0: Love 마.
1: 네.
0: 어, 그다음에 Prom 들으셨고.
1: Prom. 우리 해 2153님은 Brain 들었대요.
0: Brain.
1: 네.
0: 오. 아, 여기를 Brain으로 들으셨구나.
1: 그쵸. 아까 Pain 아마 Brain 아니었고 B를 빼고 Rain을 들었을 네. 겁니다.
0: 어, Let Them Rain 네. 정확하게 맞춰주셨고요.
1: 맞아요.
0: 자, 뭐라고 그랬는지 다시 한번 민수가 친절하게 읽어주시죠.
1: Pain, oh let the bullets fly, oh let them rain. My life, my love, my drive, it came from
0: pain, 고통, 아픈 거. 자, 오, 총알들 날아라, let the blood fly 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리고 oh, let them rain, 그러면은 약간 야, 비야 한번 와봐봐, 약간 이런 느낌이고
1: 네.
0: My life, my love, my drive, 내 인생, 내 사랑, my drive, 운전, it came from. 거기서 다 온 거야.
1: 네.
0: 근데 여기서 이제 my drive는 운전한다라는 느낌보다는
1: 네.
0: 추진력 요런 걸로 좀 보는.

0: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이제 추진력을 추진해서 가는 거야. She has so much drive. 네. 이렇게 하면 그 여자 추진력 장난 아니야.
1: 맞아요.
0: It's me.
1: She has so much drive.
0: 네, 네. 그런 느낌이라서 자, 진짜 총알이 날아온다라기보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노래의 배경을 알려드렸으니까 네. 뭔가 힘든 일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겠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제가 그 피디님 2-2번 그거 한 번만 들어볼게요. 앞에 들었던 구간이랑 이 구간이랑 그냥 직역하면 뭔가 총알이 날라오고 비가 오고 그런 느낌인데 두 번째도 약간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2: 오, 오케이.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I'm the one at the sail. I'm the master of my sea. 여기도 I'm the one at the sail 했으니까 난 돛에 있는 사람이고 I'm the master of my sea. 내 바다의 주인. 약간 바다의 주인이 어디 있어?
2: 그 있잖아요.
0: 누구?
2: 아쿠아맨.
0: 그 사람 이야기구나. 몰랐네 내가. 그리고 또 중간에 한 소절 더 있는데 여기도 한 번만 들어볼게요. 네, 2-3이요. 자, 여기도 너는 나를 made me a believer 했잖아요. 네. 너는 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니까 누군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러한 많은 사건들이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내 인생을 내가 드라이버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해서 I believe in myself 이 제목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간이 여긴 거 된 것 같아요.
2: 멋지다.
0: 그래서 배경을 모르고 한 소절씩 이렇게 우리 영어 초보 때 해석해서 내려가다가는 이 무엇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두둥님이 이거 진짜 원어민들은 바로 알아듣나요? 급 절망감이
2: 절대로 아니에요.
0: 아, really?
2: 네, 진짜 저도 이 정도 가사도 많고 진짜 랩처럼 빨리 넘어가니까 이 가사 안 보면 잘 안 들릴걸요? 진짜 네이티브 스피커들도?
0: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도 한국 노래 못 알아들을 때 많거든요.
2: 맞아요.
0: 가사 보고 오 할 때가 많으니까
2: 맞습니다.
0: 두둥님 절망하지 마시고 마지막 직역 불가 구간 한번 볼게요.
2: 네.
0: 자, 마지막 이제 전쟁통 같았던 그 망망대해 바다에 떠있던 것 같은 이유가 아마 요런 다음 소절 때문인가 봐요.
2: 네.
0: 내가 힘들었던 순간 내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번 구간은 난이도 별 두 개 정도 소연이도 다 들었다.
2: 오.
0: Let's hear what comes next. All the hate that you've heard has turned your spirit to a dove. Oh. 들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
2: 아, 이것도 어려워요 솔직히. This one's a little difficult too.
0: 아, 네.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2: Alright, cue! All the hate that you've heard has turned your spirit
0: to a dove. Oh, ooh. 하지만 들리는 거랑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다르긴 하네요.
2: 어렵습니다.
0: 자, 뭐라고 했지요?
2: 근데 해님이 All 적었어. the hate라고 또 보냈네요. 맞아요. All the hate로 시작했죠.
0: 네.
2: All the hate that you've heard has turned your spirit to a dove.
0: 너구리님, 도보? 도보로 걸어서 갔다. 맞아, 끝에 spirit to a double가 뭐죠? 라고 네. 해주셨는데
2: spirit to a double?
0: 이거 치리오 스파크님 쫙 적어주셨어요.
2: 네.
0: 자, 직역을 해보면 All the hate that you've heard 네가 들은 모든 싫은 것들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 나쁜 소리들이 has turned your spirit to a dove라고 했어요.
2: 네.
0: a dove.
2: dove.
0: 네 영혼을, spirit을 다시 도브로 바꿔놨어.
2: 더브가 그거죠.
0: 흰색 비둘기.
2: 그렇죠.
0: 흰색 비둘기.
2: 맞아요. 흰색 비둘기. White pigeon.
0: White pigeon.
2: Dove.
0: 그래서 요 구간도 그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건데 일단은 네. 그 더브는 하얀색 비둘기고 우리 도심에 이제 회색 비둘기는 피전이라고 네. 부르잖아요.
2: 네.
0: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니까 더브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홍수 끝날 때 이제 흰 비둘기가 나뭇가지 물고 와서 더브는 평화의 상징이 된 거잖아요.
2: 그렇죠. 그만큼 막 헤이트를 받았는데 근데 그걸
0: 평화로 됐다는 거죠.
2: 그렇죠. 이게 뭐라 그랬지? 좀 그런 hurt and pain 진짜 그 고통이 네. 좀 치료됐다 그런
0: 치료가 됐 있고 진짜 뭐 상관 안 해.
2: 네.
0: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2: 오, 멋지다. 어,
0: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렬한 노래에 네. 이런 이너피스가 숨어 있었다.
2: 네.
0: 그러고 Imagine Dragons 노래 들어보니까 다 이런 약간
2: 맞아요. 근데 네, Imagine Dragons 노래 이뿐만 아니라 다른 노래 들어보면 진짜 뭐라 그러지? 사람한테 듣는 사람한테 네. 희망이랑 에너지 주는
0: 어, 용기 엄청 넣어주는
2: 메시지, 용기, confidence, 네. bravery 이런 주는 노래 엄청 많거든요.

0: 그래서 저도 오히려 저 딸한테 좀 들으면 좀 센 노래도 들 수 있긴 있지만 에이. 네. 뭐 가사하고 살펴보면 진짜 좋은 말들도 많이 나오고
1: 그러니까요.
0: 그래요.
1: 자, 우리 달리지 님이 멋있다.
0: 감사합니다.
1: 두둥 님이 비누 이야기 말씀해 주시고.
0: 너무 말하니까.
1: 그 비누 너무 좋죠. 네.
0: 좋아요. 자, 서현 씨,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of 직역불가. 네, 우리 부장님이 한글 할 때 민수 한국 가사로 된 노래 부르겠다고 시킨다고.
1: 제가 아주 어려운 노래를 고 버전으로 한번 찾아서 와보도록.
0: 진짜 도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 네, 좋아요.
0: 잘할 걸 오히려.
1: 자, 여러분들 궁금한 팝송 있으시면 채팅 올려주시면 제가 그것도 한번 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0: So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1: 네, see you next time. Bye bye.
0: In the meantime, Imagine Dragons, believe.

0: 문제어정의 시간이 돌아왔고요.
1: 반갑습니다.
0: 제가 진짜요 민수 씨가 없는 한 주 동안 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1: 아, 진짜 어떻게 참았을까요?
0: 진짜 그 다시 보기 한번 보시면요. 제 눈이 제대로 떠져 있는 그 순간이 없습니다.
1: 네. I would like to think this is the same mindset 네. of our listeners. 우리 부스타분들 이 마음일 거라고 생각. 했습니다 저도.
0: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문자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댓글이 좀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달지님께서 여러분들

0: 영상 뒤로 가기에서 보세요. 재밌는 거 나와요라고 하는데 좀 뭔가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우리 둥피님께서 그 전 화면을 보시고 싫어요 누름. 그리고 그 달지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검하라. 핸 HYE님, 날씨호정님, 자꾸 눈이 마주쳐요.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그 닥터수님께서요, 잠깐 못 보고 어디 갔다 왔는데 댓글 보니 안 보길 잘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냥 됐 카메라랑 눈 조금 마주친 것 뿐입니다. 그 뭐 잘못됐나요?
1: 여러분, 어떤 구간을 말한다면요, 혹시 너튜브 라이브로 보고 계시면요, 지금 현재 라이브 방송 때 이 시점으로 마이너스 2분, 아니요, 한 2분 45초 뒤로 한번 가보세요. Go back, maybe 네. around three minutes.
0: 네, 네.
1: 네, 지금부터, right from the live streaming, 이 현재 this point, at from this point, go back about 3 minutes,
0: 네, 네, 네.
1: And you will probably want to
0: 그쵸.
1: Turn off your computer or your phone and throw it out the window.
0: Turn on. 그 왜냐면 노래 나오는 동안 이제 뮤직비디오가 안 나오니까
1: 네.
0: 제가 조금 한번 필업 해봤습니다.
1: 네.
0: 좀 그래도 잘 어울렸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 뭐 기분 좋았다면 다행이에요. 안 좋으신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일합시다.
0: 네. 자, 돌아와서 오늘의 1등 레전드가 돌아왔습니다. 고수님.
2: 뭐 진짜?
0: 네. 고수님이 한동안요 어디 가셨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1: 네.
0: 그 자리를 낙지열이님이 대신해 주셨는데
1: 네.
0: 아 고수님 1등으로 들어오셨는데요.
1: 네.
0: 와 낙지열이님이 진짜 동시에 1을 입력하셨거든요.
1: 네.
0: 잠깐 버벅거린 사이에 2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1: 네.
0: 그럼 변명이에요. 네. 이 세상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1: 근데 속보 들어왔습니다. 고수님 그냥 1등만 찍고 네. 지금 나갔다고 하는데
0: 다시 돌아오셨어요.
1: 아, 다시 돌아왔대요.
0: 방금 우리 피디님께서 긴급하게 계신다고. 네, 고수님.
1: 아, 이거 고수님이 크크 보냈네요. 네, 진짜 고수님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네.
0: 과연 이번 주는 고수님일지. 아, 이미 시작했군요. 낙지님 이번 주 안 됩니다. 네, 죄송해요. 네, 낙지님 이번 주 안 돼요. 네, 고수님 이번 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1: 네.
0: 우리 달지님께서 요즘 굉장히 행보가 좋아요. 거의 이제 3위권 안으로 이제 계속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1: 오케이.
0: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서님 그 5등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저번 주부터 계속 1 적으시더라고요. 그거는 1은 안 돼요. 카운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1은
1: 네.
0: 이제 1등 하셨을 때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1: 네. 1등 아니면 꼴등 네. All Star English 여러분
0: 네.
1: 네, 이 정도는 적응해야 됩니다. You have to get used to it.
0: 그렇죠. 근데 우리 그 둥피님께서요 그 아 짜증나 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1: 네.
0: 이 문자를 보고 저 너무 감동을 했어요. 뭐였냐면 1부 때 우리 둥피님께서요 저희 층이 13층인데요 정확히 지하 2층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이어폰을 안 가져와서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셨다고. 왜 그런가 하니 올스타를 들으려고.
1: 이 와. 마인드가 너무 좋습니다.
0: 저 진짜 감동받았어요.
1: 네. 이 마인드 너무 좋고 네네네. 저는 솔직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네.
1: 아. 네. 진짜 이어폰 네. 없이 네. 올스타를 못 들으니까
0: 네네네.
1: 엘리베이터 안에서 얼마나
0: 네.
1: 사람 마음이 답답하고 갑갑했을까.
0: 네네.
1: 네.
0: 그러니까요.
1: How suffocating it must have been to not be able to listen to our show.
0: 그렇죠.
1: 네.
0: 네, 그 얘기하고 계시는데 유서님이요. Did you know 안 해요? 네, 이렇게 좀 문자 오셨는데 자, DJ Joe 들어가기 전에요. 부기 퀴즈가 있습니다. 부기 퀴즈 이것까지 할게요.
1: 네.
0: 부기 퀴즈가 your friend is eating something delicious and you want a bite. How would you say 한 입만 in English거든요.
1: 네.
0: A가 give me one mouth. B가 can I have a bite? C가 give me one food인데 정답이
1: B. Can I have a bite?
0: 네.
1: 앙.
0: 여기서 이제 정답자가 총 두 분 계시거든요.
1: 오.
0: 누구? 자, 우리 미미미님이랑 최희숙님 커피 축하드립니다.
1: Congratulations.
0: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Moonchild 유승의 아지소. 네, 제 카메라 조금 너무 죄송한데요. 제,
1: 그럴 때면 숙여서 아, 숙여서 해야죠.
0: 올라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1: Come on, 네. 요정. Get 네네. used to it.
0: 자, 문자 요정 지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우선요, 우리 최희숙님 같은 경우에는 dictation 이걸 너무 잘하셔가지고.
1: 아, 우리 그 직역불가 구, 아 뭐지 시간대.
0: That's right.
1: 감사드립니다.
0: 아, 카메라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였군요. 네네네. 자 이제 이렇게 자, 조금 해보자면
1: 1분 30초 있습니다.
0: 아 오케이. 자 오늘의 as usual 뭐냐면 Should you wet your toothbrush before applying toothpaste?
1: 오 당연한 거 아니에요? I do this all the time.
0: You do all the time?
1: I put my let's see toothbrush 네. and then toothpaste uh-huh. and then under the faucet.
0: So here are two critical dental facts on why water ruins your toothpaste effectiveness. 입니다.
1: 하면 안 되구나.
0: 네,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이게 저의 그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American Dental Association, ADA. 우리 민수 씨도 여기랑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1: 맞아, 이 형님들 진짜 네. 믿을만해요.
0: 네.
1: 여기 American 그 Dental 그렇죠. Association.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왜 그런가 ADA.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가 치약에는요. 치아 표면에 미세한 그 plaque. 플라그, 이 치태와 이물질을 물리적으로 긁어내어 제거해주는 연마제, abrasive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So the moment water hits the bristles, these abrasive cleaning agents become diluted, drastically lowering their potency. 라고 하거든요.
1: Potency.
0: Potency.
1: 네.
0: So with reduced abrasive power, plaque and bacterial film on your teeth aren't cleaned off effectively.
1: 아.
0: 라고 합니다.
1: 그래서 이 표현이 있거든요. Water it down. Uh-huh. 특히 뭐 음료나 술 네네. 같은 경우에는 네. 물을 넣으면 uh-huh. 이 효과가 잘 없죠. 맛도 당연히 덜 하고
0: 맞아요,
1: 하니까.
0: 맞아요.
1: So watering down your toothpaste, uh-huh. not recommended.
0: 맞습니다. 그리고 uh-huh. 두 번째는요. 이제 물이 치약의 계면 활성제와 만나면 입안에 거품이 순식간에 폭발하듯 풍성해지잖아요. So this sudden surge of foam creates a false illusion that your teeth are clean. making you stop brushing prematurely 라고 합니다. 이런 네. 효과 때문에 네, 그래서 웬만하면 물을 묻히지 않는 걸 추천드린다고요.
1: 아, 근데 물을 안 묻히면 이 거품이 안 나잖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시각적인 효과보다는 네. 실질적인 효과가 중요한 거죠.
1: 아. 네. I have toothpaste at home that 네. even though I put water on it
0: 네네네.
1: 이게 거품이 안 나요.
0: 어? 어 그런 게 있어요?
1: 네. 아, 그냥 근데 너무 싫어요.
0: 아.
1: 저는 그런 I hate toothpaste like that doesn't 네. foam in my mouth.
0: 네네네.
1: 네.
0: 아, 그 제 카메라를 치운 이유가 마무리를 하라고.
1: 네.
0: 네. 그리고 헤일리 귀여워. 저 아직 저 여기 있어요.
1: 네.
0: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그러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오늘의 Did you know 여러분 치약에 물 묻히지 마세요.
3: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4: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4: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5: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일타 뉴스.
1: That's right. Time for headline-making news from Korea and around the world every Monday evening. We have Haley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once again. 안녕하십니까?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스타의 일타 강사, 다시 돌아온 여름, 끝나지 않은 여름, 시원한 수박 같은 여자. 아, 일타 강사 헤일리입니다.
1: 네.
0: 아직, 아무 말 하는 거예요.
1: 아무 말 한다고 합니다.
0: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1: 아직 그래도 I think we're on like the last leg of the deliciousness of watermelon. 네, 딱 이 짝 마지막 것 같아요. 네, because you know towards the end of summer, 그 수박
0: it gets water.
1: 맞아요.
0: It gets more water than melon.
1: 맞습니다.
0: Like, you know, not a fan.
1: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수박 드십시오.
0: 근데 요즘 복숭아도 진짜 맛있거든요.
1: 진짜 맛있어요. 오늘 복숭아 한 박스 샀는데 요즘 딱딱이 복숭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0: 제철 토크. 제철 과일 토크.

0: 단어는요, 뭔가 폭탄 같은 발언을 얘기할 때 bombshell이라고 하죠.
1: 맞습니다. Any expressions we can learn from this story, Haley?
0: Well, so we've been talking about talks, dialogue, and conversation. 네. 자, 북미 대화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대화, 영어로는요, you can say talks, conversation, or dialogue. Mm-hmm. But do we know the difference? 네,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자, talk, 가장 가볍고 일상적인 동사잖아요. 민수, we should talk. We need to talk.
1: 나 이 말 제일 무서운데.
0: 근데 이렇게 사실 이렇게 됐을 때 we need to talk. 이 talk가 좋았던 적이 없었죠.
1: 그렇죠. 일단 제일 이 말 나올 때 제일 무서울 때 와이프가 말할 때. 일단 두 번째로 부장님이
0: 자기야,
1: 말할 때.
0: We need to talk. 네. 민수 씨, we need to talk after the show.
1: 와이프가 말할 때 제일 무섭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 부장님이 말할 때 제일 무섭고요.
0: Oh no. 네, and then though when we're using it as a noun. 자, 명사로는요. I went to a talk on AI. 자, 여기서 단수 a talk 강연을 뜻할 수도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정상 간의 회담 대화를 얘기할 때는요, 꼭 뒤에 S 붙여주셔야 됩니다. So the two leaders held talks. 대부분 조금 더 말이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talks라고 할 수 있겠죠.
1: 네.
0: Moving on, conversation. We converse all the time. 자, 대화나 잡담을 나눌 때 수다, 잡담 대화. 하지만 conversation은요, 두 명이 필요하죠. So conversations are easy between old friends. 친한 친구, 오래된 친구 사이에 대화가 쉽다. 마지막으로 dialogue, 공식적인 대화를 얘기할 때 종종 쓰는데요. 국가 간의 협상이나 정치적 회담 혹은 각본, you know, in a play, in a script, 이 각본 속에 민수, blah, blah, blah, blah, Haley, blah, blah, 이런 대사를 뜻할 수도 있겠죠.
1: 네.
0: So, yeah.
1: Differences between talk, conversation, and dialogue. Thank you so much for that breakdown. All right, let's get to story number two.
0: I got potentially bad news for you. This summer may have been the coolest one of our lives. Fingers crossed it isn't, but it might be. That's because the El Nino that may likely develop in the Pacific Ocean later this year may be the biggest one under observation, which could trigger global heat waves, drought, heavy rain, and other abnormal weather patterns. 네, 저희가 몇 년간 이 말 계속 듣고 있죠. 올해 여름이 지금 미래에 올 여름들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일 수도 있겠다. 자, 내년 올해 말 태평양에서 발달 중인 엘니뇨가 관측 아래 가장 강한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이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수 있다는 전망. So again, fingers crossed that it isn't. Dr. Sunim, I know. 제가 아마 작년 이맘때 와서 또 guys, this might be the coolest year of
1: 맞아요.
0: our life.
1: Yeah. 네. This is like one of the most ironic, you know, ideas that come every summer season, right? It's the hottest on record. But this might be the coolest one we'll see from here on out.
0: And then next year, it's another record-breaking summer.
1: Oh 맞아요. Now, so you mentioned that it's due to this word that I'm sure every time, you know, summer and weather gets brought up, El Nino, right, is always, you know, a term that gets thrown around a lot. What exactly is an El Nino?
0: 네, 보통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뉴스에 등장하는데요. 다시 때가 왔습니다. So it's a global climate phenomenon. It emerges from variations in winds and sea surface temperatures in the Pacific. Basically, what it does, important for us, it releases this heat from the ocean into the atmosphere, and that adds to the warmer weather. So how does that affect different areas? Well, in Australia and Indonesia, they get dry. Chances of wildfires or bushfires, as they say in Australia, that increases. In Peru, Ecuador, southern US, they get a lot more rain. So, UN 식량농업기구는 가뭄과 홍수로 이렇게 농축산물 생산이 타격을 받으면 취약국의 주민 수천만 명이 심각한 식량난에 놓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So,
1: 맞아요.
0: Food security crisis, emergency droughts, all sorts of stuff.
1: 맞아요. And I think, not most recently, I think going back, I don't know, maybe 10, 15 years, I feel like El Nino is a term you're going to have to get used to, right? Because this is something that's going to continue to heavily affect, you know, the weather all around the world, especially when it comes to summer season. So going back, you know, our listeners think the same. You said it. This summer has been hot, right?
0: Nah. So hot, so hot. So let's talk about this. Let's talk about something lighter. So our aesthetics have also changed as well.
1: Oh,
0: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유행도 그렇고요.
1: Vibe?
0: 뭔가 우리의 vibe도 그렇고.

0: 그렇고요. 패션도 네. 그렇고요. 조금 더 바뀌고 있죠.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선풍기 많이 없었는데 네. 여름에는 필수품이잖아요.
1: 맞아요.
0: I mean, I know you don't do the handheld. 민수 씨는 이제 데스크 팬이 있죠.
1: 맞아. 오늘 안 갖고 왔는데.
0: The big one.
1: 네.
0: That's right. And because

0: Mystic painting. Well, okay. Like you have to wear a bustle and a corset.
1: What's that painting where they're all looking at the river?
0: Exactly. I think that's a Degas. 이렇게 뭔가 dainty한 lady들이 들고 있어야 돼.
1: What you say? 서로 웃고 맞아요.
0: 그렇죠. 그런 느낌이지만 더운데 어떡합니까?
1: 네.
0: That's the thing. It's
1: 필수예요.
0: too hot. You need protection over your head.
1: 저도 뭐 마트나 아니면 편의점 이 심부름 갈 때 와이프 이 파라솔 들고 나거든요. 이 등치 있는 나 이 조그만한 이 파라솔 이렇게 들고
0: 왔는데. Is it floral or is it the black and white?
1: 아, 이제 black and white예요.
0: 아,
1: 네.
0: okay.
1: 네, 진짜 floral였으면 그냥 I'd rather get burned.
0: 그래도. 네. Oh, really? 아직 덜 더우셨네요. So, social media influencers actually are sharing videos of themselves wearing these sun umbrellas. They're fashion items.
1: Yeah.
0: And that has affected sales figures.
1: Mm-hmm.
0: Also, one entrepreneur in Australia pointed to the spread of K-culture and K-skincare as a reason, one reason, at least for this popularity.
1: Mm-hmm.
0: 자, 서양에서는 특히 한국인들이 K-skincare 등등 덕분에 피부가 좋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어, 전 조금 그 스테레오타입에 맞는 것 같아요.
1: 저도요. 네. 그냥 이 스튜디오에서만.
0: 네, 조명이. 희한하게.
1: 맞아요.
0: 조명이 좀 그렇잖아요. So they're saying, well, Koreans have great skin.
1: Yeah.
0: They wear sun umbrellas. Maybe we should too.
1: Yeah. But it takes more than just a parasol.
0: Parasol.
1: Right? Umbrella. You know, just night routines, morning routines,
0: the seven
1: right?
0: step skincare.
1: 맞아요.
0: You gotta wear sunscreen, you gotta
1: 맞습니다.
0: Moisturize.
1: See, 여러분, this isn't easy. Okay?
0: 어, 쉬워 보이네. 굉장히 쉬워 보이네.
1: 아예 관리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0: 관리합니다.
1: 네, 꾸안꾸 진짜 내 얼굴이 꾸안꾸. 네. So yeah, folks, I feel like, you know, if we don't, you know, this is something I'm sure you hear every year, come every summer, right? This is something that I think we as planet Earth needs to put in more effort in if we do want to see change. I'm gonna stop it here. I don't want to sound too cynical about it, too.
0: Let's not get too preachy about
1: 맞아,
0: it.
1: 맞아요.
0: But I'll probably be back next year talking
1: 네.
0: about the same thing.
1: 맞습니다. Any expressions we can learn from this story?
0: Absolutely. So El Niño, Parasol. 오늘 스페인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자,
1: 네.
0: 그렇다면 3년에서 5년마다 찾아오는 El Niño. 무슨 뜻이냐? El 띄우고 Niño. 스페인어로 소년 혹은 아기 예수라는 뜻인데요.
1: Si.
0: 자, 이... Si. 자, 이 이유는요. Which 네. is yes. 17세기의 남미 어부들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페루 근처에서 이상적으로 따뜻한 그때는 이름이 없었던 엘니뇨 현상을 관측했다고 합니다. So they kind of dubbed it the baby Jesus, El Niño. Actually, full name was El Niño de Navidad.
1: Feliz Navidad.
0: Feliz Navidad.
1: 네.
0: 네, 그러면서 이후에는 크리스마스를 뜻하는 Navidad가 생략돼서 단순히 El Niño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our expert Spanish speaker, 민수,
1: si.
0: What's the opposite of El Niño?
1: La Niña.
0: La Niña.
1: 카메라 어디 보죠?
0: Correctamente. 네, 반대로
1: niña.
0: 바닷물이 차가워지는 muy frío가 되는 현상은 소녀를 뜻하는 La Niña라고 합니다.
1: 네. Yeah, so of course there's a lot of science behind it too, but 이 정도 알면 네, 조금
0: 어디 가서 엘니뇨가 네. 무슨 뜻인지 아냐.
1: 맞아. 이 정도 해야지.
0: 어, 라니냐, 엘니뇨, 라니냐, 더블리티오.
1: 네. 두둥님이 민수 제2 외국어 이 뽕 내는 거 진짜 킹 받아요라고 하는데 이거 쇼업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 당이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sí.
1: Sí?
0: Claro.
1: Verdad.
0: 되게 실례요.
1: 네.
0: 우리 지금 되게 비워갔네요.
1: 아니, 딱 여기까지만 알아요. 진짜 죄송. 저는, you know, I always say I knew enough Spanish to go, you know, to go on a vacation with my family.
0: And order beers.
1: And order, like, food, right, at a cafe, right? 근데 지금 아마 보냈으면 아마 I'll be looking for the Korean embassy. Like
0: 사실 for, 요즘은 이제 AI와 그쵸? 번역 앱이 다 네. 알아서 해주겠죠 뭐.
1: 맞아요. 이 언어 배울 필요 없...
0: 아니, 무슨 말씀? 올스타 진행자님 정신 차리세요.
1: 네. 영어만 저희한테 맡기세요. 네. 영어만 저희한테 맡기고요.
0: 중국어, 베트남어도 있습니다.
1: 아, 맞아요, 맞아요.
0: BFM.
1: 네. 그 언어를 다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단 if you want to. 네, if you want to receive the help of AI.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Haley, for the news.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0: 네, 스페인어 부정공한 1타 강사 헤일이었습니다. Adios.
1: All right. Folks, thank you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us tonight. Enjoy your night. 우리 마지막 곡은요. Luis, 왜 한국어로 적었어요? Luis Ponchi and Daddy Yankee가 부릅니다. Despacito.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And the time is now 11:11, and we're going to start with correspondent reports today. We're going to turn to Indonesia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Lee Young-mi is joining us from Jakarta. 네, 오늘은 인도네시아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이영미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Let's jump into our first topic. The Korean expat community in Indonesia has reportedly raised a large-scale scholarship fund to support the stable studies of future generation youth. So please share the scale and status of this fund delivery. 네, 첫 소식 볼게요.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사회가 미래 세대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규모 장학기금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이번 기금의 규모와 또 전달 현황 전해주시죠.
1: 네. 제인도네시아 한인회가 주최한 제2회 한인청소년 장학기금 후원 자선 골프대회가 지난 14일 열렸습니다. 동포사회 주요 인사와 기업인 등 150여 명이 동참해 총 13억 900만 루피아, 우리 돈으로 약 1억 1,500만 원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한인회는 이 중 4억 3천만 루피아, 우리 돈 약 3,800만 원을 1차 장학금으로 우선 지급했습니다.
0: I see. So the second Korean Youth Scholarship Fund and Charity Golf Tournament hosted by the Korean Association in Indonesia was held on the 14th. About 150 key figures and business people from the expat community joined together to raise a total of 1.309 billion rupiah, equivalent to approximately 115 million Korean won. And the Korean Association first disbursed 430 million rupiah, about 38 million Korean won, as the first installment of scholarships. And this scholarship project reportedly broadened the scope of beneficiaries significantly compared to before. So how specifically what and has it changed? 이번 장학 사업은 기존보다 지원 대상의 폭을 크게 넓혔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나요?
1: 네, 수혜 대상을 다문화 가정까지 확대한 점이 핵심입니다. 기존의 자카르타 한국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1차 전달식에서는 자카르타 한국학교에 4억 루피아를, 다문화 가정 후원회가 추천한 학생에게 3천만 루피아를 각각 전달하며 소외 계층을 보듬는 실질적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expanding the beneficiaries to multicultural families is the core point. In addition to existing enrolled students at Jakarta Indonesia Korean School, youth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acing economic hardship were also included in the support targets. At the first delivery ceremony, 400 million rupiah was presented to the Korean International School, and 30 million rupiah was delivered to students recommended b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ssociation, launching practical support that embraces underprivileged groups. And a continuous academic support system rather than a one-off event has reportedly has been established.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as well.

0: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학업 지원 체계도 마련됐다고요?
1: 그렇습니다. 제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잔여기금을 장학기금으로 지속 적립해 학비 마련에 곤란을 겪는 한인 및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연중 상시로 추천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종헌 제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오늘 모인 한인사회가 바로 아이들을 키워가는 든든한 마을이라며 청소년들에게 곁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한인사회가 있다는 희망을 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 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가 그 든든한 마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 So the Korean Association plans to continuously accumulate remaining funds into the scholarship fund to receive recommendations and support youth from Korean and multicultural families experiencing tuition difficulties all year round. Now, Kim Jong-hun,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in Indonesia, emphasized, just as the saying goes,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The Korean community gathered today is a very reliable village that raises children, adding, and I quote, we will convey hope to the youth that there is a Korean community firmly supporting them by their side. Donating activities like these that firmly support the future generation of the expat community and share warmth with local residents seem to be the most reliable private diplomacy that strengthens trust between two countries. With that, let's move on to our final news. Following the 7.7 magnitude powerful earthquake that occurred in the eastern waters of Indonesia on the 15th, on-site recovery is reportedly underway. So please share the scale of damage, Talit, so far and the situation on the ground. 네, 다음 소식 볼게요.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동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 이후 현장 복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집계된 피해 규모와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1: 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 집계 결과 이번 지진으로 80여 명이 숨지고 1,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오 4만 5천여 채와 병원 등 공공시설 파손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피해가 집중된 도서 지역에 긴급 대응반을 투입해 잔해 수습과 위생 방역 작업을 마쳤습니다.
0: 그렇군요. 이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2: According to the tally by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uthority of Indonesia, about 80 people died and around 1,100 people were injured due to this earthquake. Damage to over 45,000 houses and public facilities like hospitals also followed consecutively. And the government deployed emergency response teams to island areas where damage was concentrated, completing, of course, cleanup and health disinfection operations as well. Now, how far has the recovery of key infrastructure like electricity and roads, as well as residential support for disaster victims progressed?
0: 이 전력이나 도로 같은 핵심 기반 시설 복구와 또 이재민 주거 지원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1: 전력과 통신망 등 핵심 인프라는 90% 이상 복구를 마쳤고 산사태로 끊겼던 주요 도로의 통행도 재개됐습니다. 1만 9천여 명의 지재민은 초기 텐트 대피소에서 정부가 마련한 조립식 임시 주거 시설과 연구지 등으로 순차 이주하고 있습니다. 식수와 의약품 등 구호물자 수송도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2: I see. So core infrastructure such as power and communication networks has completed over 90% of recovery and traffic on major roads cut off by landslides has also resumed. Over 19,000 disaster victims are, of course, relocating from initial tent shelters to temporary housing faciliti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and to homes of relatives. The transport of relief supplies such as drinking water and medicines has also gotten onto normal track. Well, what is the stabilization trend of this earthquake and the government's future reconstruction plan as well?
0: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강진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 지진의 안정화 추이와 또 향후 정부의 재건 계획은 무엇일까요?
1: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2026년 들어서만 규모 6.0 이상의 주요 강진이 4차례 발생하는 등 지각 활동이 잦은 편입니다. 기상기후지질청은 4천회 넘게 이어진 여진 활동이 뚜렷한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긴급 구호를 매듭 짓고 주택 파손도에 따라 가구당 최대 6천만 루피아, 우리 돈 약 530만 원의 재건 보조금을 지원하는 2단계 복구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0: 그렇군요. So located on the

0: And now it's time for the interview. Now, in downtown Busan, wildlife sightings are becoming more common. At Busan Citizens Park, raccoons, weasels, and even the endangered Reeves turtle have been spotted, while citizens are also reporting otters. Oh, how cute. In this Yeung River and other wildlife across the city. So is this shift a signal that Busan's ecological environment is becoming healthier? Or is it the result of wildlife expanding their activity range into the urban core due to changes in their original habitats? Well, today we are joined by Mr. Lee Sung-geun here in the studio, Standing Director of Green Trust. We're going to explore why wildlife is appearing more often in downtown Busan, how the city's ecological corridors are changing, and what it takes for humans and wildlife to coexist.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Lee Sung-geun 사단법인 Green Trust 상임이사와 함께합니다. 최근 부산 도심에서 야생동물이 잇따라 관찰되는 이유를 살펴보고 부산의 산과 하천, 공원을 잇는 생태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부산 와이드와이드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인사와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숲과 공원 녹지 그리고 오래된 미래를 지키는 부산 그린트러스트 이승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1989년부터 부산에서 환경운동을 수행해온 전업활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현장을 보긴 했지만 사실 야생동물의 생태와 삶에 대한 공부는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주제가 도시와 야생동물이라는 점에서 볼 때 뭐 나중에 다시 언급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어떤 질문을 청취자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 공존이 가능한가? 둘째, 그들에게 곁을 내어줄 수 있는가? 셋째,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 그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이 아니고 야생동물의 관점에서 이런 그 야생동물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서 좀 이렇게 좀서 그 공유를 하기 희망합니다.
0: 그렇군요. 기대됩니다. So now our guest is from Busan Green Trust, an organization that dedicated to protecting urban forests, park green spaces, and our, of course, enduring future. He notes that he is a full-time activist who has carried out environmental movements in Busan since 1989. While he has witnessed many fields firsthand, he prefaces a conversation by noting that understanding animal ecology and life is a field where one always has more to learn. And as today's topic centers on cities and wildlife, he shares three key questions he hopes listeners will reflect upon. First, whether coexistence is possible in this city. And second, whether we can make room for them beside us. And third, most importantly, whether our gaze toward wildlife comes from their perspective rather than human eyes alone. Great questions. Well, recently, a wide variety of wildlife has been observed at Busan Citizens Park, and there have also been citizen reports of otter sightings along Suyeong River. How do you view this phenomenon of wildlife being spotted across downtown Busan? 예, 최근 부산 시민공원에서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관찰되고 있죠. 수영강에서도 수달을 목격했다는 시민 제보가 있었는데요. 최근 부산 도심 곳곳에서 야생동물이 관찰되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1: 예, 뭐 온천천, 수영, 시민공원 등에서 야생동물을 목격하신 분들이 있는 듯합니다. 사실 반갑기도 하고 올해 네가 그어서 네가 와 노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0: 네.
1: 근데 어떤 장소에서 목격했는가?

0: 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만큼 저 환경의 저 질이 개선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동천이라는 환경에서 똑같은 그 질문으로서 수달이나 너구리를 보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시민들은 누구도 보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1: 네.
0: 그만큼 환경의 어떤 그 폭과 질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한편 이제 수영관과 온천천을 또 이렇게 그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수영관은 야생 동물에게 있어가지고 큰 시장 같은 것이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온천천은 작은 시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역설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큰 시장이라면은 그만큼 그 노출 빈도가 줄어들고 안전성이 높다고 할수 있겠는데, 반면에 온천천은 아침 하폭이 10에서 20m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좁고 길다랗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천천 수변에서 수달이 자주 목격되는 거는 거기에 먹이 자원이 있고 수질이 깨끗하게 적기 때문인 것으로 다들 그렇게 그뭐 함의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같은 부산 안에서도 하천과 주변 환경에 따라서
0: 네.
1: 야생동물에겐 전혀 다른 공간이 될수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So he notes that many people seem to have witnessed a wildlife along Wonchon Stream, Suyong River, and Busan Citizens Park. Of course, reactions ranging from delight to surprise, and h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racking precisely where these sightings occur, pointing out that there are no reports of raccoons or otters in Dongcheon Stream. And this contrast highlights that while certain environments have noticeably improved, maybe some others still have a substantial room for ecological recovery. He explains that Suyong River operates on a very different scale compared to Wonchon Stream, surrounding environments and food availability. Comparing Suyong River to a large market and Wonchon Stream to a small market for otters, and larger environments offer higher safety and lower exposure, whereas Wonchon Stream is narrow. So he mentioned 10 to 20 meters wide and lined with subway bridge infrastructure. And despite this, frequent sightings along Wonchon Stream can be attributed directly to improved water quality and a lot of food sources as well. Now, can we view the appearance of wildlife as a signal that the urban ecosystem is becoming healthier? And how should we understand the reasons behind wildlife being found frequently in the city center and what it actually means? 네, 그렇다면 실제로 야생동물이 도심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을 도시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그리고 야생동물이 도심에서 자주 발견되는 이유와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0: 예, 뭐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뭐 도시 생태계가 건강해졌다라고도 있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특정한 구간에서 예전에 비해서 생태 환경적 질은 많이 좀 개선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도시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사실 글쎄요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이동 통로를 보게 된다면은 수많은 장애와 그런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시민공원에서 발견된 너구리는 어디서 어떻게 왔을까를 추적해 본다면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 네.
0: 물론 통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백양산과 연결된 화지공원에서 생태 이동 통로를 따라서 시민공원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 그 통로를 따라가다 보면은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가지고 일부 지역은 뭐 수달이나 너구리가 찾아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은 마련됐지만은, 역설적으로 서식지의 파편화나 또 불안정한 이 야기한 위태로운 어떤 생존 모험일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환경이 좋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0: 네,
1: 말씀인데요.
0: 그렇습니다.
1: So he shares that this is a difficult question. As the urban ecosystem becoming healthier could be true in some respects, but not necessarily across the board. While the ecological quality in specific sections has improved compared to the past, viewing the city as a whole raises doubts, right? Especially given the countless obstacles and hazards.

0: officers scattered across animal movement corridors. And tracing how the raccoons found at Busan Citizens Park arrived there reveals how complex the situation is. While the corridors and pathways do exist, such as the presumed ecological passage from the Hwasi Park connected to Paekyangsan Mountain, where water and movement and some waste have been confirmed, he says that while certain areas now provide the minimum baseline for otters and raccoons to visit, these urban appearances may represent survival adventures driven by habitat fragmentation and instability, which is heartening, of course, disheartening to hear as well. Now, let us take a broader look across Busan's overall ecological environment. How would you evaluate the current health of Busan's ecological environment? And could you share both the areas that are improving and the aspects that remain concerning? 네, 부산의 생태 환경 전반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현재 부산의 생태 환경은 어느 정도로 건강하다고 평가하시는지, 좋아지고 있는 이 부분과 여전히 우려되고 있는 또 부분이 있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일단 뭐 금정산이라든지 금성 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장산 그리고 낙동강 하구역들이 그나마 개선된 환경 속에서 야생 동물의 서식 환경으로서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세 곳들을 제외한 도심의 산지나 구릉 또 해안가 하천변은 야생 동물의 서식처로는 좀 불안정한 지역이 많습니다. 다시 네. 말씀드려서 부산이라는 곳이 그 전통적으로 산과 강, 바다가 있는 산포 지향의 도시답게 다양한 어떤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던 곳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뭐 과도한 도시화와 개발에 의해 가지고 그 가치와 어떤 기능들이 많이 그 사라져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부산의 어떤 생태 환경이 어느 정도 건강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네.
1: 뭐 사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답은 근데 야생 동물이 잠시 길을 잃고 들리는 도시가 아니라 안전하게 이동하고 정착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곳들이 많다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한 어떤 표현이라고 이게 생각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단순히 자연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자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1: 네, 그렇죠.
0: 핵심인 것 같습니다. So he explains that outside of 금정산 and also 장산 and the Nakdonggang estuary, many of Busan's urban mountains, hills and coast and riverside zones remain unstable habitats for wildlife. Though the naturally blessed with mountains, rivers and sea as we know, our city once held rich, diverse ecosystems, but much of that ecological value has been lost to rapid urbanization. He outlines what certain species signal. Otters and raccoons show that river, mountain and waterfront ecosystems are connected with a healthy food chain, while mandarin ducks and different animals point to well-maintained urban wetlands and water quality. Busan, he says, shouldn't just be a place wildlife wanders into after losing their way. It should be a city they can safely migrate through and settle in permanently. But too many physical walls and dead ends still stand in the way, unfortunately.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Sung-gun here in the studio, Standing Director of Green Trust. We have some messages coming in. Kevin Yim saying, we do not inherit the earth from our ancestors. We borrow it from our children. Absolutely. So we need to not just use it like it's ours, but we need to take care of it and protect it as well. Absolutely. Well, how does Busan currently manage urban wildlife and their habitats? And from your perspective in the field, what areas are still falling short? 그럼 부산에선 도심 야생동물과 서식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네, 일단 뭐 야생동물의 존재가 그 공존이라는 것들, 그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그 존재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손 놓고 있지는 않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렇게 구축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고.

0: 볼 수 있겠는데 네. 사실 뭐 보조관점이라고 하시는 것은 점단위의 어떤 관리를 넘어서 가지고 성과 면단위의 어떤 연결인 거점단위와 생태축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시민공원에서 야생동물이 출현이 많아졌다고 하면은 그 축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큰 거점이 있다 해도 이렇게 쪼개지 말고요. 인공시설을 가도 과도하게 집어넣지 않는 것들 장애 요인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1: 네.
0: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전지수 수장이 후보 시절에 시민환경단체의 어떤 서면 질의에 답했던 예컨대 이기대와 항명사를 부산 생태축 1호로 공약을 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지금 항령산에서 이기대까지 보시면은 다 이어진 하나의 축인데 지금 현재 항령산에서 내다보게 된다면은 전부 다 고립된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결시킬 저만이 이동 통로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1: 네.
0: 그다음 둘째는 이제 사후 어떤 반영형 행정 체계가 아니고 여전히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뭐 동물이 나왔다 이러면 그게 좀 챙겨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 공간과 축에 대해서 미리 설정을 하고 반영하는 것들 그 다음에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는 것들은 이와 관련된 관련 예산 전담 인력의 부족을 가지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사실은 뭐 그런 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발성을 끝나는 경우가 많죠.
2: So he shared that at the national level, the Ministry of Environment leads efforts under the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but he points to key gaps. So first, a need for connected ecological access. So moving past fragmented point-based management toward linear and just built around right key hubs as well. So he shared instead of just like having sightings rise at Busan Citizens Park, the surrounding corridors need to stay healthy, so the major hub shouldn't be carved up or filled with artificial facilities. And he calls Mayor Chun Jae-soo's actually pledge to build the Igide Hwangnyeonsan, the 1호, a response to environmental groups, actually a genuinely groundbreaking step in this direction. He sounds very excited about that. Second, management is still stuck in a reactive after-the-fact mode. And third, there is a real shortage of dedicated budget and specialized personnel. Those things are some of the gaps that he pointed out. Well, coexisting with wildlife, right, also depends on just heavily on citizens' behavior as well. So if someone encounters wildlife such as an otter or a raccoon while walking or exercising, how should they act? Because you can see it in the background as well, but otters are just so, so cute. Is it acceptable to feed them? And what specific steps should people take when finding an injured or endangered animal? 야생동물과의 공존은 시민 들의 행동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2: 실제로 산책이나 운동을 하다가 너구리나 뭐 수달 같은 야생동물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너무 귀엽잖아요. 먹이를 줘도 괜찮은지 또 다친 동물을 발견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죠.
0: 일단은 그 일정한 거리두기가 필요하고 뭐 자극하는 행동이나 뭐 좀 이게 허덜갑스럽게나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주 못 보는 것 중에 보니까 신기하다고 핸드폰이나 사진 찍는데 우리가 요즘 사진 찍으면 이제 이게 플래시 같은 게 터지잖아요, 그죠?
1: 네.
0: 그럴 때 얘들 이 친구들이 놀랄 수가 있어요.
1: 그럼요.
0: 그렇게 된다면은 도리어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당황해가지고 자기가 진행하던 방향은 다르게 허둥거리면서. 갑자기 튀어서 역방향으로 이동한다든지 해가지고 심하게는 로드킬까지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1: 네네.
0: 그다음에 이제 요즘 그 반려동물을 데리고 많이 이제 그 산책을 하시는데 반드시 목줄을 채워서 짧게 해가지고 충돌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뭐 자주 출마한 곳을 안다 해가지고 측은한 마음에 또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윤리적 차원에서 먹이 주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그건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독이 되는 호의가 될 수 있거든요. 동물한테는 그렇게 자기는 했다고 실지 보지만 그것이 습관화되고 길들여지게 된다면은 동물의 야생성이라든지 수렵 본능이 퇴화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1: 네.
0: 그래서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사람이 주는

0: 먹이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사실 또 그 먹이를 가지고 계속 구하기 위해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공간을 찾아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대표로 되어 있거든요.
1: 네.
0: 자,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배려가 필요하다 보고 만약에 이제 뭐 어떤 불가피하게 공격을 당하거나 이렇게 상처를 입은 게 있을 때는 뭐 우리가 항의하는 119나 120에 다산 콜센터나 이런 데 신고를 하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은 봄, 여름 시기에 이렇게 야생동물 특히 조류들 새끼가 이제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고립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주 이제 퇴근해 가지고 데리고 오거나 이렇게 하는데 제발 그거 놔두시기 바랍니다.
1: 네.
0: 대부분 엄마가 뭐 먹이 구하러 가지고 잠깐 이동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 두 시간이라도 이렇게 뭐 보고 뭐 그것이 시간 넘을 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전화번호로 신고를 해서가지고 좀 역할을 하시는 것들로 다 하시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결국 가장 좋은 배려는 관심을 갖되 야생동물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거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So he outlines key guidelines for encountering wildlife. So keep a safe distance and avoid provocation. So maintain a set distance. Do not provoke them or shout because they're so cute. You shouldn't be saying, "Oh my gosh." It's so cute, right? And also avoid using flashlights or camera flashes when taking photos. Disregarding these can actually cause animals to attack out of maybe perceived threat or panic and run into traffic, resulting in maybe even roadkill. And also make sure you have your pet leashes short, right? So when walking pets, shorten leashes as much as possible to prevent sudden conflicts. And never feed wildlife because giving food can become a poisonous kindness. He shares and handling injured animals. You can find injured animals that are extremely sensitive and may bite or attack if touched. So call 120, which is actually 120 is Dasan Call Center or 119. And do not pick up babies, right? Of course, the baby animals, lone offspring. So in spring, especially summertime, young animals found alone should never be just like picked up as mother is usually just out to get some food. So if left unattended after monitoring for 2 to 3 hours, simply report the case to the authorities as well. Well, you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ssessing wildlife populations and establishing a structured management system. So moving forward, what kind of surveys and management systems do you believe are essential for Busan?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파악하고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요.
0: 네.
1: 부산은 앞으로 어떤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얘가 그 다섯 번째 질문에 뭐 연동되고 뭐 되는 것인데 먼저 기초 생태 조사라든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될 걸로 알고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산에 뭐 서식 중인 야생동물의 분포 지역과 종수는 대충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렇지만은 이동 통로에 대한 기본 데이터는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 네.
0: 자, 이런 것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라면은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을 이제 주요 거점별 야생동물 출현 지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것들이 좀 도시 계획이 있어가지고 현재 참고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시 생태 해양 지도 그러니까 비오톱 지도를 가지고 도시 계획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에코브릿지와 소형 동물 이동 통로를 확대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뭐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단순 단발 행정이 아니기 위해서 전담 행정 체계의 확립과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부산시의회가 그 기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사실은 뭐 시의회나 행정 안타깝게도 뭐 이런 수준으로서 진화 발전하기 위해서라면은 생물 다양성 주요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가동되는 생물 다양성 주류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1: 네, 시민들의 관찰과 참여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가 되는데요.
0: 네.
1: So he stresses the need for basic ecological surveys and ongoing monitoring. While Busan roughly knows what species live there and where, so solid data on animal movement corridors is still badly lacking. So he proposed fixes. So run citizen science programs to keep wildlife sighting maps updated at key hubs. actually build maps into urban planning instead of just referencing them, expand eco bridges and small animal crossings, and set up dedicated funding.

0: administration with the city council's buy-in, so policy stops being reactive and one-off. Bottom line, he says Busan needs to move past biodiversity mainstreaming on paper toward the real thing.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Lee Seong-geun here in the studio, Standing Director of Green Trust. Lots of great messages coming in. We have Danny Lee-nim saying, food shortage is the main problem of the wild animals coming out to human residence areas. That reminds me of bears in Japan as well. A lot of things to think about, right? And Kevin-nim saying, yes, my point is that it is essential to find just balance, right? And that's so important. And now, there must also be international cases where cities foster healthy ecological environments while coexisting with urban wildlife. So could you introduce any maybe cities or examples that Busan could learn from? 네, 해외에도 도시 속에서 야생동물과 공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부산이 참고할 만한 도시나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부산이 싱가포르 럭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아, 네.
1: 근데 사실은 싱가포르이 그만큼 선진적인 어떤 그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다산지적 삼아서 모입을 했는데,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도심 수변 공간이 많다 보니까 수달의 개체수가 많아요.
0: 네.
1: 근데 이런 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수달 관리 그룹이라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0: 네.
1: 수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또 시민들한테 수달과 어떻게 하면 친해지고 수달과 어떻게 하면 공존해야 되는 건지 어떤 행동해야 되는지 뭐 안전수칙들 이런 것들을 알려내고 그다음에 뭐 또 단순히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공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들이 뭐 시민, 행정, 전문가가 어떻게 하는 것들에서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볼 수 있고
0: 네.
1: 뭐 캐나다, 밴쿠버 같은 경우도 뭐 도시 단계부터 야생동물의 이동을 고려한 수변 공간과 생태 통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독일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담 야생동물 전담관이 있고요. 뭐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큰 대로변까지 아니 골목까지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이동 통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심치 않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뭐 토픽 같은 게라든지 뭐 이슈업 같은 거 보면은 뭐 야생동물의 어떤 침입, 쓰레기통 뒤지기 이런 것들 보거든요.
0: 네. 뭐
1: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발생되는 어떤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부산도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우리 도시만의 방법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So he points to several global models for urban coexistence. So in Singapore, a surge in urban otter populations led to the Otter Working Group run by the National Parks Board with civic groups, researchers, and photographers sharing movement data, monitoring populations, and promoting citizen safety guidelines. It's a strong example of managing wildlife through cooperation, not control or removal. He mentioned Vancouver as well as Berlin. Berlin actually runs an urban wildlife officer system with dedicated officials actually managing human-wildlife conflicts involving big animals. And what ties these together, none are reactive, as he mentioned. And before we wrap up, I do want to ask you if you can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도심의 어떤 야생동물의 출현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사건이 아니고 부산의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다는 재성의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개발 중심의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0: 네.
1: 그래서 내가 수달이라면 내가 너구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물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0: 네. 예.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야생동물의 출현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So in closing, he leaves listeners with a reflective question to consider. If I were an otter or if I were a raccoon, what would I need? And that's a perfect way to wrap up today's interview with Mr. Lee Seong-geun, Standing Director of Green Trust.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Lee Seong-geun, 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Thank you everyone for tuning in today.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show. Final song is by Shawn Mendes with Treat You Better. I'll see you tomorrow. Bye-bye.

학금을 모아서 팔아 모은 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중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계신 사촌 올케 언니를 만나 뵙고 느낀 점이 참 많았습니다. 직접적인 말로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그분의 말씀은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가족이나 자기

0: FM 부산 영어 방송.
1: The time is now 1 o'clock.
2: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3: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4: 어. 부산이 좋아요.
5: 부산이 좋아요.
4: 뽀 마이 부산.
5: 뽀 마이 부산.
6: 부산으로 오세요. 뽀 마이 부산.
7: 부산? For my Busan.
8: Busan 하면 For my Busan.
7: 하나, 둘, 셋.
9: Busan is good. For my Busan.
10: You are listening to For My Busan.

0: Eurasia Now. Yes, it is that time of the year again. The Eurasia Diplomatic Corps is a city diplomacy program led by the Busan Global Cities Foundation. It represents Busan and it works to expand economic, cultural and educational exchange with various cities across Eurasia. The program began in 2016, so this year the journey continues 10 years since its inception. So from today, we'll connect to the Eurasia Diplomatic Corps on the ground to hear more about what's happening there.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동서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조남주입니다. 현재 다양한 디자인 작업과 콘텐츠를 접하면서 여러 분야를 경험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0: 저도 반갑습니다. 남주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this very special program. What a fantastic opportunity that you've had. First of all,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what the Eurasia Diplomatic Corps program is all about?
1: 2026년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부산 지역 청년 중심의 민간 외교 사절단으로서 부산광역시 자매 우옷 협력 도시를 포함한 글로벌 주요 도시와의 파트너십 강화, 부산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그리고 글로벌 해양 도시 부산 홍보 등을 통해 부산의 도시 브랜딩 제고에 기여하는 청년 중심 민간 외교 활동입니다.
0: So is diplomacy activities, I mean, diplomacy activities have many, many different roles in society, but this specifically is to help bring Busan closer to the world and of course promote us as a

0: Maritime City to, well, many places all around the globe. So this year's Eurasia Diplomatic Corps includes not only 22 young members, but also city council members, Busan city officials, business leaders, and representatives from universities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Our own Park PD is getting an opportunity to be there. And of course, you're very lucky that you got the chance to join this wonderful program. So could you tell us how the Diplomatic Corps is structured and what role each group will play during the journey?
1: 네, 외교단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시의회 의원 두 분이 각각 단장님과 부단장님으로서 외교단원을 이끌어주실 예정입니다. 부산광역시와 재단 관계자분들 그리고 상하이 및 알마티 구간에서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여하실 부산 소재 기업인 관계자분들도 함께 여정에 동행하실 예정입니다. 가장 주축이 되는 저희 청년단원들은 각각 촬영팀, 기획 홍보팀, 공연팀으로 나뉘어 현장을 담고 구간별 행사를 기획하고 현지에서 문화 경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10박 12일간 유라시아 도시 외교단 여정을 기대해 주세요.
0: So everybody has different roles, of course. There's lots of different things that need to be done. For example, just the core diplomacy activities, but also teams going there to actually capture what's happening on site, to be able to connect with other representative members of the team from other countries as well, and just to bring lots of great vibes from the place back here to Busan as well. Now this year, the Diplomatic Corps will visit four major destinations, including Shanghai in China, Almaty in Kazakhstan, Tashkent in Uzbekistan, and Liverpool in the UK. Whoop whoop! So could you tell us why these cities were selected and what connections and relationships each of they have with Busan?
1: 상하이는 부산시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자매 도시 관계에 있고 알마티와 리버풀 광역 도시권은 부산시의 주요 우호 협력 도시입니다. 타슈켄트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협력 도시에 해당되어 4개 도시가 이번 유라시아 도시 외교단의 주요 거점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경제산업, 인재 확보, 상생 발전 및 문화 교류 등의 테마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각 도시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0: So we've got sister city status, we've got friendship and cooperation city status, which is why these cities were chosen. But starting with the launch ceremony on August 24th, it runs all the way through September 4th, and this year's Diplomatic Corps will be on a 12-day journey. It's a very packed schedule, very, very busy, a huge range of activities in different cities, of course, different programs, from supporting Busan-based companies in expanding overseas to promoting youth and cultural exchange, as well as showcasing Busan and strengthening the global city brand. So tell us a bit more about the specific programs and the activities that are planned for each day.
1: 네, 상하이에서는 부산 상하이 비즈니스 상담회와 우호 교류회를 통해 부산과 상하이 40여 개 기업 간 B2B 상담 및 네트워킹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만국 공묘와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방문하여 헌화 및 추모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알마티 구간에서는 한국 비자 및 유학 설명회가 개최되어 한국과 부산에 관심 있는 현지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릴 예정이며 부산 알마티 직항 취향 기념 부산데이 인 알마티 행사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타슈켄트 구간에서는 국내 관객 1,600만을 넘긴 왕가 사는 남자를 현지에서 상영하고 문화 공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마지막 구간인 리버풀에서는 현지 청년들과 워킹 미션 탐방을 함께하며 청년 교류 시간 및 리버풀 시민들과의 우호 교류 행사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각 구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0: Wow, so many different things going on, from business networking and B2B meeting to, of course, the contents and culture. And I didn't know that was the anniversary of the Busan Almaty direct line. That's very interesting as well. So lots of things will be going on, of course, and you'll tell us a bit more about those, I guess, throughout the 10 days or the 12 days that they'll be over there. So you're going to be there taking part in the entire journey as a member of the planning and public relations team of the Eurasia Diplomatic Corps. But what inspired you to apply for this wonderful program?
1: 네, 이번 도시 외교단에 지원한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0: 부산 그루브 부산 그루브 부산 그루브 부산 그루브 아이가
1: 부산 아이가
0: 아이가
1: 아 조태준 아이가
0: 아 요는 먼데이 그루브 아이가
1: 먼데이 그루브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So welcome everybody. This is Monday Groove with TJ Shi, Jokhaejun of Busan Groove, and this segment we do with English and Korean. 네, 여러분 이 세그먼트가 반반 영어 한국어 둘 다 하니까 네. 중간 중간에 이제 좀 네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예, 좋습니다. How are you?
0: Good, so good.
1: Good, so
0: yeah,
1: good.
0: Yeah.
1: Why good, so good?
0: I 휴가 갔다 왔어요.
1: 아, 근데 휴가 갔다 와서 한국어로 네. 하지 마세요. 그거는 영어 할 수 있어요.
0: 맞아요. 네. I did vacation.
1: I went on vacation.
0: I went on vacation.
1: Oh, perfect. 아, perfect. Yeah, yeah. 어디로 갔어요?
0: 제주도.
1: 제주도.
0: 제주.
1: 제주도 푸른 밤.
0: 제주도 푸른 밤.

0: 슬슬 달려가요. 노래 좋다. 어, 좋습니다. What did you do in 제주도? 뭐 했어요 거기서?
1: 정말 쉬었어요.
0: 좋습니다. 네. 필요하죠.
1: 그 전주에도 사실 제주도로 갔었거든요. 그 전주에 갔었을 때는 공연하러 갔었어요. 공연을 3일 이상도 공연을 두 번을 했는데 돌아오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시간이 있길래 그냥 갔다 왔어요.
0: 아, 저번에는 일했으니까 충분히 뭐 즐길 수가 없을
1: 맞아요. 뭔가
0: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 그 즐기긴 즐겼는데 완전히 즐기지 못해서
0: 완전히 즐기는 거는 뭐 나중에 그렇죠. 마이크

0: 그 없이 얘기해 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So you went to Jeju도 twice in 2 weeks. That's very nice. 근데 요새는 요새 그 공연 많이 하시죠? You do lots of performances these days.
1: 네. 요새 야외 공연이 좀 많아요.
0: 근데 너무 더워요. 어떡하죠?
1: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더우니까 밤에 그 더위를 좀 식혀주기 위해서 그래서 공연이 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your songs are very 좀 속 시원하게 만드는 songs.
1: 아, 네.
0: 그래서 그
1: 여름 음악이니까.
0: 네, 네. 그 TJC 만드는 노래는 다 속 시원하게 만드는 노래라서
1: 아, 감사합니다. 네.
0: 그래서 들을 때마다 좀 오케이 시원시원하다 그런 느낌.
1: 아.
0: 나 이미 음악 없어서 음악 없이 그냥 춤을 추고 있어요.
1: 예.
0: 자, 그러면은 우리 코너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어떤 코너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Monday Groove라는 프로젝트는 조태준 TJ 씨가 영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글로벌 스타로 만드는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 우리는 간단하게 영어 표현 아니면 뭐 문법 어휘 등등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So there's just a way to improve English and listen to some really nice music from TJC. So 들어가기 전에 노래 좀 부탁드릴게요.

0: 멋진 코러스.
1: 아, 재밌었어요.
0: 네, 네, 어, 감사합니다.
1: And a couple, oh, who was that? Oh, this, the applause sound effect was like, hit it with it! Heckles, heckles. I love it. Yeah. 카이세님 saying he is awesome. Yes, you are awesome.
0: 아, 감사합니다.
1: 우리 yeah. 그 댓글에 그 he is awesome이라고.
0: Thank you very much.
1: 좋습니다. 아, 이 노래 진짜 좋은 노래입니다. 아. 이 노래 왜 선택하셨어요? 노래 소개 좀 부탁하고 yeah. 왜 선택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0: 이 노래의 오블라디 오블라다, Life Goes On 이 말이 너무 좋아서 항상 부를 때마다 그리고 비틀즈를 제가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좋아하고 이 노래 자주 부르는데 약간 이렇게 좀 덥거나 스트레스가 있거나 할 때 오블라디 오블라다 Life Goes On 예,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푼달까요?
1: 네. 휴. 네. 노래 그 리듬도 좋고 그리고 뭐 가사도 좋은데 네네. 멜로디가 아. 너무 재밌게 잘 탈 수 있어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옆에 코러스 넣거나 아니면 이 노래 원곡 보면 중간중간에 브라스 같은 브라스 같은 악기들이 엄청 그 유익 뭐라 해야 될까? 퍼니. 예.
1: 맞아요.
0: 둥뚜둥뚜둥뚜둥뚜둥뚜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1: 그런 마이 그 입술 트럼펫.
0: 오. 끝. 오. 오, 악기 같은데. 네.
1: 오늘 코미디 페스티벌입니다. Yeah. 아 그러면은 그 오블라디 오블라다 yeah. 이 노래 내용은.

0: 네.
1: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0: 이 노래 내용은 데즈몬드와 이제 몰리라는 사람이 어떤 시장에서 살았는데 데즈몬드는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고 몰리는 밴드의 싱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났는데 데즈몬드가 어, 네 예쁘게 생겼네.
1: 예쁘게 생겼네.
0: 네, 네 좋다. 해가지고 이제 둘이 결혼해서 애 놓고 라이브 오블라디 오블라다 잘 살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그냥
1: I love
0: 평화로운
1: it.
0: 이야기죠.
1: Yeah, actually, this song has got a very interesting story apart from that. So obviously, Desmond and Molly are the characters in the song and they kind of fall in love and, you know, obla-di obla-da, life goes on. Yeah, that's it. But actually, the song became a huge hit and Jimmy Scott claimed that his famous phrase had been used for the songwriting credit and for the royalties. And of course, Paul McCartney refused and said it's just a common expression and so there was conflict, right? Anyway, 그런 아시죠? 이 노래는 behind story가 있어요.
0: 네네네.
1: 그거는 알죠?
0: 네.
1: 네.
0: 역시 이제 폴 매카트니가 어떤 영국 클럽에서 뭔가 나이지리아 출신 연주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뭔가 오블라디 오블라다, 라이프 거즈 온 뭐 이렇게 하는 걸 듣고 기억을 해놨다가 뭔가 이제 노래와 함께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1: 근데 지미 스캇 이게 나의 말을 나의 말이다.
0: 아~
1: 그래서 네. 그 IP가 어떻게 말하면 되지? How can you say he did a lawsuit? 아무튼 예, 아무튼 뭐 내 거야 돈 내야 된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0: 그래서 돈을 줬어요?
1: 돈을 그 노래 때문에 돈을 안 줬는데 나중에 아 저작권이 있었어. 예.
0: 저작권 줬어요?
1: 아니요. 안 줬어요.
0: 그래.
1: 근데 왜냐면요. 폴 매카트니 뭐 그냥 자주 쓰는 말이거든.
0: 네.
1: 어느 날에 들을 수 있는 표현이다.
0: 맞아요.
1: 그래서 좀 갈등이 생겨가지고 근데 이후로 그분이
0: 저택을 하나 사주셨대요.
1: 좀 어떤 다른 네. 어떤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폴 매카트니 도와줬어요.
0: 아, 잘 됐네요. 네.
1: 잘했어요.
0: 오블라디 오블라다입니다.
1: 네. Anyway.
0: 아,
1: 오블라디 오블라다. 그 가사에 힘든 거 있었어요?
0: 그래서 이 노래는 엄청 이렇게 그 가사가 많고
1: 엄청 많아요.
0: 빠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1: 빠빠빠빠빠빠 모든 게 단어예요.
0: 네. 그래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제가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곤 하거든요. 특징하는데 이 부분 좀 라임을 많이 살려야 되는 부분이
1: 어떤 거요?
0: In a couple of years they have built a home sweet home.
1: 라따따 라따따 라따따
0: With a couple of kids running in the yard. 뭐 이 부분도 이 부분을 그냥 거의 사실 잘 익어 있지 않은데 그냥 약간 리듬을 실는 느낌으로 그냥 하는데 의미 전달이 잘 되는지
1: 퍼펙트
0: 괜찮아요.
1: 네, 퍼펙트 했어요. 왜냐면요.
0: 네네.
1: In a couple of years 우리는 매번 얘기할 때 every time we do this segment remember that the English we don't say the of or a we say a of a like this. 그래서 in a couple of years, couple of 너무 어렵다. 그래서 in a couple of years they have built a home sweet home.
0: 오.
1: In a couple of.
0: 네.
1: In a couple of years, perfect.
0: 아, 다행이네요. 저는 사실 이름 단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가수가 하는 걸 거의 따라하려고 하거든요.
1: 듣고 따라하고
0: 맞아요.
1: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같은
0: 맞아요.
1: 노래.
0: 네. 맞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할 때가 있는
1: 그냥
0: 거죠.
1: 그냥 소리 따라가고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거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소리만 따라갔어요.
0: 네.
1: 단어 의미를 생각하면 말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0: 에이.
1: 그래서 소리 따라가면 애기처럼 In a couple of years they can da da da 그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In
0: 네.
1: a couple.
0: 아, in a couple. In a couple. In a couple of kids.
1: 진짜 잘한다. With a couple of kids running in the yard of Desmond and Molly Jones.
0: 네.
1: 하하하하. 예. 아, 좋아요. 예. 예, with a couple of. 그거는
0: with a couple with a couple of.
1: with a couple of.
0: with a couple of.
1: 어렵다.
0: With a couple
1: 진짜 잘한다. 제가 네. 재밌는 거를 알려줄게요. 네네. 제가 그 드라마 스쿨에 다녔을 네. 때 네. 저의 보컬 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컬 엑서사이즈를 많이 해야 했어요. 네. 한 개는 그 간장 공장 공장장처럼 pop a cat a pet a copper plate a kettle plate bread and butter pop 이렇게 에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진짜 계속 계속 연습해야 돼요. 에이. 근데 그 가사는 갑자기 그 옛날 생각이
0: 저도
1: 다시
0: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네. 재밌게 발음하는 그런 느낌이.
1: It's like a tongue twister in a couple 네. of years. 맞아. 오 재밌다. 혹시 뭐 또 힘든 부분 pronunciation 발음 뭐 얘기하는 거 힘들어요? 아니요.
0: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아해서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냥 그 방금처럼 뭔가 So totally to the 뭐 정확하게 하나 하나를 찍어서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1: 그렇게
0: 지금,
1: 느껴요.
0: 네,
1: you can feel it. You can feel that you have the song is in your heart.
0: 아, 네.
1: 마음속에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0: 네,
1: 티가 난다.
0: 좋았는데. 네.
1: 근데 한 가지 팁
0: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네.
1: Desmond has his barrow in the marketplace. You said market face. PF는 interchangeable 되잖아요.
0: 아, 네.
1: 그래서 market place.
0: 어, 그런 지적 되게 많이 받아요, 저.
1: 그 힘들어.
0: F랑 P랑. 네.
1: 맞아요. 맞아요. 한국 사람한테 어려워요.
0: 맞아요. 어려워요.
1: 엄청 어려워요.
0: 그래도 신경 쓰겠습니다.
1: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오늘의 노래 Today's song is about letting things go with the flow, life go with the flow. So, when someone who's going through a difficult time,
0: yeah.
1: 너무 힘든 상황이서도 우리는 그냥 넘어가야 되잖아요.
0: 네.
1: 근데 when someone's going through a tough time, how can we encourage them? 우리는 힘내라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네, 생각해야 돼요. 영어로. 네. 그러면은 어떤 거 배우고 싶어요?
0: 파이팅!
1: 파이팅!
0: 네.
1: 파이팅! 근데
0: 파이팅은 좀 아니죠.
1: 네. 어, 파이팅은 괜찮아요. 한국에 파이팅 괜찮죠. 근데 네. 스코틀랜드에서 파이팅! 이라고 하면
0: 싸우자.
1: 어떤 일이 생길 거예요. 조심해야 돼.
0: 아, 그렇구나.
1: 경찰을 바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진짜 싸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몸싸움.
0: 네.
1: 그래서 파이팅! 네. In an English speaking country, don't shout fighting.
0: 아,
1: yeah.
0: 오케이, 오케이.
1: 파이팅 대신
0: 네.
1: Come on!
0: 아, come on.
1: 예.
0: Yeah. 많이 본 것 같아요.
1: Come
0: on. 뭐 영화에서나 화이팅 막 이렇게 할 때 come on.
1: Yeah, come on is good.
0: Come on.
1: 근데 상황 따라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0: 예.
1: 영어는 뉘앙스가 진짜 심하니까 한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0: 네, 네.
1: 근데 뉘앙스가 심해서 뭐라고 하는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come on 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그분이 진짜 예민한 사람이라서 come on 이라고 하면 너무 더 우울하게 더 슬프게
0: 네.
1: 만들 수도 있어요.
0: 네네네.
1: 그래서 상황 따라 조심조심
0: 네.
1: 가야 돼요.
0: 네네.
1: 근데
0: 그러면 좀
1: come on is good.
0: 좀 뭔가 예민하신 분에게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좀 좀 친절하게 하면은 어떻게
1: 맞습니다.
0: 말을 할 수 있을까요?
1: 잘 될 거야. 뭐 it's gonna be okay. It's gonna be.
0: It's gonna be okay.
1: It's gonna be okay.
0: It's gonna be okay.
1: 네. don't worry.
0: Don't worry. Yeah, yeah.
1: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대신에 하는 말 대신에 나는 너를 믿어요. 아니면 나는 너를 뭐 도와줄게. I'm here for you.
0: I here for you.
1: I'm here for you.
0: I'm here for you.
1: 너는 나를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0: I'm here for you.
1: 그러니까 카이스님
0: 너무 아름다운.
1: 에 맞아요. I'm here for you. 카이스님 says cheer up, let it be. 그러면은 cheer up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DJ 씨?
0: Cheer up.
1: Cheer up. 영어로 하면 cheer up.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네네. Cheer up 말하면 돼요? 안 돼요?
0: Cheer up 말하면
1: Cheer up 말하면

0: 안 돼요.
1: 안 되죠. 안 되죠.
0: 안 돼요. 그, 왜냐면요.
1: 외모니까.
0: 왜냐면요. 치럽 외모는 외모보다 치럽이라는 게 약간 빈자리. 진짜 가벼운 말이에요. 아, 나는 진짜 큰 문제가 있고 너무 슬프고 아. 누구나 상대방이 치럽이라고 하면 내가 어? 알았어. 됐다. 내 행복하다 이제. 약간 뭐 너 그 영혼이 없는 표현입니다. 치럽이라.
1: 그거랑 비슷한 한국말 한국말도 아 괜찮아.
0: 괜찮아.
1: 잘 될 거야. 괜찮아.
0: 괜찮아.
1: 걱정하지 마라. 아, 괜찮다. 괜찮다.
0: 어, 괜찮다. 괜찮다.
1: 어, 이거랑 다르죠.
0: 그러니까 비슷해. 예. 비슷해요. 그리고 어, thank you cheer up. Let's do another song. 노래 할까?
1: 네. 근데 어. 시간이 오늘
0: 많이 배웠어요. 네.
1: 많이 배웠어.
0: 시간 없어요?
1: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
0: No.
1: 다음 시간에 또 멋진 노래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0: 네. 오케이. 어, 슬픈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TJ 씨 항상 네. 고맙습니다.
1: 항상 감사합니다.
0: We will 네. see you next week. Until then, see you later.
1: See you later.
0: I'm here for you.
1: Yeah, thank
0: bye
1: you.
0: Bye.
1: I'm here for you.
0: Oh, yeah. 자, let's have a song. This is the Lemonheads. If I could talk, I'd tell you. Oh, okay. We've got a song for you. Here we go. This is coming to you in just a sec. Just to remind you, today we're talking about the algorithm. So if you want to tell us about your algorithm, please get in touch. We'd love to know, as well as send us a song request, #9050, #9050, or KakaoTalk. This is Lemonheads. If I could talk, I'd tell you.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tuning in to For My Busan. The time is now 5:44. Can you believe it's almost already been 2 hours? Monday, the 24th of August, 2026. I'm taking you till 6 p.m. and I've got more messages and more song requests. We're talking about the algorithm. So here we go. 구연산님, 제 알고리즘은 온통 맛집입니다. 맛집 정보가 너무 많으니 저 도저히 어디 가야 할지 오히려 더 모르겠던데요. 그러면은 다 가야 돼. 모든 곳으로 방문해야 됩니다. 그건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죠? 아, 변지혜님, 저는 쇼핑에 진심인 20대 여자입니다. 요새는 웰니스에 관심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사우나에 완전 빠져서 사우나 쇼핑템도 있어요? 사우나 쇼핑템 추천 영상에 빠졌답니다. 사우나 쇼핑? 그냥 뭐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사우나? 아니면 뭐 사우나템? 그거 뭐지? 그러니까. Yeah. Well, there we go. Just buy it. It'll be all right. Just buy it. 7633님, my feed is full of celebrity news. It shows me what celebrities are doing, who they're dating, what they're working on. I don't always search for this kind of content, but somehow it always finds me. 7366님, that's because you like it and you look at it for a long time. If it's interesting, you stick into it. Your eyes don't leave the page, you know? 3188님, 저는 한번 미스터리 스토리를 클릭한 이후로 매번 미스터리 스토리만 듭니다. 미스터리 스토리 재밌는데요. 이상한 일은 보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더라도 꼭 터치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거는 위험하잖아요. 이상한 거 나오면 갑자기 뭐 mistakenly 터치하면 뭐 no going back.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카이서님, there's lots of band music on my algorithm. Queen, Nirvana, GNR, Kansas, etc. Is it possible to play Sweet Child of Mine by GNR? I don't know. We've got other songs coming up. We'll see what I can do. We've got Taesung-nim. I'm into speaking English these days. I practice speaking with my son. I think it will improve my English. You have wonderful English, Taesung-nim. You've been speaking English for many, many years. 8272-nim. My algorithm shows me horror stories late at night. It seems to think I don't need to sleep. 8272-nim. Is that me? Hello? Is this me? Same. I love it. Do you know what I love? I love looking at the stories of things in the dark and you just see eyes. I love it. Love to scare myself. Halloween's coming. 9026님 saying, 저는 매번 영화나 드라마 추천이 뜹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더라도 소개 트레일러를 보면 꼭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Wow, look at all this. Honey, oh, it looks so delicious.
4: What is this?
2: Welcome, welcome. 요거는 그 족발. 요게 생긴 거는 좀 무서워도 콜라겐은 쓸어 많이 들어갔고 피부 있지에 요게 묵는 보톡스 아닙니까?
4: Oh, oh no. What is this? Is this pig's feet? Oh, looks so scary.
2: 아이고, 이 새대기가 좀 무서운가 봐. 그러면 요거는 어때요?
4: What is this?
2: 이거는 닭발, 그러니까 치킨 풋, 프리티. 어떤겨? 요거는 먹을 만한데 콜라겐이 억수로 많아갖고 요 다크서클 지우개다 아이가. 노 다크서클.
4: What? Is this chicken's feet? Oh, looks so scary.
2: 아이고, 이 새대기가 이런 걸 아직도 좀 무서워하는가 봐. 그러면 요건 어때요? 이 코리안 소세지.
3: Wow, look at this, honey. Oh, it looks so delicious. What is this?
2: 이거는 순대. 순대 그 내장을 막 요래요래 껍데기를 요래요래 해갖고 그 안에다가 팍 집어넣어갖고 막 아이고 이 새대기는 이것도 안 몰락하나?
3: Oh, I understand. Oh, it sounds delicious. I'll get this one, please. And could you validate my parking, please?
2: 순대를 사기는 사는데 이 벨리 파킹. 아이고 발레 파킹 말하는가 봐. 아이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주는데 노 발레 파킹. 대신에 요거 요거 서비스 서비스 여여 간이랑 요 창자랑 요 염통까지 팍팍 서비스 서비스. 오늘 배워볼 표현 주차 등록 부탁합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3: Could you validate my parking, please?
2: Could you validate my parking, please?
1: 식당이나 가게를 이용한 뒤 주차비 할인을 받을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Validate는 확인하다 또는 인정해 주다라는 뜻인데요. Validate my parking은 주차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주차 지원이 되나요? 물어볼 때는 Do you have parking validation? 이라고 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주차 등록 부탁합니다. Could you validate my parking, please?
3: Could you validate my parking, pleas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5: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0: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oung Banks.
1: Now,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2: 3:00 o'clock.

내 맘을 담은 수많은 편지들 쓰다가 지워버리고 그러다 잊어버리고 어쩌다 친구를 만나도 마음 편한 적이 없었어. 잘못했는데 난 네 번호라도 울리면 가슴이 초조해지면서 조용한 곳으로 뛰어가. 모두

헤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 이별했다고 다 있는 게 아니더라. 헤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이별을 원했다면 혼자라만 편하고 자유롭고 웃음 지어야 되는데 슬픈 노래나 영화 볼 때면 눈물부터 나더라. 딴 여자 만나보려고 약속까지 잡아도

0: 여러분, 여러분은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어떤 거를 제일 든든하게 드시나요? 나는 무조건 점심이요. 아니 뭐 사실 새끼다 이렇게 든든하게 먹긴 한데 점심에는 핑계대면서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제대로 된 오를 보내잖아요.
1: 맞아요. I completely agree. You know, but these days, more and more people are skipping the whole proper meal thing and just grabbing something small.
0: 나도. 삼시세끼 챙겨 먹기보다는 재미날 때마다 먹는 편이어가지고 아침 먹고 중식 먹고 또 중간에 점심 먹고 중정식 한 다섯 개 먹는 거. 아무튼 그렇다면 내일 북이의 전매추. 이선배 전매추가 뭔 줄 알아요?
1: 아, 그 정도는 알지. 빨리 넘어가자 북이.
0: 아, 좋아요. 점심 메뉴 추천 뭐가 좋을까요?
1: 그래.
0: 부스타에 내일 전매추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히브린 여가 친구.
1: 어스타잉은 지금 출발합니다.
0: 배고프다.
1: 헬로 헬로 여러분.
0: 세 끼를 먹어도 다섯 끼를 먹어도 배고픈 월요일의 스타 갈매기 북입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Everyday 여러분.
0: Everyday.
1: 저번 주는 잠깐 그냥 이 pause 버튼을 눌렀고요. 우리 북이 우리 월요일 방송하고 화요일부터 쉬었거든요 저도.
0: 그러니까 미선배다 그래서 어? 네. 드디어 이제 가셨나 했잖아.
1: 뭐, 드디어?
0: 아.
1: 죄송한데 드디어 말 들었어요.
0: 소감이 나왔네 이거.
1: 네.
0: 아니 민선배가 빠지면 안 되는데 없으니까 좀 이상하긴 한지라.
1: 맞죠. 부기도 이상했죠.
0: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이렇게 바라던 게 이루어졌는데 그게 네. 속이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랄까.
1: 이거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 말.
0: 아니 그러니까 내 장난으로 맨날 네. 민선배들이 내 거야 했는데 막상 없어지니까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제 진행을 맡아야 되나? 큰일 났다. 안 되는데 민선배 놀려야 되는데
1: 일단
0: 이러면서.
1: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ough for worrying about me. But yes, 여러분 officially I am back. 네, 우리 부장님 말로 오늘은 official하게 컴백했고요. 저번 주 금요일부터 사실 금요일에 생방송 했거든요. 뭐 나이스 투 민수는 그냥 방송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장님이. 그래서 오늘부터 네 officially come back을 한 걸로 됐습니다. 네.
0: 그러면 서브 방송인가요?
1: 그러게요. 네. 그 금요일 컴백 했잖아요라고 했는데 아니야. 월요일 officially come back이고 이거는 그냥 잠깐 들린 거고.
0: 근데 또 이게 약간 한 주의 시작을 하면서 컴백해지 더 의미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아닐까요?
1: 아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1: 일단 우리 부스타분들 많이 보고 싶었죠 저를. 어떡해요. 근데 저 다시 왔어요. I'm back.
0: 저기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1: 네,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0: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한번.
1: 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0: 여러분 네. 보고 싶었어요.
1: 네, 자 우리 부기가 우리 부스타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놨습니다. A very very important question.
0: 진짜.
1: That we gave to our listeners. What is your lunch recommendation to Boogie?
0: Lunch recommendation?
1: 네, 그래서 뭐냐면 일단 점심은 지났잖아요.
0: 그쵸.
1: 내일 for tomorrow, 여러분. So send in your recommendation for lunch tomorrow. 네, 지금 계속해서 우리 부스터분들 이 전매추 보내고 있는데요. 일단 Boogie 물어봅시다. What did you have for lunch today, Boogie? Boogie는 오늘 점심 때 뭐 먹었어요?
0: 오늘 점심이요?
1: 네.
0: 오늘 점심은 그냥 가볍게 피자 한 판 먹었어요.
1: 피자 한 판.
0: 그러면
1: not one slice.
0: 이 한 판이
1: 네.
0: 자기 1인분 아닌가?
1: 근데 그렇지 그렇긴 하죠.
0: 그렇죠?
1: You mean the mini pizza. 한 이 정도 작은 거. 한 얼굴 사이즈
0: 민수,
1: 정도 한 거.
0: 그게 무슨 말이야, 민수배?
1: 한 얼마나 컸어요, 보기?
0: 일자로 시켰는데. 그게 무슨 그쵸? 말이야? 나 반반 메뉴로 해가지고 라지 시켰단 말이야.
1: 맞아. 북이 그 정도 하죠. 네.
0: 이 품위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간지 알겠죠, 여러분들.
1: 하지만 그 정도 필요합니다.
0: 하지만 그 피자에도 슈림프를 꼭 넣었다는 거.
1: 네. 슈림프.
0: 그럼.
1: 역시 갈매기는 그걸 필요하죠.
0: 넣어줘야지.
1: You know, honestly, these days it feels like the boundaries between meals and snacks. It's completely blurring, right? 이게 식사인지 이게 스낵인지. 네. Now more and more people are choosing a quick single bite meal over a heavy dish.
0: 맞아. 간편하면서도 부담도 적고
1: 네.
0: 이동하면서 먹기도 편하니까 요즘은 카페에서
1: 네.

0: 카페만 마시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심플한 음식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카페도 그 브런치 카페하고 따로 있잖아.
1: 맞아요.
0: 브런치 카페 맛있는데.
2: 근데 요즘 이 트렌드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 호주식 브런치 집 좀 많이 생기거든요.
0: 맞아.
2: 네, 호주에서는 이 뭐지 그 아침 식사를 브렉키라고 부르잖아요. 브렉키. 브렉퍼스트가 아니고 브렉키라고 부르잖아요.
0: 요즘 약간 브렉키라고 하니까 네. 아침 부셔버리는 거 있죠. 야 아침 부셔버 다 먹어버려 이런 느낌이죠.
2: 그렇죠.
0: 모닝 브렉키.
2: 네, 근데 지금 이 트렌드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먹는 이 트렌드는요. 영어로 스낵킹. 이라고 합니다.
0: Snacking.
2: So, snacking means replacing a traditional meal with smaller quick bites. So basically, it's I'm not having a meal. I'm just having several snacks. 이런 느낌이거든요.
0: 오, snacking.
2: 네.
0: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요즘 이제 그 식사랑 간식의 경계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왜냐면 요즘에 그 햄버거도 네. 세트 메뉴가 엄청 다양해졌잖아요.
2: 맞습니다.
0: 그 세트 메뉴도 이렇게 막 헤비한 것도 있고, 네. 이렇게 심플한 것도 있고,
2: 네.
0: 그리고 약간 샌드위치 특히.
2: 맞아요.
0: 뭔가 피크닉 가서 먹는 간식 같은데 또 이렇게 세트로 먹으면은 샌드위치 네. 이제 그거 뭐냐 그거 감자도 같이 나오고
2: 맞아요.
0: 콜라도 먹고 하면은 약간 점심 같기도 하고
2: 맞아요. 또 이 정도면 조금 좀 채워질 것 같은데 그래도 그쵸? 완전 식사는 아니야. 그 정도잖아요.
0: 또 시리얼도 있잖아요. 시리얼
2: 맞아요.
0: 시리얼에다가 이제 건포도 넣고 딸기도 넣고 바나나 넣고 이렇게 왕창 때려 넣으면은 이게 간식인가 식재인가
2: 거기 뭐 가마솥에 시리얼 먹어요?
0: 미선배 네. 우유는 모든 걸 담을 수 있습니다.
2: 근데 북이 진짜 미안한데요.
0: 어디?
2: 혹시 북이 밑에 선풍기 좀 세게 틀어놨어요?
0: 왜죠?
2: 이 바람 소리가 계속 북이한테 들렸어.
0: 왜 그래? 아니야.
2: 북이 바람 소리 아닌가?
0: 난가 이게 잠시만요.
2: 맞아요.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나 이제 귀가 편해.
0: 민선배.
2: 아니 부장님이
0: 나도 살아야지.
2: 네 혹시 내 선풍기라고 오해했을까봐 저는 오늘 선풍기 안 들고 왔습니다. 부장님.
0: 민선배 네. 어떡해.
2: 저는 시원해요. 이제 여기 방송실에서. 방송실 한다.
0: 방송실에서. 이제 괜찮나요?
2: 네 이제 괜찮습니다.
0: 다행이다.
2: 네. So, folks. So do you find yourself these days, right? Rather than opting for a heavy meal. 완전 이 큰 식사보다 이게 조금씩 왜냐면 요즘 이제 사람들 바쁘잖아요. We're all busy people these days.
0: 맞아.
2: Right? So maybe I don't know, maybe like a light maybe dinner that you guys are opting for, maybe even right now. 네. 저도 방송 전에 간단하게 그 삼각김밥 하나 먹고 왔거든요. 부기?
0: 오늘 삼각김밥 먹고 왔다고요?
2: 네.
0: 맨날 민선배 보면은 이따만한 샌드위치랑
2: 뭐가 이따만해요?
0: 이따만한 샌드위치랑 커피한테 쪽쪽 보면서 하이 부기? 이러면서 약간 거의 뭐 뉴욕커처럼 들어오잖아.
2: 여러분 이따만 이만한 고로케 이 옆에 있는 그 뭐지? 프랑스 그 바게트집에서 이만한 고로케 하나 먹어요 저는.
0: 민선배 원래 못 먹는 사람이 보면은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근데 민선배 항상 그렇게 약간 뭔가 밥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스낵, 그러니까 핑거 스낵 같은 거 먹겠네요.
2: 네.
0: 나 좀 마음이 짠하긴 한데.
2: 아니요, 부기. 저는 요즘 사람이니까 저도 스낵킹 합니다. 이게 바로 스낵킹 아닙니까?
0: 오늘 끝나고 좀 한 번 더 뭘 스낵킹 할까요?
2: 그래. 근데 2부까지 기다려줄 거예요?
0: 먼저 먹고 갈게요.
2: 그래서 여러분, I guess are you with the trend these days? Or do you find yourself snacking, right?
0: Snacking.
2: Through the day. 자, real quick. 그럼 영어로 한입 먹다. 뭐 간단히 먹다. 그럼 이건 영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0: One bite.
2: 오. 바이트는 좋았어요.
0: 오.
2: 근데 원 바이트 아니고 한 입만 하고 부탁하고 싶을 때 뭐 can I get one bite?
0: 오.
2: Just one bite.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뭐 간단히는 뭐를 먹다. Grab a bite. 네. 그래서 친구들끼리 완전 큰 식사보다 야 우리 그냥 간단하게 뭐 일 마치고 뭐 떡볶이 뭐 좀 먹을까? Do you want to grab a bite to eat after work?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grab a bite 혹은 grab a quick bite.
0: Grab a quick bite. 네. 뭔가 좀 빨리 먹는
2: 느낌이야. 그렇죠. 빨리 먹는 이게 오히려 더 간단한 그런 느낌 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what do you find yourself grabbing to bite these days? 네. 자, 근데 일단 우리 이 전매추 내일 전매추 부탁하는데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문자 하나 읽고 가야겠습니다. 우리 낙지연이 문자 보냈는데
0: 뭐라 보냈죠?
2: 이거 PSA 하나 올려왔는데요. 이 공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북이 상 받았대요. 대한민국 공공 PR 대상 우수상?
0: 또 그걸 또 이렇게

0: 이겨구려 부끄러우려.
1: 아 저는 사실 이거 북이 그 인스타에 봤거든요.
0: 미즈베 봤는데 왜 언급을 안 해요? 나 섭섭해. 하지만 언급을 해야지.
1: 아니 근데 우리 방송 때문에 상 받은 건 아니잖아요.
0: 미선배 네. 다 그 덕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거죠. 겸사겸사 이렇게 하는 거지.
1: 일단 북이 너무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일단 뭐 한마디 하세요. 소감 그때 뭐 스피치 했습니까?
0: 그때요?
1: 네.
0: 아 그때 그 상을 너무 많은 분들이 받아가지고
1: 아,
0: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왔거든요.
1: 시간 없었어요. 그럼 아, 딱 그럼 10초 드릴게요.
0: 10초 준다고요?
1: 네. 자 준비한 소감. 자 시작.
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원한 부산갈매기 부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개 깃털이 다 빠지도록 피안을 하여서 부산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1: 이거 준비했네.
0: 이 선배
1: 이 분명히 그날 이 상 받으러 갔을 때 이 스피치 준비하고 스피치 할 시간 없다라고 말했으니까 북이 분명히 삐졌을 거예요.
0: 이 선배 그거 아니에요. 저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여러분들을 북의 가슴 속에 처장.
1: 좋아 일단 북이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0: 감사합니다.
1: 네 자 여러분 북이 왔습니다. Time for 북이 퀴즈.
0: 재밌는 여기서 퀴즈 한번 나가겠습니다. 우리 부스타 여러분도 같이 한번 맞춰주세요. 음식 먹을 때 이런 국룰 있죠. 민선미가 맛있는 걸 먹고 있을 때 어, 진짜 이거 꼭 내가 한단 말이지. 민선미 한 입만.
1: 여러분 부기가 한 입 하면 남겠어요?
0: 그럼 나는 한 부리만 한 주둥이만 해야 되는 건가?
1: 네.
0: 근데 그러면 이거를 한 입만 하는 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1: 자, 초이스 세 개입니다. A. Give me one mouth. 오. B. Can I have a bite? 음? Or C. Give me one food.
0: 오.
1: 네, 여러분 초이스 세 개입니다. 이 중에 한 입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샵 9050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너튜브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으로 통해 우리 2부에 문자 요정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 공지 또 하나 있는데요. We have a very special event just for you.
2: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서면역에서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Digital Studio에서 만나요.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아니 웨더. 아니 뭐가 안정이 도저 뺐구만. 시원해진다더니 다시 더워져가지고.
0: 근데 제가요 말이야. 이 얘기를 딱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한참 시원했다가 지난주부터 슬슬 온도가 조금 올라갔잖아요.
1: 그러니까
0: 오늘 최고 3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하루였어요.
1: 왜 그런 거예요?
0: 아,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요.
1: 나한테 왜 그랬어요?
0: 미수 씨 반가워요.
2: 네, 반갑습니다.
1: 오호, 날씨
2: 요정, I have to 네. be honest.
0: 뭐죠?
2: After I came back from my vacation, I was expecting cooler weather. 와, 근데 진짜,
0: 네.
2: 진짜 안 도와주네요.
0: 아 근데 너무 타이밍이 아쉬운 게요. 한 주만 조금 더 늦게 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2: 저 2주 쉬면 큰일 납니다.
1: 그러니까.
0: 아니,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번 주 예보를 제가 살짝 둘러봤거든요.
1: 오, 보니까 그럼 예보를 둘러봤다고요?
0: 아 조금 네 저는 그게 가능합니다. So the heat will start to break starting the day after tomorrow.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기온이 조금 점점 꺾이게 되면서 다음 주에는 좀 많이 선선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내일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다면 내일 조금 알아볼 텐데 Tomorrow the low will be 25 degrees and the high will reach 36 degrees. 오늘과 똑같겠습니다.

0: 네.
1: 또 덧대는 거잖아요.
2: 오늘 왜 아, 왔습니까? 오늘. 그러면
1: 똑같은 걸 얘기하려고 온 거야 지금?
0: 일단은 뭐 얘기는 해야죠. 그렇죠. 조심해야 되니까.
1: 아 진짜.
0: 그리고
1: 하루
0: 종일 햇볕이 쨍쨍해서 It's going to feel like nearly 40 degrees. 체감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조금 느껴지겠습니다.
1: Oh my god.
0: 더불어 폭염주의보 역시 경고 단계. 좀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2: 그 뉴스 어떻게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진짜 뭐, 나쁜 사람, 아, 나쁜 요정.
0: 웃어야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긍정 이러면 안 됩니다.
1: 우리
0: 네.
1: 인류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0: 미안해요. 그것까지는 아닌데.
1: 아, 그거까지는요.
0: 더우면 피하셔야 됩니다. 그때 웃으면 안 돼요.
1: 네. 맞아, 맞아.
0: 더울 때는 그늘로 피하셔야 됩니다.
2: 맞습니다.
0: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English expression 뭐냐면 break the heat. The heat breaks. 이번 주 내용이랑은 조금 상관이 없긴 한데 더위의
1: heat?
0: 기세가 꺾이다. 더위가 풀리다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더위가
1: Break the heat.
0: 네네네. 그래서 더위의 기세가 꺾이다. 더위가 풀리다. 예문으로 The heat is expected to break starting Wednesday, so hang in there. 수요일부터는 더위의 기세가 꺾일 것으로 보이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2: 네. 네.
1: 그거 싶다.
0: 뭐요?
1: Break the next 오죠. Next slice.
0: 오케이.
1: Yeah, change, change.
0: 자자자 이 정도로 이제 날씨는 마무리하고요. 넘어가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unil 100 floor observatory.
2: 네,
1: 네. Observatory.
2: 우리 낙지연한테 부탁이 왔습니다. 네네. 날씨 요정 날씨 좀 어떻게 못해요? 어떻게 못해요? 부스타도 힘들고 북인은 하루 종일 걱정되고
0: 네네네.
2: 네, 덥고
1: 진짜
2: 여러분 이런 문자 보내지 마세요. 이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0: 한 주만 더. 네, 딱 한 주만 더.
1: 내가 행사할 때마다 날씨 좀 저기 바닷가 위에 눕혀놔야 돼.

0: 북이야. 우리가 올스타에서 손흥민, BTS, 북이
1: 렛츠고!
0: 이거 한 지가 지금 몇 년째야? 26년도 지금 검색어 순위 지금 몇인지 한번 보자. 자, 보자. 북이. 이봐, 이봐, 이봐. 이거 뭐야, 이거. 어? 봐봐, 북이. 부종으로 인하여 부은 상태를 말한다. 이거 부기가 부은 거 말하는 건가?
1: 아, 미선배. 그게 아니라 대만 가서 팬미팅도 하고 우시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올스타하고 지금 글로벌 해져가지고 6개월 뒤 스케줄이 지금 벌써 잡히고 있어.
0: 아, 인정 인정. 우리 부기 작년에 뭐 상도 많이 받았고 대만 팬미팅도 하고 진짜 대박이었지. 그럼 부기야, 올해는 뉴욕 뭐 할리우드? 오! 올스타로 더 글로벌 해줘보자고, 북이.
1: 아, 너무 좋아. 아, 맞아. 내가 민선비한테 말 많다고 맨날 이거 불이는 잡히긴 하지만 우리 부스타들하고 더 소통하고 더 재밌게 한번 나눠볼 테니까 어떻게 민선비, 북이랑 나눠놓을 준비됐어? 팔로우 미. 렛츠고.

0: Sonamin, BTS.
1: Boogie, let's go!대로 만족할 수 없다. 클레르르르몰 대세를 꿈꾸는 야망갈매기 보기에 클레르르르몰 성장 대원장 어드벤처 프레트.
0: 전 세계 입덕을 유도할 미래 글로벌 슈퍼스타 야망갈매기 보기를 키우는 성장 훈련소 올스타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그냥 훈련소가 아닙니다. 매너부터 배운다.
1: 매너시 메이크 시글.
0: 상업의 영어도 챙긴다.
1: 시치셔 잉글리시 쭉쭉.
0: 글로벌 감각은 필수.
1: 글로벌 센스 오케이.
0: 문화 이해도 풀 세팅.
1: 컬처 티피컬트.
0: 네, 올스타 엔터의 철저한 매니지먼트 아래 부위가 매주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오호. 여러분, 부위가 뭐 PR 대상 뭐지 그 대우수상 뭐 무슨 상이었죠?
1: PR 죄송합니다. 우수상.
0: 우수상 PR 우수상도 받고 요즘 부기 검색하면요. 딱 우리 부기가 제일 첫 번째 검색 그 리조트로 나와요.
1: 아, 그거 이거 뭐냐? 브릿지 녹음 다시 해야겠어.
0: 맞아요.
1: 네 근데 이제 녹음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
0: 이제 북이 다시 말하자면 네, 이 손흥민 BTS 북이 렛츠고 이 세그먼트요. 북이가 너무 성공해서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북이.
1: 아, 그러면 그냥 북이 렛츠고로 바뀌나?

0: 이제 갔잖아.
1: 뭐라고요?
0: 이제 글로벌 스테이지로 갔잖아.
1: 아, 갔으니까.
0: 네, 이제 북이 웬트라고 해야죠.
1: 아, 북이 웬트.
0: 레츠고 아니고 북이 웬트. 이제 북이
1: 약간 미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한물 간 것 같은 느낌. 뭔가 글로벌로 간 게 아니라 네. 한물 간 그런 느낌인데 이거 지금 기분이 좋지가 않아.
0: 그래요. 그래도 북이 일단 지금 열심히 더 하면 계속 이 글로벌 스테이지 더 커질 거고요. 위가 올라가는 그 스테이지 조금 더 꾸밉시다.
1: 미쌤 내가 연예인 병원지한테로 네. 잘 막아줘요. 네.
0: 근데 북이 일단 북이 있을 동안 이 문자를 몇 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어? 아까 시작에 이 내일 전매출 추천했다고 했잖아요.
1: 아 맞아.
0: 네, 일단 북이는 오늘 뭐 피자 한 판 먹었다고 했는데
1: 언제?
0: 부스타가 물어보는데 북이 최애 토핑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1: 아, 네. 어렵다. 일단 저는 무조건 밥반을 먹거든요. 한 가지 맛으로 저의 배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네. 일단은 쉬림프 올라가고
0: 비싼 거 먹네요.
1: 포테이토도 좋긴 한데 네. 하지만 이게 쉬림프 약간 센 거 먹었잖아요. 반대편은 콤비네이션이나 페퍼로니로 그러니까 베이직한 걸로 딱 이렇게 또 이렇게 배를 채워줘야지
0: 먹을 줄 아네요.
1: 그럼.
0: 우리 달지님은 모밀 플러스 유부초밥 추천을 하네요.
1: 모밀 유부초밥?
0: 네, 이 더운 여름 날씨에 딱인 것 같습니다. 시원한 모밀국수 그쵸?
1: 그럼 모밀을 꽃배기로 시켜야지.
0: 우리 닥터스님은 치킨버거?
1: 잠깐 타임 뭐라고요?
0: 치킨버거? 이렇게 물음표도 왔고요.
1: 이왕이면 불고기 버거로 추천해 주세요.
0: 우리 미미미님은 메밀국수와 찐만두 점심으로 추천해요.
1: 역시 날이 더우니까 네. 메밀을 많이 추천해 준다.
0: 아 맞습니다. 일단 여러분 keep them coming. Please continue to send your recommendations.
1: 이거 꼭 써주세요.
0: 내일만 아니라 이거 캡처해가지고
1: 맞아.
0: 일단 일주일 동안 식단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점심을 매일매일 찾아오기 때문에 많이 추천해서 좋습니다.
0: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은 어떻게 됩니까?
1: 아 어깨가 막 으쌰으쌰 나의 끄드럭 레벨은
0: 근데
1: 언제
0: PD님하고 작가님 북이 막 상 받고 이런 뭐지 이 허세라고 하나?
1: 허세
0: 이런 허세를 보여준 줄 알고 이 오늘 미션을 이렇게 만들었나?
1: 그러니까 와. 약간 성견지명이 좀 있는 것 같아.
0: 일단 방금 부장님이 제 귀에 들어왔는데 그럼요라고 지금 보냈거든요.
1: 진짜 나 믿을 수가 없는 걸.
0: 와 이 플래닝 진짜 대박이다. 네.
1: 근데 요즘에 그 자주 들리는 말 있잖아요, 민 선배.
0: 네.
1: 이 꺼드럭 대다.
0: 네.
1: 아 뭐 민 선배는 이게 뭐. 무슨 뜻인지 알란가? 어머 미선배 뭐 끄덕대다 이거 뭔지 아나?
0: Well, I think I have an idea. It's basically what you do when you're, you know, showing off. You know, like acting cocky or trying to look like a big deal. 그렇지 않아요?
1: 뭐 사실 뭐
0: 지금 북이 아까 일부 지금 오프닝부터 계속 보여주는 모습 이거 아닙니까?
1: 미선배 뭐라 그랬어요? 쟤 뭐? 나 기분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
0: 근데 맞잖아요, 그쵸?
1: 맞아요. 사실 이 꺼들뜨다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등록된 표준어라고 하더라고요.
0: 와.
1: 신기하죠, 민준배?
0: 네, 전 슬랭인 줄 알았어요.
1: 사실 약간 거들뜨다. 이 거들뜨다의 센 말이라 네. 좀 더 어감이 세긴 한데
0: 네.
1: 뭐 예능에서 쓰지만 뉴스나 교양에서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부장님께서 네. 이 꺼들 좀 위험하니까 네. 최대한 자제해서 써달라고 했는데 하지만 어떡하겠어.
0: 일단 부장님 우리 방송 시작 전에 일단 이거 단어 이 두 번만 써라고 했는데 북이 벌써 혼자 여섯 번 말했어요.
1: 난 세 번 말한 거 아니었어? 꺼들 아무튼 우리 올세는 고품격 교육방송이니까 네. 뭐 우쭐대다, 탤런트가다, 뭐 거들먹거리다, 뭐 거들럭대다.
0: 네.
1: 거들럭대는 좀 괜찮지 않아요?
0: 그쵸. 아주
1: 거들럭대다?
0: 아주 네.
1: 수련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너무 고품격 느낌이 납니다.
1: 고품격이야.
0: 네. So similar words, right? That we could think of in Korean.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허세부리다.
1: 오호.
0: 네. 뭐 잘난척하다. 뭐 으스대다? 뽐내다. 네, 그리고 아까 뭐라고요? 이 거들먹거리다.
1: 거들먹거리다.
0: 네. I mean, it's catchy because it sounds, I don't know, funny, playful, a little cheeky, I guess. So it has a little more personality than simply saying, you know, show off or acting cocky.
1: 맞아. 이게 그냥 자신감 있는 거랑은 약간 좀 다르잖아요.
0: 네.
1: 자신감은 나 할 수 있어! 이런 거라면은 이 거들먹거리는 건 뭐 요 정도? 눈 감고도 할 수 있지. 요 정도? 나 근데 갈매기 정도면은 알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0: 킹받아 진짜.
1: 민선배.
0: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0: 나오니까 so natural to Boogie.
1: 아, no no no no. 네. It's acting acting.
0: 진짜.
1: 오, 맞죠? 연기하기 힘들다 진짜 민 선배.
0: 진짜 저 날개 진짜 너무 킹 받아요 방금.
1: 우리 작가님이 희롱을 써가지고 말이야 나 Boogie 이런 거 쉽지 않은데.
0: 아, 저 날개 저거 이렇게 날개가 자기 볼에 이렇게 옆 올라가는 거. 아.
1: Boogie. 이거요?
0: 일단 뭐 상 받았으니까 할 말이 없네요. 네. But so today. We're going to find out just how much you like to show off, okay? Boogie, we'll be testing your 거들먹 level.
2: 거들먹 level?
0: 네. So 우리 부스타분들도 네, 함께 함 참여해보세요. 오. 부기가 얼마나 이 거들먹을 부리는지?
1: 부리는지? 뭐,
0: 네, 이거 이렇게 맞나요?
1: 거들먹 거리는지?
0: 거리는지? 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1: 아, 너무 좋습니다.
0: 네. So, today we're going to start off with a 심리 퀴즈. 네, 심리 퀴즈부터 해볼 건데요. So, listen carefully and pick the one that fits you best. 네, 나는 얼마나 잘난 척 하는 사람인가? 이 거들먹 레벨 심리 테스트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래, 잘 그래. 듣고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 자, 큐! 자, 여러분 첫 번째 상황입니다. A crowd of people has gathered and they all look surprised.
1: Wow.
0: What do you think they saw? 자, 여러분 초이스가 세 개입니다. A. An amazing magician's performance. B. A UFO suddenly appearing. Or C. A celebrity taking a selfie and blowing a kiss. 네. 동공지진 일으키는
1: 네.
0: 동공지진 일으키는 부기를 위해 한국어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1: 오!
0: 다들 뭔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 같은데요. 과연 무엇을 본 걸까요? 초이스 3개입니다. A. 환상적인 마술사의 공연. B. 갑자기 나타난 UFO. Or C. 셀카를 찍으며 손키스를 하는 연예인. 네, 자 이렇게 초이스가 3개였는데요. 자 심리 테스트 나갑니다. 자 부기는 일단 사람들이 뭐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 아 고민되긴 한다. 네. 뭐를 봤길래 이렇게 깜짝깜짝 놀랬을까? 마실 공연도 놀랬긴 하고 UFO도 뭐 가능성이 있긴 한데.
0: 그렇죠.
1: 아무래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약간 민정배. 나를 본 이렇게 나에게 사람들 하는 나를 본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나는 셀카를 찍으면서 손키스하는 연예인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0: 아 부장님 근데 죄송한데 화면에는 왜 이 초이스 텍스트 왜 제 쪽에 이렇게 커버돼 있죠?
1: 미선배
0: 네.
1: 저번주 안 나왔잖아. 반성하세요. 벌입니다 벌. 네. 벌칙이에요 벌칙.
0: 아니 우리 부스타분들이 저를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1: 아 그럼 조금만 내려보세요. 네. 아 자꾸 올리는 거. 아 이거 부장님이 올리시는 거구나.
0: 자 일단 부기는 그럼 C라고 했죠. 셀카를 찍으면 손키스를 한 연예인 나왔을 거다. 아 근데 우리 달지님도 C라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럼 그럼.
0: 네 근데 우리 낙지현님이 초이스 없는 것을 보냈네요. D라고 보냈네요.
1: D요?
0: 부기라고.
1: 아 네. 그러면 약간 C랑 비슷한 거지.
0: 자 저도 사실 이 세 개 중에 그래도 보통은 연예인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저도 C 생각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거들먹 레벨 심리 테스트라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부기가 고른 C. A celebrity taking a selfie and blowing a kiss. 셀카를 찍으며 손키스를 하는 연예인 골랐잖아요. 네. 자 이거를 하셨으면요. 굉장히 잘난 척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1: 어? 미선배 이거 약간 심지어 잘못된 것 같아. 이거 갈매기 기준이 아니라서 나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겸손한 갈매기거든.
0: So if you chose C, a celebrity blowing a kiss in a selfie, you're the type who really wants to look good to others. Confidence is great, but don't overdo it. Your show-off level is very high. You like to impress people and sometimes go a little too far with it. And you might even say things you later regret. 자, C를 선택했다면요. 이 거들먹 레벨 최고 단계라고 합니다.
1: 오.
0: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큰 타입이고요. 부기. 실제 모습보다 더 멋진 나를 항상 보여주고 싶어요. 부기. 때로는 자신을 과하게 어필하기도 하고요. 부기.
1: 아이, 부기!
0: 분위기에 들떠서 평소보다 큰 소리를 치거나 네 하루 종일이었죠 방금 부기 네 나중에 골라내지 말을 할 수도 있대요 부기
1: 오 마이 갓 이미 여러 번 했는 걸 나 라디오 안 쫓겨나게 다행인 걸
0: 아 근데 일단 룰루프님은

0: A라고 생각하네요. 환상적인 마술사 공연을 택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도 C라고 골랐습니다. 네,
1: 다들 그런 분들이 모인 것이지.
0: 네, 그렇죠. 일단 우리 멋진 사람들요 많이 모여 있습니다. 네, 여기
1: 그만큼 자신감 넘치는 거 아닐까요?
0: 근데 우리 포스터분들도 우리 부기는 그게 매력이야라고 하는 분들도 있네요.
1: 그럼 내가 그래서 네. 맨날 그 매니저한테 매를 벌잖아. 매력이 많아가지고
0: 하고 혼 그냥 하고 혼나자라고 하잖아요.
1: 맞아.
0: 부기 마음은
1: 민성배 네. 원래 이렇게 일은 저지르고 용서받는 것도 쉽다고 했거든.
0: 근데 우리 카톡에 희숙님도 A라고 한 분 몇 명 있고요.
1: A가 좀 많다.
0: 네, most people chose C. B라고 한 사람들 아무도 없네요. 어? 네, UFO 안 믿습니까 여러분?
1: 아, 사실 나 UFO랑 송키 씨랑 고민했었는데.
0: 자, real quick. 뭐지 이 거들럭대다, 거들먹거리다. 이건 영어로 그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다 아는 척을 하는 사람은요 영어로 know it all라고 불러요. Know it all.
1: 아, know it all.
0: Know it all. 그 다 안다.
1: 아~
0: 네. 그래서 stop acting like a know it all. 너 아는 척 좀 그만해. 왜냐면 you have a big head. 머리가 커지다라고 할 때요.
1: 미선배다.
0: 아니, 그 진짜 나는 실제로 머리가 크고
1: 더 커진 걸 말하는 거구나.
0: 실제로 큰 편이고 진짜 너무 이게 허세 부르면서 난 진짜 나 이 정도야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you have a big head라고 말 들을 수 있습니다.
1: 미선배가 나 너무 찔렸던 게 뭔지 알아요?
0: 뭔데요?
1: 나 미선배다라고 하면서 화면을 봤는데 내가 민선배보다 한 4배는
0: 맞아요. 저는 아예 지금 커버 됐습니다.
1: 내가 민선배보다 얼굴 4배는 큰 것 같은 거야.
0: 저는 지금 이마밖에 안 보이거든요.
1: 나 살짝 겸손해졌어요.
0: 자, 우리 A를 고른 몇 분들. 자, A 환상적인 마술사의 공연을 고르신 분들. If you chose a magician, you're the type who only shows off when you know your stuff. You may act like an expert when talking about your favorite topics, but you don't go too far. Your show-off level is pretty average. 자, A를 선택했으면요, 자신 있는 분야에서만 잘난 척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취미나 잘 아는 분야에 관한 질문을 받으며 조금 모르는 내용도 아는 것처럼 태연하게 설명하는 편이고요. 네, 당신의 거들먹은 평균이라고 합니다.
1: 평균.
0: 네, 맞아요. 이 몇 명은 A 골랐거든요. 자, 아무도 안 고른 B. UFO를 봤다.
1: 왜 궁금하냐?
0: 네, if you chose UFO, you're the type who show off level suddenly goes up and around somebody you like.
1: 어?
0: 네. When you're interested in somebody, you really want to look cool and make a good impression. So your show off level goes way up when you're around your crush.
1: 오.
0: 자, UFO는요, 미지의 존재, 뭐 이성, 연애 상대를 말한다고 하거든요. UFO를 선택했다면 좋아하는 이성 앞에서만 갑자기 잘난 척 레벨이 올라가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요. 자신을 열심히 어필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네, 당신의 거들먹은 이성 앞에서만 급상승합니다.
1: 근데 민선배 너무 슬픈 게 뭔지 알아요?
0: 뭔데요?
1: 그 UFO가 미지의 존재라고 했잖아요.
0: 네.
1: 왜 솔로인 사람들에게 네. 그 연인은 미지의 존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0: 아, 그쵸.
1: 약간 그렇게 하니까 뭔가
0: 이 세상에 없는
1: 그러니까
0: 우주에 있는
1: 뭔가 세상이 눈물 날 것 같은데 이거
0: 좀 슬프긴 하다. 네. 우리 역시 우리 룰루푼이 바로 오늘 배운 표현 바로 적용해보네요. Stop acting like a know-it-all. 잘난 척 왕 남편에게 이 표현을 쓸 수 있겠어요? 그렇게 나와버렸네. 아, 근데 룰루푼님 남편분은 제가 볼 때 룰루푼님 앞에서만 이런 잘난 척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룰루푼님을 좋아해서 그럽니다.
1: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B를 선택했겠네요.
0: 그렇죠. 분명히 남편분은 이 UFO를 선택했을
1: 그치.
0: 제 생각에. So you know how some people just love to show off? There are certain things they always say. 잘난 척하는 사람들 보면 꼭 쓰는 말투가 있거든요.
1: 맞아.
0: 네, 우리 부기처럼 잘난 척 레벨 높은 이들이 자주 하는 말. 일단 여러분 아마 오늘 방송 계속 듣고 있었으면 많이 들었을 겁니다.
1: 네. 나 모르겠는데.
0: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하고요. So let's learn a couple of these in English. 네, 영어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3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오!
0: 푸기 한번 느낌 살려줘서 좀 읽어줄래요?
1: 진짜 힘들다. 어떻게 이런 걸 하지? 3위 알려드릴게요. 3위는요. 민선배. 이 정도 기분이 있지. 민선배. 그거 몰랐어요? 정말.
0: 혹시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 진짜 이 너튜브에 들어와서 이 부기가 이런 연기도 아니

0: 아니에요. It's not even acting.
1: No, no, no, no, no.
0: 너무 natural 한 거라서 부기도 맨날 쓰는 말이라서 이 올라가는 날개 있거든요. 자기 그 이렇게 뿌리 옆에도 가고 볼에 터치도 하고. 왜 이렇게 짜증나지 내가?
2: 여러분 다 이 갈매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날개 짓는 이 연기 잘 보셨죠? 저는 그런 거 못해요.
0: 자 여러분 미드나 뭐 일상 대화에서 영어로도 이 표현 자주 씁니다. 뭐 이 정도는 기본이지. 그것도 몰랐어.
1: 진짜?
0: 네. 그럼 영어로는요. Isn't that basic common knowledge?
1: 어허.
0: 너 이 정도도 몰라? Isn't that basic common knowledge? 이 말투로 많이 듣거든요.
2: Isn't that basic common knowledge? You don't know?
0: 다시 한번 해봐. Isn't that basic common knowledge?
2: Is that basic common knowledge?
0: 나 이 말투 처음 듣는 영어 말투인데 이거 어디서 나왔지?
2: 뭔가 약간 꺼드력을 넣다 보니까
0: 혹은 이렇게 좀 줄여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Come on, that's basic.
2: 요즘 랜딩이 더 많은 것 같다.
0: 네.
2: Come on, that's basic.
0: That's basic.
2: Yeah.
0: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이게 3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2: 3위가 좀 센데요, 3위부터.
0: 벌써 킹 받죠. 자, 2위. 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쓰는 말투 2위 알아볼까요? 보기.
2: 2위는요. 제 민 선배 나니까 이 정도 해주는 거야. 진짜 딴 데에서 그런 대접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0: 진짜 짜증나.
2: 뭐 이런 느낌이 어렵다 진짜. 민 선배 나 오늘 연기하기 제일 힘든 것 같아.
0: 네 여러분 2위는요 나니까 이 정도로 해주는 거야. 자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보기 따라하세요. You're lucky it's me.
2: 어떤 얘기도 알겠다.
0: 네.
2: 너 나만 나서 행운인 거 이런 얘기구나.
0: 맞아요. 네. 나니까 뭐 다행인 줄 알아. You're lucky it's me.
2: You're lucky it's me.
0: 네. 뭐 내가 너한테 엄청 큰 호의 베푸는 거야. I'm doing you a huge favor.
2: 긴데요.
0: I'm doing you a huge favor.
2: A huge favor here.
0: 네. 이렇게
2: I'm doing you a huge favor.
0: 네. 긴 표현 알겠습니다. 이게 긴 영어 표현을 부기가 영어에 너무 집중해서 이 킹 받는 그 말투 있잖아요. 안 나오거든요. 이제부터 영어를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안 돼. 짧게 해줘.
0: 우리 룰루포님 나와서 말합니다. 부기 억양에 킹 받아요. 저도. 네. 낙지연이님 대신 콩치어 박아주세요라고 했는데.
2: 킹 받죠. 코크로 빙꽁.
0: 방금 뭐였어요?
2: 이거 원래 민수배 코크로 빙꽁.
0: 아 그래요? 이거?
2: 이거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약 올릴 때는
0: 우리 일단 하루한테 말 안 들어서 일단 네 저는 모른 척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난 척하는 사람들 보면 꼭 쓰는 말투 1위는 어떻게 됩니까? 보기!
2: 1위! 민선배! 민선배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0: 진짜.
2: 1위는 아니다 됐어 네가 말해줘부터 뭘 알겠어.
0: 여러분 1위는요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 진짜 이 말 저도 들으면서 그냥 이 혈압이 막 올라가요. 막
2: 그러니까,
0: 피가 막 부글부글하고 그렇죠.
2: 근데 미술이 그거 알죠?
0: 네.
2: 이 말 하는 사람들을 본인도 잘 모른다.
0: 그렇죠. 말 분명히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2: 본인도 잘 모를 확률이 80%를
0: 맞아.
2: 되는 거지.
0: 누가 이 말을 먼저 거느냐?
2: 맞아.
0: 그렇죠. 이게 좀 눈치 게임이기도 합니다. 자,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영어로는요. 깁니다. 네, 부기 잘 들으세요.
2: 어디?
0: You don't really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2: You don't really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0: 네.
2: Yeah.
0: 살짝 킹 받는다. 잘한다.
2: 어허.
0: 이건데. 네가 그걸 잘 몰라서 그랬는데 이건 영어로요. You just don't know enough about it.
2: You just don't know enough about it.
0: 부기.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2: 괜찮았어요?
0: 네. 휴. You just don't know enough about it.
2: 다음 더 하라고요.
0: 네.
2: 오케이. You just don't know enough about it.
0: 네. You just don't know enough about it.
2: You just don't know enough. You just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이거 사.
0: 맞아요. 네.
2: 근데 민수배 그런 말도 있잖아요.
0: 뭐요?
2: 약간 그 거들먹이 귀요미 버전인데. 내가 좀 하지. 뭐 내가 방금 뭐 you just don't know about me.
0: 뭐라고요?
2: 여러분, 있어.
0: 저는 잘 가르치고 있어요. 부장님, 저는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2: 미섭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냥 읽으면 읽겠는데
0: 네.
2: 이게 거들먹 느낌을 넣으면서 하려고 하니까 자꾸 꼬여.
0: 맞아요. 우리 낙지님 북이 뿌리 꼬였다라고.
2: 이게 약간 연기

0: 아니야. 리딩이냐? 하체지지가 아니야.
1: 맞아. 근데 내가 좀 하지. 아, 그럼 이건 영어로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I'm pretty good. I'm pretty good at this.
0: 근데 약간 이것도 있을 것 같아.
1: 뭔데?
0: 그때 so easy.
1: so easy.
0: 이런 느낌 있잖아. Yeah.
1: It's so easy. 이런 말도 있어요. It's a piece of cake.
0: 네. 그 많이 들어봤어요. Piece of cake.
1: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이라고 하는데.
0: 약간 식은 죽먹기 이런 느낌이잖아.
1: 뭐 그런 느낌이죠. 네. Piece of cake. 맛있는 케이크 그냥 너무 그냥 먹는 건 너무 쉽잖아요. 당연히 맛있으니까. 그만큼 쉽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0: 나한테는 비싸보다 그냥 이렇게 원산지도 줄 것 같긴 한데.
1: 질문이 한 들어왔습니다. 네가 뭘 알아?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0: 네가 뭘 알아?
1: What do you know?
0: What do you know?
1: What do you know? 이렇게 할 수 있죠. 네가 뭐 알아? What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about it?
0: 이거는 그러면 What do you 네가 뭘 알아 한 다음에 네.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 이 다
0: 이어줘야 돼.
1: What do you know? You really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그러니까. about. You just don't know enough about it. 이거 좀 mix and match해서
0: 콤보를 만든 순간 그냥 띵하다 띵해.
1: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잘난 척 말레부기와 함께 포인트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isten to the dialogue and see if you could pick the best answer. 자, 꽁트 갑니다.
0: 봤지? 아, 우리 피디님도 부장님도 나오시면 영어 방송국 뭐 안 들어간다고 완전 난리도 아니야.
1: 아니, 부기, Did you at least finish the English apology letter our producer told you to write by tomorrow? 너 피디님이 내일까지 반성문 영어로 쓰라고 한 거 다 썼어?
0: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미선배 릴렉스 어차피 올스타 팀에서 반성문을 제일 감각적으로 잘 쓰는 거는 바로 나 B-O-O-G-I I'm Boogie.
1: 진짜 Boogie 진짜 너 좀 오버한다. So what did you exactly write? 뭐라고 썼는데?
0: 미세비 지금 내 실력 못 믿겠다는 거야 지금? 오케이 컴온 컴온 컴온 That's amazing.
1: 참나
0: 내 영어 반성문 실력 보고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어찌 미세복 씨 모르니까 그 매트릭스 하나 준비해봐. 쓰러지면 아프거든. 자, 봐. 한 번 더 내가 영어로 다 썼어.
1: 자, 한번 볼게.
0: 응?
1: 보자. Let's see what you wrote here.
0: Yep.
1: I'm sorry, but I love you.
0: Yeah.
1: 이 뭐야? What is this? You wrote a whole page just on this? 이걸 한 바닥이나 썼는 거야, 이거?
0: 선배. 그렇게 지나하게 읽으니까 그렇지. 그럼 반성문이 아니잖아. 감정을 딱 넣어가지고. 아니다. 민선배, 그대로 스테이 기다려봐봐. 내가 한수 갖춰줄게. 잘 들어봐봐. 자, 부기의 영어 반성문. 요.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진짜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I'm so sorry but I love you. What's more.
1: 네, 여러분. 꽁트의 부기처럼 네 거들먹거리며 계속 잘난 척하는 이에게 너 좀 오버한다 적당히 해 너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수 초이스 세 개입니다. 네, A. Dude, you're making a little noise. B. Dude, stop your over. Or C. Dude, you're doing too much. 네, 자, 너 진짜 오버한다 적당히 해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0: 네,
1: 자 일단 A, B, C, Dude로 시작하는 Dude, D-U-D-E
0: 전부 다 Dude로 들어가네요.
1: Dude, 막 너 있잖아, 뭐 Bro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Dude
0: 약간 자. 이런 느낌이 부기야.
1: 네.
0: 미선배 이런 느낌이네요.
1: 맞아요. 그래서 네, A. You're making a little noise.
0: Little noise.
1: B. Stop your over. Or C. You're doing too much.
0: Doing too much.
1: 너 너무 오버한다.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보기는 어떤 거인 것 같아요?
0: 오버한다. 일단 오버니까 Stop your over 가 약간 후보긴 한데 또 이거 함정인 것 같고 You're doing too much. 뭔가 행동이 과하다는 거잖아. 릴 노이즈는 아닌 것 같고.
1: 북이 근데 이 뭐지?

0: 그 거들
1: 거들먹거린다?
0: 거들먹거리는 이 날개 이 뭐지? 이 무브멘트와 네, 지금 생각하는 날개 무브멘트와 똑같네요. 근데.
1: 아, 아닙니다. 생각은 이런 거고요.
0: 네.
1: 거들먹은
0: 똑같은데?
1: 약간 한 바퀴 돌려요, 이렇게. 그냥
0: 참나.
1: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0: 네. 자, 보기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1: 그럼 저는 C로 하겠습니다. Dude,
0: C로 갈
1: you are doing
0: 거예요.
1: too much.
0: 우리 낙지현님도 C로 보냈고, 우리 달지님도 C로 보냈고, 네. 자, 일단 C가 맞습니다. 맞아요. Dude, you're doing too much. 너 너무 한다. 너무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 So
0: 네.
1: easy.
0: 진짜. You're doing too much. 그리고 비슷한 표현 몇 가지 두 개 더
1: 아,
0: 있는데요.
1: 더 있어요?
0: 뭐 you're being too much.
1: 오, you're being too much.
0: 네가 그냥 너의 자체가 오버다.
1: 아,
0: 그래서 you're being too much이라고도
1: 존재
0: 표현할 수
1: 자체가
0: 있어요.
1: 오버하냐?
0: 네, 혹은 네, 요즘 슬랭으로 you're so extra.
1: 자, 이거 요즘 거 맞아요?
0: 네, 요즘 거 맞아요.
1: 이선배 기준 요즘은 10년 전 아닌가?
0: 아, 요즘도 쓴다 말이야.
1: 아,
0: 선배 믿어.
1: 오케이, you're so extra.
0: You're so extra. 혹은 you're being extra라고 할 수
1: so
0: 있죠.
1: You're so extra. You're
0: 네.
1: being extra.
0: 네. 자, 여러분 오늘 부기에 거들먹 랩을 장난 아니시죠?
1: 아, 민선미, 나 오늘 방송하면서 제일 힘들었어.
0: 뭐가 제일 힘든데?
1: 두께가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막 타이트하고 꽉 끼는 것 같고 막 두드러기도 나는 것 같고 진짜.
0: 네, 여러분 빨리 부기 보내십시다. 네, 뭐? 자, 부기 일단 수고했어. 오늘 잘했어. 선배, 선배가 솔직하게 말할게.
1: 아니,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아주 쉽지 뭐.
0: 자, Boogie,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여러분. Stick around. We have hour number two coming up at 7 o'clock. But in the meantime, Big Bang의 부릅니다. 거짓말!
2: Yo,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보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4: Wow, look at all this. Honey, oh, it looks so delicious.
5: What is this?
3: Welcome, welcome. 요거는 그 족발. 요게 생긴 거는 좀 무서워도 콜라겐 억수로 많이 들어갔고 피부 있지? 요게 묵는 보톡스 아닙니까?
5: Oh, oh no,

0: this? Is this pig's feet? Oh, it looks so scary.
1: 아이고, 이 새대기가 좀 무서운가 봐. 그럼 이거는 어때요?
0: What is this?
1: 이거는 닭발, 그러니까 치킨 푸드, 프리티. 어떤겨? 요거는 먹을 만한데 콜라겐이 억수로 많아갖고 요 다크서클 지우개다 아이가. 노 다크서클.
0: What? Is this chicken's feet? Oh, it looks so scary.
1: 아이고, 이 새대기가 이런 걸 아직도 좀 무서워하는가 봐. 그러면 요건 어때요? 이 코리안 소세지.
2: Wow, look at this, honey. Oh, it looks so delicious. What is this?
1: 이거는 순대. 순대 그 내장을 막 요래요래 껍데기를 요래요래 해갖고 그 안에다가 팍 집어넣어갖고 막 아이고 이 새대기는 이것도 안 몰락하나?
2: Oh, I understand. Oh, it sounds delicious. I'll get this one, please. And could you validate my parking, please?
1: 순대를 사기는 사는데 이 벨리 파킹 아이고 발레 파킹 말하는가 봐. 아이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주는데 노 발레 파킹 대신에 요거 서비스 여 간이랑 요 창자랑 요 염통까지 팍팍 서비스 오늘 배워볼 표현 주차 등록 부탁합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2: Could you validate my parking, please?
1: Could you validate my parking, please?
3: 식당이나 가게를 이용한 뒤 주차비 할인을 받을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Validate는 확인하다 또는 인정해 주다라는 뜻인데요. Validate my parking은 주차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주차 지원이 되나요? 물어볼 때는 Do you have parking validation? 이라고 하면 됩니다.
4: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주차 등록 부탁합니다.
1: Could you validate my parking, please?
2: Could you validate my parking, please?
4: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5: (웃음)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6: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7: 맞다. 올스타.
5: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이노잡도 신청하고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7: 이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5: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7: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이노잡 하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8: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임서연의 체격 불 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
1: That's right. We have Imsoen back in the house for another episode of 직역불가.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소연입니다.
1: How are you?
0: I'm good. Happy Monday. I started boxing today.
1: You started boxing today?
0: Yeah.
1: 누구를 한 대 그렇게
0: 너 아니고 네. 살도 좀 빼야 되고 아. 그 이제 그 근력도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1: 아, 네네네.
0: 마치고 갈 거예요. 이제 조심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불주먹 될 거예요. 센터는 불주먹.
1: 살짝 협박인 것 같은데.
0: 완전히 물인데.
1: 아, 와우. 박스.
0: 복싱 해봤어요?
1: 네, 아니 저는. 저는 I'm a lover, not a fighter.
0: 아, 네. 나도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야.
1: 아, 그래서 저는 그런 운동, 네. 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지? Love and care를 보여주는 그런 남자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0: 그렇다면 what do you like?

0: 그 어떤 운동?
1: 운동?
0: 요가? 두뇌 운동.
1: 네, I have 운동 알러지.
0: 아, 알러지 있군요. 네. 아우, 큰일입니다.
1: 네, 네, 왜냐면 아마 혹시 여러분도 이 운동 알러지 있는 분들 이런 증상 보일 건데 막 땀 나고
0: 코 원래 땀이 나죠.
1: 호흡도 막 이렇게 조금 힘들어지고 어. 네, 아, 빨갛게 막 이렇게 변하고
0: 그 알러지였구나.
1: 막 목도 마르고
0: 어,
1: 이게 알러지 아닙니까?
0: 그 다음에
1: 이게?
0: 내일 또 하기 싫고 막
1: 맞아,
0: 이런
1: 맞아 맞아요. 네.
0: 몰랐구나.
1: 이런 증상이 있으면 여러분 바로 당장 일단 내려놔야 돼요.
0: 아, 그만두셔야 네. 됩니다.
1: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When you start boxing 혹시 이런 증상 보이면
0: 알겠어요.
1: 일단 stop.
0: 기억할게요. 좋아요.
1: All right. Well, good 네. to have you back here in the studio. 닥터스님은 민수 밤길 조심이라고 어. 하는데.
0: 어? 어떻게 알았지?
1: 왜 제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Why do I have to be careful?
0: 우리 끝나면 8시니까 밤길 조심하세요. 나 밑에 기다린다.
1: 네, 진짜 무섭긴 하다.
0: 아하.
1: 자, 오늘의 직역불가.
0: 네.
1: What did you bring for us? 오늘 뭐 갖고 왔어요?
0: 자, 익숙한 팝송을 통해서 직역으로는 풀리지 않는 표현들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시간이죠. Listening OK, Dictation OK, Translation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Between okay. the Line 임소연의 직역불가. 이번 주 직역불가에서 살펴볼 노래는요. 이 노래 약간 운동할 때도 많이 들리고요.
1: 오.
0: 그리고 스타디움 같은데 경기장 같은 데서도 많이 들리고
1: 네.
0: 광고에서도 되게 쿵쿵 울리면서 좀 약간 웅장해지는 느낌. 웅장 is English 뭐예요? 웅장이세요?
1: 웅장?
0: 웅장이 어떤 느낌이지?
1: 뭐 엄청 막 크고 막
0: 어떻게 해야 되지?
1: Grand.
0: Grand. Grand. 이렇게 쉽다 봐라. 네. 영어가 이렇게 쉬워.
1: 막 엄청 막 큰 그냥 느낌 난다.
0: 막 벅차오르게 막 이런
1: 맞아요,
0: 느낌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네. 네.
0: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곡이고요.
1: 네.
0: 제목을 직역을 하면 믿는 사람.
1: 믿는 사람?
0: 되게 착한 노래 같죠?
1: 믿는 사람.
0: 엄청 순한 노래 같죠?
1: 시신 노래 아니에요?
0: 어, 저도 근데 사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1: 네.
0: 어, 전도를 하시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 어, 근데 우리 뭐 부스타분들도 혹시 퀸? We will rock you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 근데 그 노래 아니잖아. 이거 그 제목은 We will rock you인데.
0: 네.
1: 네.
0: 근데 지금 웅장해진다는 데서 지금 이런 노래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1: 네.
0: 오? 달지님? 달리지님?
1: 달지님 맞아요.
0: 네, 달지님.
1: 그래서 저도 몰라서 어. 달지님 달지입니까? 달리지입니까?
0: 달지님.
1: 우리 솔직히 똑같아.
0: 아, 모니터가 나도, 우리 작잖아.
1: 나도 잘 안 보여서.
0: L인가 I인가.
1: 그 L 옆에 I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0: 네, 네, 네. 자,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든 가수 Imagine Dragon인데요.
1: 이매진
0: 드래곤 멤버가 우울감도 굉장히 오래 있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척추 질환도 되게 오래 앓았대요. 근데 그런 힘들었던 시간들이 나를 그러니까 나 자신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라고 해서 오늘 믿는 사람이라는 노래 한번 다뤄볼 거고요. 요 노래에서는 슬랭 같은 그런 표현보다는 메타포 같은 비유적인 표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직역하면 갑자기 바다에 어딘가에 가 있고 비둘기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1: 네.
0: 이거 모르면 엥 하는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1: 비둘기?
0: 오늘도 비둘기도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들어보시고
1: 네.
0: 딕테이션 열심히 하시는 분께는 우리 BFM에서 선물을 빵야빵야 쏜다고 하니까 저 나가서 딕테이션 할게요.
1: 맞습니다.
0: 네, 맞아요?
1: 그래서
0: 저 나가서 딕테이션 한다고요.
1: 들리는 대로 채팅창에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열심히 해주시면 선물 소영씨가
0: 네.
1: 쏩니다.
0: 제가요.
1: 네.
0: 아, 피디님 것도 아, 제가요. 그렇군요. 해보겠습니다.
1: 에이, 우리 방송이네. 근데
0: 아,
1: 그래도 서현 씨가 주는 느낌 줘야지.
0: 아, 해줄 수
1: 네.
0: 있지. 알았어요. 여러분
1: 저는 선물 줄 때 제가 줍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방송국 쿠폰이 나가.
0: 좋아요. 오늘도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려보면서
1: 네.
0: 자, 경쾌한 비트 소리와 함께 이런 가사로 시작을 합니다. 머릿속에 담아둔 말 이제 다 쏟아낸다. I must say all the world inside my head
1: 오.
0: 하면서 시작하는 아주 비장하죠.
1: 네.
0: 난리 났어요. 자, 힘들었던 시간 어떻게 보냈는가라는 말을 이제서야 하는 구간인데요.
1: 네.
0: 가볍게 직역하면
1: 네.
0: 되게 신나는 사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들리는 만큼 적어볼게요.
1: 네.
0: 적어보시오.
1: 좋아요. 근데 부장님이 저보고 첫 문장 불러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부장님 저도 먼저 들어볼 수 있나요? 제가 다시 말해줄 때 그때 불러볼게요. 어느 구간인지 이 노래 진짜 잘 아는데
0: 텍스트만 봐서는 저도 못 찾겠더라고요.
1: 네, 맞아요. 뭐냐면 딱 이게 시작. 네.
0: 아
1: 그렇죠. 아니요.
0: 아, 이거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야. I must say 네. all the world.
1: First things first. 아, 이게 가사를 다 나도 잘 몰라서
0: 그러네. 여기 적어놨는데.
1: 아니요, 이거 처음에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0: 아, 이거 앞에 한 개 더 있어요?
1: 더 있어요.
0: 아.

0: 임서연의 직역불가 부제 신민수의 코인 노래방.
1: 맞아요.
0: 하지만 코인을
1: 노래 중간에 갖고 오면 좀 제가 곤란해집니다.
0: 곤란하게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두둥님, 아 민수 실망.
1: 아 어떡해.
0: 어떡해, 실망드렸으니까 노래 들어볼게요. me, 자 들었어요?
1: 이건 진짜 어렵다. 이제 이거 한 번만 듣고 제가 불러볼게요.
0: 아 진짜?
1: 네.
0: 안 보고는 안 되죠.
1: 아 이거 안 되죠. 아,
0: 가사는 알아야 되니까.
1: 가사는 알아야 되니까.
0: 네.
1: 진짜 한번... 근데 뭐라고 하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재밌다.
1: Writing my poems for the few that look at me, took at me, shook to me, feeling, singing from heartache.
0: Heartache. 아, 나 민수 영어 중에 제일 구수했어.
1: 잘하죠. 구수하다.
0: 약간 부산 영어 느낌이었어.
1: 똑같았잖아요. It was exactly the same.
0: 하레이크가 네. 이렇게 하레이크로 네. 한글로 들리는 기적이.
1: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았어요.
0: 너구리님 질문 exactly 주셨어요. 구수하다 네. 영어로 뭔가. 구수하다.
1: 전 이런 거 안 가르칠래요. 네. Pass.
0: 너구리님 하딧 한글로 주셨고요.
1: 하리트라고 들었으면 여러분이
0: 두둥님 두둥님 하렉. 봐봐요 두둥님 채팅 슈쿠미 슈쿠미. 하이 재밌다. 이번 노래 잘 골랐나 보다.
1: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0: 뭐라고 했는지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세요.
1: Writing my poems for the few that look at me, took to me, shook to me, feeling me, singing from heartache.
0: 네, 그거였어요. 슈꾸미 주꾸미 찾았어요. 아 근데 이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딕테이션 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한글로 시도해 보는 것도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 영어가 절대로 한글로 발음이 되지 않는구나를 느끼게 되거든요. 자, 직역해 볼게요. Writing my poems for the few that 시를 썼대요. For the few 들을 위해서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서는 시가 아니라 가사를 썼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어지는 약간 랩 같은 소리가 Look at me 날 봐라 Took to me 날 가져 Shook to me 나한테 흔들려 Feeling me 네. 날 느껴봐 우, 위험하죠?
1: Look at me Took to me Shook to me Feeling me
0: 아, 그리고 Singing from heart 뭐, heartache
1: Singing from heartache
0: heartache 네.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약간 마음고생 같은 게 네. heartache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약간 그 신흥 종교 같은 느낌이 약간 들어요. 날 봐라. 그래서 제목이 믿음인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거 아니고요. 자 여기서 look, took, shook로 라임을 일단 맞췄고요. Look at me 알죠? 날 봐. Took to me, take의 과거죠. Shook to me, shake의 과거형이니까 날 가져갔어? 나한테 흔들었어?가 아니라 take to somebody 이렇게 하면은 네. 누구를 좋아하게 되다.
1: 아~
0: take to 민수 하면 민수 좋아하게 되다 이런 거예요.
1: 부사분들이잖아요.
0: 사랑하게 되는 거랑 다른 거죠. 약간 좀 관심 가는 정도? 약간 불편해요 제가.
1: 아니요.
0: take to 민수 이렇게 해서.
1: 그렇죠. 부스타분들이 그렇죠? take to 민수라고 하긴 했는데 네. 이 관심이랑 사랑 사이에 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스타분들이.
0: 약간 마음이 약간 움직였다. 그리고 shook to me 이렇게 했는데 I was shook 하면 마찬가지로 마음이 흔들렸다.
1: 맞아요. I was shook.
0: I was shook.
1: 네.
0: 심쿵했다 약간.
1: 심쿵했다 or 진짜 뭐가 너무 쇼크 받아서 네. 그렇죠. 현상에서 네. I was shook.
0: 네, I was
1: shook. 완전 내 그냥 마음을 좀 흔들리는 정도 뭐가 놀랍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0: 그래서 shook to me. 날 보고 충격받거나 혹은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 and 마지막 feeling me. 날 느낀 사람들 이런 거겠죠. 그리고 singing from heartache. 마음고생에서부터 노래를 했다고 하니 이거 다시 정리하면요. 내가 쓴 가사를 봐주고 또 좋아해주고 같이 마음 떨려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노래를 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1: 네.
0: K-POP에서는 이런 노래 이제 팬송이라고 하거든요. 팬들한테 이제 전하는 노래인데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구간이 되겠어요. 슈쿠미, 주쿠미 그런 뜻이었습니다. 슈쿠미를 들으신 거죠?
1: 진짜 슈쿠미.
0: 주쿠미는 어떻게 들으신 거죠?
1: 주쿠미가 아니고 툭투미.
0: 툭투미.
1: 루케민 정도 알잖아요, 여러분.
0: 네, 슈쿠미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쉐이크의 과거 슈크에서 네. 마음이 흔들렸다.
1: Look at me, took to me, shook to me, feeling me.
0: 불러볼까요? 다시 한번 들으면서 네. 이렇게 하면 들린다니까.
1: 맞아요.
0: 뜯어서 들리면
1: 네.
0: 들어볼게요.
1: 네, 여러분. 네, 한번 들어볼 건데요. 네,
0: 준비.

0: 또 아직 안 됐다고 하시.
1: 네. 네네네. 일단 제가 부를까요, 부장님?
0: 됐대요. 네.
1: 자, 한번 들어봅시다. This is writing my poems for the few that look at me,
0: took to me, shook to me, feeling me singing from heartache. 봐, 이렇게 뜯어서 들으면 들린다니까.
1: 자, 첫 번째 직역불가 구간이었습니다.
0: 자, 오, 힘들 나이스. 때 어쨌든 일어나야 하는 건 나지만 그만큼 중요한 건 이제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건데요. 이번에 또 이 Imagine Dragon이 버텨낸 이유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So 네. this time I put similar line together for you.
1: 오.
0: 네, 비슷한 구간을 두 개를 더 찾아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도 들어보고 딕테이션 해주세요. Yeah, 일부러 여기 더 자르려고 했는데
1: 이 부분 안다
0: 어디요? 네. Pain.
1: 네. Pain.
0: 저희 집 어린이가 엄마 이 노래 제목 Pain이야?
1: 진짜 Pain 제가 아니고요. 노래 네. 부르는 게 Pain이죠.
0: 어, 네. Pain.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자, 여러분 열심히 듣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들리는 만큼만 한글이든 영어든 한번 채팅으로 써보세요.
1: 선물 줍니다. 여러분 자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0: 네. Rain 이렇게 들으셨어요.
1: 네, 아마 Love도 뭐 들을 Love? 수도 있었고요. 네, Rain도 들을 수도 있었고.
0: Rain을 네. 페인이랑 약간 라임처럼 생각해서 레임으로 들으신 네. 분 계시고요.
1: 두두님은 뭐 Love 마, Love 마 들었고. 마.
0: Love 마.
1: 네.
0: 어, 그다음에 From 들으셨고.
1: From. 우리 해 2153님은 Brain 들었대요.
0: Brain.
1: 네.
0: 오. 아, 여기를 Brain으로 들으셨구나.
1: 아까 페인 아마 Brain 아니었고 B를 빼고 Rain을 들었을 네. 겁니다.
0: 어, Let Them Rain 네. 정확하게 맞춰주셨고요.
1: 맞아요.
0: 자, 뭐라고 그랬는지 다시 한번 민수가 친절하게 읽어주시죠.
1: Pain, oh let the bullets fly, oh let them rain. My life, my love, my drive, it came from
0: pain. Pain, 고통. 아픈 거. 자, 오, 총알들 날아라. Let the blood fly 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리고 oh, let them rain. 그러면은 약간 야, 비야 한번 와봐봐. 약간 이런 느낌이고
1: 네.
0: My life, my love, my drive, 내 인생, 내 사랑, my drive, 운전. It came from. 거기서 다 온 거야.
1: 네.
0: 근데 여기서 이제 my drive는 운전한다라는 느낌보다는
1: 네.
0: 추진력 요런 걸로 좀 보는 게 좋을
1: 맞아요.
0: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이제 추진력을 추진해서 가는 거야. She's so much drive.
1: 네.
0: 이렇게 하면 그 여자 추진력 장난 아니야.
1: 맞아요.
0: It's me.
1: She has so much drive.
0: 네, 네. 그런 느낌이라서 자, 진짜 총알이 날아온다라기보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노래의 배경을 알려드렸으니까
1: 네.
0: 뭔가 힘든 일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겠죠. 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제가 그 피디님 2-2번 그거 한 번만 들어볼게요. 앞에 들었던 구간이랑 이 구간이랑 그냥 직역하면 뭔가 총알이 날라오고 비가 오고 그런 느낌인데 두 번째도 약간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1: 오, 오케이.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I'm the one at the sail. I'm the master of my sea. 여기도 I'm the one at the sail 했으니까 난 돛에 있는 사람이고 I'm the master of my sea. 내 바다의 주인. 약간 바다의 주인이 어디 있어?
1: 그 있잖아요.
0: 누구?
1: 아쿠아맨.
0: 아, 그 사람 이야기구나. 몰랐네 내가. 그리고 또 중간에 한 소절 더 있는데 여기도 한 번만 들어볼게요. 네, 2-3이요. 자, 여기도 너는 나를 made me a believer 했잖아요.
1: 네.
0: 너는 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니까 누군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러한 많은 사건들이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내 인생을 내가 드라이버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해서 I believe in myself 이 제목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간이 여긴 거 될 것 같아요.
1: 멋지다.
0: 그래서 배경을 모르고 한 소절씩 이렇게 우리 영어 초보 때 해석해서 내려가다가는 이 무엇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두둥님이 이거 진짜 원어민들은 바로 알아듣나요? 그 절망감이
1: 절대로 아니에요.
0: 아, really?
1: 네, 오. 진짜 저도 이 정도 가사도 많고 진짜 랩처럼 빨리 넘어가니까.

0: 가사 안 보면 잘 안 들릴걸요? 진짜 네이티브 스피커들도?
1: 어,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도 한국 노래 못 알아들을 때 많거든요.
0: 맞아요.
1: 가사 보고 오 할 때가 많으니까
0: 맞습니다.
1: 두둥님 절망하지 마시고 마지막 직역 불가 구간 한번 볼게요.
0: 네.
1: 자, 마지막 이제 전쟁통 같았던 그 망망대해 바다에 떠있던 것 같은 이유가 아마 요런 다음 소절 때문인가 봐요.
0: 네.
1: 내가 힘들었던 순간 내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번 구간은 난이도 별 두 개 정도 소연이도 다 들었다.
0: 오.
1: Let's hear what comes next. All the hate that you've heard has turned your spirit to a dove. 들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
0: 아, 이것도 어려워요, 솔직히.
1: 아...
0: This one's a little difficult too.
1: 아.
0: 네.
1: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0: All right, cue. 응. All the hate that you've heard has turned your spirit
1: to a dove. Oh. 들리는 거랑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다르긴 하네요.
0: 어렵습니다.
1: 자, 뭐라고 했지요?
0: 오, 근데 해님이 All
1: 적었어.
0: the hate라고 또 보냈네요. 맞아요. All the hate로 시작했죠.
1: 네.
0: All the hate that you've heard has turned your spirit to a dove.
1: 너구리님, 도보? 도보로 걸어서 갔다. 맞아, 끝에 spirit to a double가 뭐죠? 라고 네. 해주셨는데
0: spirit to a double?
1: 이거 치리오 스파크님 쫙 적어주셨어요.
0: 네.
1: 자, 직역을 해보면 All the hate that you've heard. 네가 들은 모든 싫은 것들,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 나쁜 소리들이 has turned your spirit to a dove라고 했어요.
0: 네.
1: A dove.
0: Dove.
1: 네 영혼을, spirit을 다시 도브로 바꿔놨어.
0: 도브가 그거죠.
1: 흰색 비둘기.
0: 그쵸.
1: 흰색 비둘기.
0: 맞아요. 흰색 비둘기. White pigeon.
1: White pigeon.
0: Dove.
1: 그래서 요 구간도 그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건데 일단은 네. 그 도브는 하얀색 비둘기고 우리 도심에 이제 회색 비둘기는 피전이라고
0: 네.
1: 부르잖아요.
0: 네.
1: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니까 더브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홍수 끝날 때 이제 흰 비둘기가 나뭇가지 물고 와서 더브는 평화의 상징이 된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만큼 막 헤이트를 받았는데 근데 그걸
1: 평화로 됐다는 거죠.
0: 그렇죠. 이게 뭐라 그랬지? 좀 그런 hurt and pain 진짜 그 고통이
1: 네.
0: 좀 치료됐다 그런
1: 치료가 됐 진짜 뭐 상관하네?
0: 네.
1: 이런 느낌이잖아요.
0: 오, 멋지다.
1: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렬한 노래에
0: 네.
1: 이런 이너피스가 숨어 있었다.
0: 네.
1: 그러고 Imagine Dragons 노래 들어보니까 다 이런 약간
0: 맞아요. 근데 네, Imagine Dragons 노래 이뿐만 아니라 다른 노래 들어보면 진짜 뭐라 그러지? 사람한테 듣는 사람한테 네. 희망이랑 에너지 주는
1: 용기 엄청 넣어주는
0: 메시지, 용기, confidence, 네. bravery 이런 주는 노래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저 딸한테 좀 들으면 좀 센 노래도 들을 수 있긴 있지만 네. 네. 가사하고 살펴보면 진짜 좋은 말도 많이 나오고
1: 그러니까요.
0: 그래요.
1: 자, 우리 달리지님이 멋있다.
0: 감사합니다.
1: 두둥님이 비누 이야기 말씀해 주셨어요.
0: 너무 말 아니에요.
1: 그 비누 너무 좋죠. 네.
0: 좋아요. 자, 서현 씨, 네.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of 직역불가. 네, 우리 부장님이 한글 할 때 민수 한글 한국 가사로 된 노래
1: 네.
0: 네, 부르겠다고 네,
1: 제가
0: 시킨다고.
1: 아주 어려운 노래를 고 버전으로 한번 찾아서 와보도록.
0: 진짜 도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 네, 좋아요.
0: 잘할 걸 오히려.
1: 자, 여러분들 궁금한 팝송 있으시면 채팅 올려주시면 제가 그것도 한번 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0: So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1: 네, see you next time. Bye bye.
0: In the meantime, Imagine Dragons, please.

0: 문제 여정의 시간이 돌아왔고요.
1: 반갑습니다.
0: 제가 진짜요 민수 씨가 없는 한 주 동안 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1: 아, 진짜 어떻게 참았을까요?
0: 진짜 그 다시 보기 한번 보시면요. 제 눈이 제대로 떠져 있는 그 순간이 없습니다.
1: 네. I would like to think this is the same mindset 네. of our listeners. 우리 부스타분들 이 마음일 거라고 생각. 했습니다 저도.
0: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문자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댓글이 좀 난리가 났어요. 왜 네네네. 그런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달지님께서 여러분들 영상 뒤로 가기에서 보세요. 재밌는 거 나와요라고 하는데 좀 뭔가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우리 둥피님께서 그 전 화면을 보시고 싫어요 누름. 그리고 그 달지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검하라. 왜? 핸드HYE님, 날씨호정님, 자꾸 눈이 마주쳐요.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그 닥터수님께서요, 잠깐 못 보고 어디 갔다 왔는데 댓글 보니 안 보길 잘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냥 뭐 카메라랑 눈 조금 마주친 것 뿐입니다. 그 뭐 잘못됐나요?
1: 여러분. 어떤 구간을 말한다면요. 혹시 너튜브 라이브로 보고 계시면요. 지금 현재 라이브 방송 때 이 시점으로 마이너스 2분 아니요 한 2분 45초 뒤로 한번 가보세요. Go back maybe 네. around three minutes.
0: 네,
1: 지금부터 right from the live streaming. 이 현재 this point at from this point go back about 3 minutes.
0: 네네네. 네.
1: And you will probably want to
0: 그쵸.
1: turn off your computer or your phone and throw it out the window.
0: Turn on. 그 왜냐면 노래 나오는 동안 이제 뮤직비디오가 안 나오니까 네. 제가 조금 한번 필업 해봤습니다.
1: 네.
0: 좀 그래도 잘 어울렸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 뭐 기분 좋았다면 다행이에요. 안 좋으신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일합시다. 네.
0: 자 돌아와서 오늘의 1등 레전드가 돌아왔습니다. 고수님.
2: 뭐 진짜.
0: 네. 고수님이 한동안요 어디 가셨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1: 네.
0: 그 자리를 낙지열이님이 대신해 주셨는데
1: 네.
0: 아 고수님 1등으로 들어오셨는데요.
1: 네.
0: 와 낙지열이님이 진짜 동시에 1을 입력하셨거든요.
1: 네.
0: 잠깐 버벅거린 사이에 2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1: 네.
0: 그럼 변명이에요. 네. 이 세상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1: 근데 속보 들어왔습니다. 고수님 뭐죠?

0: 네, 1등만 찍고 네. 지금 나갔다고 하는데
1: 어, 다시 돌아오셨어요.
0: 아, 다시 돌아왔대요?
1: 방금 우리 피디님께서 긴급하게 아, 계신다고. 네, 고수님
0: 아, 이거 고수님이 크크크 보냈네요. 네, 아, 진짜 고수님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네.
1: 어, 과연 이번 주는 어 고수님일지 아 이미 시작했군요. 낙제님 이번 주 안 됩니다. 네, 죄송해요. 네, 낙제님 이번 주 안 돼요. 네 고수님 이번 주 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네. 우리 달지님께서 어 요즘 굉장히 어, 행보가 좋아요. 어 거의 이제 3위권 안으로 이제 계속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0: 오케이.
1: 어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서님. 아, 그 5등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저번 주부터 계속 1 적으시더라고요. 그거는 1은 안 돼요. 카운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1은 네. 1등 하셨을 때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네.
0: 1등 아니면 꼴등. 예, 네. All Star English 여러분.
1: 네.
0: 네. 이 정도는 적응해야 됩니다. You have to get used to it.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그 둥피 님께서요. 그 아 짜증나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0: 네.
1: 이 문자를 보고 저 너무 감동을 했어요. 뭐였냐면 1부 때 우리 둥피님께서요 저희 층이 13층인데요 정확히 지하 2층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이어폰을 안 가져와서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셨다고. 왜 그런가 하니 올스타를 들으려고.
0: 이 와. 마인드가 너무 좋습니다.
1: 어, 저 진짜 감동받았어요.
0: 네. 이 마인드 너무 좋고 네네네. 저는 솔직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네. 아.
0: 네. 진짜 이어폰 네. 없이 올스타를 못 들으니까
1: 네네네.
0: 엘리베이터 안에서 얼마나
1: 네.
0: 사람 마음이 답답하고 갑갑했을까.
1: 네네. 네. 그러니까요.
0: How suffocating it must have been to not be able to listen to our show.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네. 그 얘기하고 계시는데 유서님이요. Did you know 안 해요? 네, 이렇게 좀 문자 오셨는데 자 DJ Joe 들어가기 전에요. 부기 퀴즈가 있습니다. 부기 퀴즈 이것까지만 어, 할게요.
0: 네.
1: 부기 퀴즈가 Your friend is eating something delicious and you want a bite. How would you say 한 입만 in English거든요.
0: 네.
1: A가 give me one mouth. B가 can I have a bite. C가 give me one food인데 정답이
0: B. Can I have a bite?
1: 네. 앙. 여기서 이제 정답자가 총 두 분 계시거든요.
0: 오!
1: 아, 누구누? 자, 우리 미미미님이랑 최희숙님 커피 어이. 축하드립니다.
0: Congratulations.
1: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유승의 아지소. 네, 그 제 카메라 조금 너무 죄송한데요.
0: 제, 그럴 때면 숙여서 아, 이게 숙여서 해야죠.
1: 올라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0: Come on, 네. 요정, get 네네. used to it.
1: 자, 어, 문자 요정 아지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우선요, 우리 최희숙님 같은 경우에는 dictation 이걸 너무 잘하셔가지고.
0: 아, 우리 그 직역불가 구, 아 뭐지 시간대.
1: That's right.
0: 감사드립니다.
1: 아, 카메라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였군요. 네네네. 자 이제 이렇게 자, 조금 해보자면
0: 1분 30초 있습니다.
1: 아 오케이. 자 오늘의 as usual 뭐냐면 Should you wet your toothbrush before applying toothpaste?
0: 오 당연한 거 아니에요? I do this all the time.
1: You do all the time?
0: I put my let's see toothbrush
1: 네.
0: and then toothpaste
1: uh-huh.
0: and then under the faucet.
1: So here are two critical dental facts on why water ruins your toothpaste effectiveness. 입니다.
0: 하면 안 되구나.
1: 네,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이게 저의 그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American Dental Association, ADA. 우리 민수 씨도 여기랑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0: 맞아, 이 형님들 진짜
1: 네.
0: 믿을만해요.
1: 네.
0: 네. 여기 American 그 어, Dental 그렇죠. Association.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왜 그런가 ADA.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0: 네.
1: 첫 번째가 치아계는요. 치아 표면에 미세한 그 플라그 이 치태와 이물질을 물리적으로 긁어내어 제거해주는 연마제 abrasive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0: 네.
1: So the moment water hits the bristles, these abrasive cleaning agents become diluted, drastically lowering their potency. 라고 하거든요.
0: Potency.
1: A potency.
0: 네.
1: So with reduced abrasive power, plaque and bacterial film on your teeth aren't cleaned off effectively.
0: 아.
1: 라고 합니다.
0: 그래서 이 표현이 있거든요. Water it down.
1: Uh-huh.
0: 특히 뭐 음료나 술 네네. 같은 경우에는
1: 네.
0: 물을 놓으면 이 효과가 잘 없지. 맛도 당연히
1: 아, 그쵸,
0: 덜 이렇게 덜 하고
1: 맞아요,
0: 하니까.
1: 맞아요.
0: So watering down your toothpaste not recommended.
1: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물이 치약의 계면 활성제와 만나면 입안에 거품이 순식간에 폭발하듯 풍성해지잖아요.

0: So this sudden surge of foam creates a false illusion that your teeth are clean, making you stop brushing prematurely. 라고 합니다. 이런 네. 효과 때문에. 네. 그래서 웬만하면 물을 묻히지 않는 걸 추천드린다고.
1: 아, 근데 물을 안 묻히면 이 거품이 안 나잖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시각적인 효과보다는 네. 실질적인 효과가 중요한 거죠.
1: 아, 네. I have toothpaste at home that 네. even though I put water on it, 네네네. 이게 거품이 안 나요.
0: 어? 어 그런 게 있어요?
1: 네. 아, 그냥 아, 근데 너무 싫어요. 아, 저는 그런 I hate toothpaste like that that doesn't 네. foam in my mouth.
0: 네네네. 네. 아, 그 제 카메라를 치운 이유가 마무리를 하라고. 네. 네. 그리고 헤일리 귀여워. 어, 이거 저 아직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그러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오늘의 Did you know 여러분 치약에 물 묻히지 마세요.
2: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킷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2: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곡이 무슨 곡이죠?
2: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일타 뉴스.
1: That's right. Time for headline-making news from Korea and around the world every Monday evening. We have Haley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once again. 안녕하십니까?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스타의 1타 강사, 다시 돌아온 여름, 끝나지 않은 여름, 시원한 수박 같은 여자. 아, 1타 강사 헤일리입니다.
1: 네.
0: 아직, 아무 말 하는 거예요.
1: 아무 말 한다고 합니다.
0: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1: 아직 그래도 I think we're on like the last leg of the deliciousness of watermelon. 네, 딱 이 짝 마지막 것 같아요. 네, because you know towards the end of summer, 그 수박
0: it gets watery.
1: 맞아요.
0: It's more water than melon.
1: 맞습니다.
0: Like, you know, not a fan.
1: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수박 드십시오.
0: 근데 요즘 복숭아도 진짜 맛있거든요.
1: 진짜 맛있어요. 오늘 복숭아 한 박스 샀는데 요즘 딱딱이 복숭아 너무 제철 맛있더라고요.
0: 제철 네. 토크. 제철 과일 토크.
1: But Hale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How are you?
0: I'm doing well.
1: Good, good.
0: A little melted, but you know, surviving.
1: 맞아요. Hang in there. 진짜 일단, you know, I don't want to take his word for it, but 날씨 요정 says it will get cooler past Monday, past Wednesday.
0: Okay. 네. 날씨 요정, I'm counting on you. 날씨 요정 말 듣고 오늘 칫솔에 물 안 묻혀보겠습니다. I don't know though.
1: 네, don't count on it though. All right, headline making news from Korea and around the world. Let's get to story number one.
0: U.S. President Donald Trump wants to mee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s a potential Hail Mary in his foreign policy ahead of the U.S. midterm elections in November. But this move has been criticized by experts and U.S. Democrats because it raises concerns that Trump might be too conciliatory in his desire to make these results.
1: Uh-huh.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밤쉘 같은 발언을 던졌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나겠다. 이렇게 북미 대화의 세계의 의지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과 전문가들은 미국의 동맹이 누구고 또 적이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And I mentioned this word, Hail Mary. So he threw out a Hail Mary. What is this? This is a Catholic term, actually. 네, 카톨릭에서 성모송이라고 부르는 기도문이죠. 하지만 스포츠나 일상에서는 이렇게 성공 확률이 극도로 낮지만 기적을 바라는 뭔가 기도하듯이 던지는 최후의 도박이라는 표현입니다. So
1: 맞아요.
0: He's throwing a Hail Mary.
1: 그래 막 스포츠 영화 분명히 봤을 거예요. 막 미식 축구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마지막 딱히
0: Right. So we're like down by I don't know many points 네. in the something inning. I'm not a sports person. And then the coach puts in 민수.
1: 맞아요.
0: 민수를? 민수를?
1: 진짜.
0: 민수가 지금까지
1: 올해 시즌 한 번

0: 안 나갔는데
1: 웅성웅성
0: 맞아요. 저도 이제 나가서 눈 감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믿고 그냥 던지 해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골이 뭐 들어갔거나 홈런. 네 홈런이나 터치다운. 네 터치다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헤어 메리였습니다. 네. And there's one more 좀 어려운 단어인데 conciliatory.
1: Conciliatory 회유적인. So for example, if you want your you know child to 네. brush your teeth tonight, you know if you do this, I'll give you candy tomorrow. That would be conciliatory. You're making concessions. You're 그쵸. placating.
0: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1: 아유, 맞아요.
0: 뭘 줘야 돼. But let's talk about this comment, though. The U.S. seems to have forgotten who its enemies or allies are. What does this mean?
1: Because in the past week, President Trump has had vastly different attitudes towards South Korea versus North Korea. So President Trump has been sending friendly messages to North Korea's Kim Jong-un in the past few days. But as a part of this gesture, he's cut short the South Korea-U.S. joint military exercise by almost half. So mm-hmm. these exercises, the Ulsi Freedom Shield, ended last Friday. Also, Trump's criticized South Korea for apparently being uncooperative mm-hmm. in his war efforts with Iran.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 위협으로 지목되어온 북한에는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는 선물을 안겨줬지만 또 동맹인 한국에는 이란전 비협조를 문제 삼으며 압박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였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0: Okay. Now, I'm sure a lot of you are curious. How likely is it then with Trump throwing out these messages, right? That he'll get a response from the North?
1: If I were a betting person, I don't know. I wouldn't bet on it. Because how many times have we had these discussions? So pundits are saying that that likelihood, the probability, 가능성은요, actually lower than they did back in 2018, 2019 period when talks were really ongoing.
0: 네.
1: Because it's all about North Korea. The ball is in their court. The 공은 북한에게 쥐어졌죠. North Korea has, number one, strengthened its nuclear capability. Also, it's got China in its back, plus Russia. Mm-hmm. It's been cozying up to Russia by sending them men, you know, to the war with Ukraine.
0: 맞습니다.
1: So, will President Trump then weaken his own leverage? 지렛대라고 하죠. 본인의 지렛대를 낮춰가면서까지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요. Recently, reporters asked him, so, Mr. President, is your goal still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ell, he said he didn't want to talk about it. 굳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발언하면서 또 다른 놀라움을 던졌습니다. So it's been bombshell after bombshell.
0: Yeah. 우리 달치님이 bombshell? Bomb 껍데기? 라고 이렇게 네, 물어보는데.
1: Bombshell이라는 단어는요. 뭔가 폭탄 같은 발언을 얘기할 때 bombshell이라고 하죠.
0: 맞습니다. Any expressions we can learn from this story, Hayley?
1: Well, so we've been talking about talks. Talking about talks, dialogue, and conversations. 네. 북미 대화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대화, 영어로는요. You can say talks, conversation, or dialogue. But do we know the difference? 네,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자, talk, 가장 가볍고 일상적인 동사잖아요. 민수, we should talk. We need to talk.
0: 나 이 말 제일 무서운데. 이렇게
1: 사실 이렇게 됐을 때 we need to talk. 이 talk가 좋았던 적이 없었죠.
0: 그쵸. 일단 제일 이 말 나올 때 제일 무서울 때 와이프가 말할 때. 일단 두 번째로 부장님이
1: 자기야,
0: 말할 때.
1: We need to talk. 네. 민수 씨, we need to talk 네. after the show.
0: 와이프가 말할 때 제일 무섭고요.
1: 맞습니다.
0: 두 번째로 부장님이 말할 때 제일 무섭고요.
1: Oh no. 네, And then though, when we're using it as a noun, 자 명사로는요, I went to a talk on AI. 자 여기서 단수 a talk 강연을 뜻할 수도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정상 간의 회담. 대화를 얘기할 때는요, 꼭 뒤에 S 붙여주셔야 됩니다. So the two leaders held talks. 대부분 조금 더 말이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talks라고 할 수 있겠죠.
0: 네.
1: Moving on, conversation. We converse all the time. 자, 대화나 잡담을 나눌 때 수다, 잡담 대화. 하지만 conversation은요, 두 명이 필요하죠. So conversations are easy between old friends. 친한 친구, 오래된 친구 사이에 대화가 쉽다. 마지막으로 dialogue, 공식적인 대화를 얘기할 때 종종 쓰는데요. 국가 간의 협상이나 정치적 회담 혹은 각본, you know, in a play, in a script, 이 각본 속에 민수, blah, blah, blah, blah, blah, Haley, blah, blah, 이런 대사를 뜻할 수도 있겠죠.
0: 네.
1: So, yeah.
0: Differences between talk, conversation, and dialogue. Thank you so much for that breakdown. All right, let's get to story number two.

0: Should too.
1: Yeah. But it takes more than just a parasol.
0: Right?
1: An umbrella, you know, just night routines, morning routines,
0: the seven step skincare. You gotta wear sunscreen, you gotta moisturize.
1: See, 여러분, this isn't easy. Okay?
0: 쉬워 보이네. 굉장히 쉬워 보이네.
1: 아예 관리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리합니다. 네, 꾸안꾸. 진짜 내 얼굴이 꾸안꾸. 네. So yeah, folks, I feel like, you know, if we don't, you know, this is something I'm sure you hear every year, come every summer, right? This is something that I think we as planet Earth needs to put in more effort in if we do want to see change. I'm gonna stop it here. I don't want to sound too cynical about it too.
0: Let's not get too preachy about it.
1: 맞아.
0: But I'll probably be back next year talking about the same thing.
1: 맞습니다. Any expressions we can learn from this story?
0: Absolutely. So El Niño, Parasol. 오늘 스페인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자, 그렇다면 3년에서 5년마다 찾아오는 El Niño 무슨 뜻이냐? El 띄우고 Niño 스페인어로 소년 혹은 아기 예수라는 뜻인데요.
1: See.
0: 자, 이 see. 자, 이 이유는요. Which is yes. 17세기의 남미 어부들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페루 근처에서 이상적으로 따뜻한 그때는 이름이 없었던 엘니뇨 현상을 관측했다고 합니다. So they kind of dubbed it the baby Jesus. El Niño. Actually, full name was El Niño de Navidad.
1: Feliz Navidad.
0: Feliz Navidad. 네. 네, 그러면서 이후에는 크리스마스를 뜻하는 Navidad가 생략돼서 단순히 El Niño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our expert Spanish speaker, 민수, what's the opposite of El Niño?
1: La Niña.
0: La Niña.
1: 가만히 어디 보자.
0: Correctamente. 네, 반대로 바닷물이 차가워지는 muy frío가 되는 현상은 소녀를 뜻하는 La Niña라고 합니다.
1: 네. Yeah, so of course there's a lot of science behind it too, but 이 정도 알면 조금.
0: 어디 가서 엘니뇨가 무슨 뜻인지 아냐.
1: 맞아요. 이 정도 해야지.
0: 라니냐, 엘니뇨, 라니냐, WTO.
1: 두둥님이 민수 제2 외국어 이 뽕 내는 거 진짜 킹 받아요 라고 하는데 이거 쇼업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당이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sí.
1: Sí?
0: Claro.
1: Verdad.
0: 되게 실례요.
1: 네.
0: 우리 지금 되게 비워가네요.
1: 아니면 딱 여기까지만 알아요. 진짜 죄송. 저는 you know, I always say I knew enough Spanish to go, you know, to go on a vacation with my family
0: and order beers.
1: And order like food, right? At a cafe, right? 근데 지금 아마 보냈으면 아마 I'll be looking for the Korean embassy.
0: Like 사실 요즘은 이제 AI와 번역 앱이 다 알아서 해주겠죠 뭐.
1: 맞아요. 이 언어 배울 필요 없...
0: 아니, 무슨 말씀? 올스타 진행자님 정신 차리세요.
1: 네. 영어만 저희한테 맡기세요. 네, 영어만 저희한테 맡기고요.
0: 중국어, 베트남어도 있습니다.
1: 아, 맞아요, 맞아요.
0: BFM.
1: 네, 그 언어를 다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단 if you want to, 네, if you want to receive the help of AI.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Haley, for the news.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0: 네, 스페인어 부정공원 일타 강사 Haley였습니다. Adios.
1: All right, folks, thank you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us tonight. Enjoy your night. 우리 마지막 곡은요, Luis. 왜 한국어로 적었어요? 루이스 폰치 앤 데디 양키가 부릅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빚을 갚을 때입니다.

0: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The Zero Waste Rangers.
2: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3: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1: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3: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1: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3: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1: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3: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1: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3: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1: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3: Refuse, reduce.
1: Reuse, recycle.
3: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아, 동창회가 오랜만이라서 좀 떨리네. 애들 많이 왔겠나?
3: Oh, 언니! Hey, long time no see. How have you been?
2: 엄마야, 이게 누구? 네 그 다니엘 아이가. 야,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3: Wow, it's so good to see you again. You haven't changed a bit. It's really wonderful to see you again.
2: 야, 너도 뭐 진짜 그대로네.
3: Please, have a seat here.
2: 엄마, 야, 뭔데? 진짜, 야, 여기 주인공 자리 아니가?
3: We're sitting in the order we arrived, so you should sit here.
2: 야, 진짜 뭔데? 내 생일인 줄 알고 지금 서프라이즈 파티 하는 거 모를 줄 아나? 진짜야, 이럴 필요 없는데.
3: What are you talking about? Surprise?
2: 내가 눈치 없이 눈치를 챘었네. 미안, 눈치채서 미안.
3: Okay. Anyway, if you're happy and touched, that makes me happy too.
2: 진짜 뭔데? 내가 초코케이크 좋아하는 거 알고 네 옆자리에 그 큰 케이크 야 진짜 누구들 진짜 이럴 필요 없다 친구 사이에 무슨 서프라이즈 파티고 진짜 You shouldn't have
3: Oh, this chocolate cake? this is for my girlfriend Today is our anniversary Oh, I'm sorry, I have to leave so early. Let's talk longer next time. I have to go see my girlfriend.
2: 알겠다, 내 그럼 모른 척 할게. 모른 척 한대, 알겠지?
3: Okay. Oh, so by the way, I have to leave now. Bye guys, see you again.
2: 야, 잠깐만. 이렇게까지 연기를 열심히 한다고. 야, 서프라이즈, 진짜. 뭐? 진짜? 아니잖아. 진짜. 아닌 거 안다, 야.
4: Yeah. 오늘 배워볼 표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영어로 뭐라고 해?
3: You shouldn't have.
4: You shouldn't have.
5: 누군가 나에게 선물이나 호의를 베풀었을 때 고맙고 감동받았다는 것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뭘 이런 것까지 라는 따뜻한 감사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을 함께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4: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You shouldn't have.
3: You shouldn't have.
4: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

시즌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만나요.